0: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14
4: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헐스.
1: 헐스 최고.
0: 2, 3,
2: 5,
3: 7,
1: 9. 헐스. 헐스. 헐스.
4: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10.
1: 헐스.
3: 11. 13.
0: 15.
3: 17.
0: 19.
1: 헐스. 헐스 불러.

0: 하나씩 더해.
1: 홀수 짝수 홀수 짝수.
2: 짝수
3: 더하기 짝수는
4: 짝수.
2: 짝수
4: 더하기 짝수는
2: 짝수.
4: 짝수
2: 더하기 짝수는 짝수. 짝수의 짝수를 더하면 짝수.

0: 헐스는
1: 정사각형.
0: 다음 헐스는
2: 정사각형.
3: 다음 헐스는
4: 정사각형. 짝수
2: 헐스
1: 짝수
0: 헐스.
1: 헐스 짝수 헐스 짝수 헐스 짝수 헐스 짝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 상처엔
2: 순한케이크.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5: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곱하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아! 어, 가을에 빛은 나잖아. 안녕 나야.

0: 아, 저기다! 곱하기 표시가 있잖아! 미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진 아마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았다며 잔돌에 불러본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일, 일은 일, 이, 일은 이.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꿋꿋한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 2,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not see. Oh, on. Oh, oh, oh. No, no, no. Oh, on. Oh, oh, oh.

Who turned the lights off? Fun! Fun? What's fun? Oh!

0: 그. 어, 고.
1: 오!
2: Lovely.
0: Gee, great galaxies.
2: Wonderful. Make a wish.
0: I wish for fun.

0: 2와 1
1: 8과 2
2: 7과 3
3: 6과 4
4: 5와 5
5: 그리고 다시 10으로
6: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5: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어?
7: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0이 되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8: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6: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이 너무 무거워
8: 걱정 마 힘센 정사각형이 있잖아
7: 20이 되는 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여기 1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6: 10은 정사각형 4랑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9: 14와 6
10: 또는 16과 4
7: 정사각형 하나보단 둘이 낫지
6: 고마워 친구들 오! 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1: 18과 2
8: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악!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11: 나도 못해
6: 10이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1: 18과 2
9: 오
8: 12와 8
7: 짜잔 4 곱하기 3
8: 합승 완료 광선 이륙 어?
12: 거반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6: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0이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3: 17과 3 또는 13
14: 오,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13: 어허 4 어허 4 4 마지막은
14: 하나만 더
13: 5
14: 어우 실수
13: 이런 13 오 4다 완전 럭키
6: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0이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5와 5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7: 하이파이브
6: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0이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 11과 9
15: 최선을 다해보자
6: 알겠어
12: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6: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5: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6: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0과 10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4: 승강길게!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0: 얼굴 상처엔
1: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1: 덕분말.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숲속에 가자.
7: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6: 2층입니다.
7: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1.
10: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9: 정말 재밌었어. 내도 오자.
11: 좋아.
9: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12: 어? 뭘 보라는 거야?
11: 어? 아무것도 없는데?
9: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12: 에이, 잘못 봤겠지.
9: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11: 아유,
9: 얼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12: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13: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9: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인가?
11: 뭐야, 길도 없잖아.
9: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12: 가요. 괜찮아?
9: 얘들아, 이리 들어와 봐.
11: 뭐? 어?
9: 이쪽이야.
11: 우와, 동굴이잖아.
12: 신기하다.
9: 아까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13: 무서워서 난 싫어.
9: 나도 유령 나올 것 같아.
11: 네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9: 나 혼자? 혼자는 무서울 것 같은데.
11: 너도 무서워서 그러지?
9: 야,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13: 가요.
9: 너무 무섭지 않아?
11: 왜 벌써 와?
9: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12: 그래?
9: 이제 돌아가자.
11: 같이 가요.
9: 빨리 따라와.
12: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11: 잘못 본 거 아니야?
9: 나도 잘 모르겠어.
11: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배지는 어디 있어?
9: 어? 어디 갔지?
13: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9: 그런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나 혼자?
11: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9: 이따 봐요.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3: 결국 타요는 학교 배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9: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0: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얘들아! 어, 타요! 빨리 왔네!
2: 배치는 찾았어?
3: 타요, 무슨 일 있었어?
1: 동굴에서
3: 뭐라고?
1: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4: 괴물?
2: 에이, 말도 안 돼!
1: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중에 둥둥 뛰었다니까!
4: 아유, 장난 그만해!
1: 아, 진짜야! 배치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2: 그럼 배치는 어디 있는데?
1: 그게...
3: 아유, 꿈꾼 거 아니야?
1: 뭐? 아니, 너도 못 믿는 거야?
2: 야, 졸려.
3: 우리 이제 자러 가자.
2: 그래.
1: 얘들아, 진짜라니까. 꼬마버스 타요.
0: 다음날 꼬마버스들은 다시 남산

0: 안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1: 너희 무섭다고 놔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2: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1: 뭐? 로기도?
3: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4: 들어갈 수 없나 봐.
5: 어떻게 된 거지?
3: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6: 네.
1: 거봐,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조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4: 타요 말이 정말인가 봐.
2: 그러게.
4: 저게 뭐지?
2: 응?
4: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1: 괴물이 다시 왔나봐.
4: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배지도 찾아줬잖아.
7: 타요.
1: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7: 야.
1: 고마워.
2: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1: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7: 야.
1: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3: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7: 야.
8: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9: 그렇다니까.
1: 왜 그래?
8: 얘들아, 안녕?
6: 안녕하세요.
8: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1: 공룡이야?
8: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9: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8: 그래?
5: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1: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4: 가둔다고요?
1: 저희는 못 봤어요.
9: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주렴.
8: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2: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봤다고 했어?
1: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5: 맞아.
2: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1: 좋은 생각이야.
4: 맞아.
1: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0: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4: 너무 귀엽다.
1: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4: 좋아.
1: 뭐라고 짓지?
5: 티노 어때?
1: 티노?
5: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4: 정말 잘 어울린다.
2: 맞아.
1: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어때?
4: 이야.
1: 티노도 마음에 드나봐.
2: 여기.
10: 여기 있었구나. 로기, 아까 시킨 청소는 다 하고 노는 거야?
2: 청소요?
10: 청소 잘했는지 보게 잠깐 비켜봐.
2: 조금 이따가 보면 안 될까요?
10: 로기, 너 청소 안 했지?
2: 그게요.
10: 어서 나와보라니까.
2: 누나, 누나, 그게요.
10: 어서.
2: 네.
10: 와, 로기 대단한데?
2: 네?
10: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잘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2: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10: 로기도 참. 그럼 재밌게 놀아.
2: 어떻게 된 거지? 네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네가 최고야.
0: 다음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0: 씨 어디 갔지? 비너, 초능력 쓰는 게 어딨어? 가기다.
1: 타요와 키노는 차고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2: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3: 뭐? 뭐?
4: 아,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2: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4: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1: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고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 버스기.
0: 너무 귀엽다.
1: 하지만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2: 와,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4: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1: 앞으로 꼬마 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타요는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티노랑 있으니까 차고지에만 있어도 재밌다.
5: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우와!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렇구나.
6: 타요!
7: 큰일 났어!
5: 무슨 일이야?
7: 오다가 봤는데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봤어.
5: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긴 힘들겠네.
8: 티노가 힘이 없어 보여.
5: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갈까?
8: 놀이동산?
5: 응, 티노도 분명 좋아할 거야.
6: 그래, 좋아.
1: 꼬마 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5: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7: 정말 멋지지?
6: 좋아!
7: 우와! 신난다!

0: 오게.
1: 아쉽다. 더 타고 싶었는데.
0: 뀨. 뀨. 야.
1: 이게 무슨 일이지?
2: 나도 모르겠어.
1: 디노, 네가 한 거야?
0: 야.

0: 꽃 구경할래? 어?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안돼, 비상!
1: 어떡해!
0: 끼야!
2: 정말 멋진 것 같아.
1: 맞아. 티노 덕분에 회전목마도 계속 타고.
0: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티노.
1: 어? 어?

0: 진짜 공룡 아니야?
1: 에이, 장난감이겠지.
2: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내 잃어버린 공룡 로봇 장난감이네. 아, 정말 진짜 같죠?
1: 봐봐, 장난감이라니까.
3: 정말 잘 만들었다.
2: 야,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뀨! 없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4: 뀨?
5: 뀨?
2: 자, 어서 타.
5: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2: 꼬마 버스 타요. 자, 다시 혼자 나가면 안 돼. 간지러워.
6: 와, 저기 좀 봐.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
2: 별자리 좀 봐. 어? 저건 꼭 티노 같이 생겼다.
4: 야.
2: 어? 버스 모양 별자리야.
6: 꼭 티노랑 우리 같네.
4: 야.
7: 티노,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6: 그래, 매일 같이 놀자.
8: 꾸자. 재밌니?
2: 네, 최고예요.
0: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9: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2: 티노.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7: 하지만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잖아.
2: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7: 알겠어.
2: 좋아.
10: 저기 있다.
0: 티노를 잡으러 왔나 봐.
6: 어떡해.
2: 티노, 어서 타. 남산으로 가자.
10: 좋아.
2: 어쩌지.
10: 욕을 내라.
2: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10: 지기 전에 빨리 잡아.
7: 우리도 날고 있어.
2: 가자.
5: 어떻게 이런 일이.
11: 말도 안 돼.
2: 좋았어. 빨리 남산으로 가자.
12: 꼬마 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2: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6: 어쩌지.
2: 작전을 세우자.
6: 작전?
2: 저기요. 큰일 났어요.
1: 무슨 일이니?
2: 저쪽
1: 뭐?
10: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1: 그래.
5: 뭐가 있다는 거야?
2: 으아!
5: 어?
2: 으아! 이게 뭐야?
5: 왜 너 저러지? 무슨 일이야?
2: 지금

0: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1: 아, 잠깐! 이거 가져가! 네가 찾아 좀 뵙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0: 잘 가!
1: 우리 또 만나! 잘 가, 티노!
2: 꼬마 버스들과 안녕.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안녕.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 상처엔
6: 순한길게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리 여행가자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2: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5: 예!
14: 포켓몬 태그스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오늘은 꼬마 버스들과 하트가 부모님으로 소풍을 왔어요.
1: 오늘 날씨 정말 좋다.
2: 그러게.
3: 우와, 무슨 일이지?
2: 조이가 공연을 하나 봐. 우리 가보자.
3: 같이 가.
2: 재밌겠다.
3: 맨 뒤잖아.
4: 자, 이번에는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어 볼까?
2: 토끼 만들어 주세요.
4: 짜잔!
2: 토끼다! 정말 멋져.
3: 나도 토끼 보고 싶은데.
4: 이번에는 강아지.
3: 하나도 안 보이잖아.
5: 정말 재밌었어. 조이는 풍선으로 뭐든 만들 수 있나 봐.
2: 맞아, 조이 정말 대단해.

0: 귀여웠어, 그치?
1: 그게... 어? 어? 사실 나는 공연을 하나도 못 봤어.
0: 뭐? 왜?
1: 내 앞에 큰 차들이 있어서 안 보였거든.
2: 하긴 하트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3: 하트,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가자.
2: 그래, 그땐 내 앞에서 보게 해줄게. 난 뒤에서도 잘 보이거든.
0: 로기.
1: 그래, 알았어.
4: 얘들아.
0: 어?
4: 여기 있었구나.
5: 할머니.
4: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심부름 좀 해줄래?
6: 제가 갔다 올게요. 자동차 용품점에 들리면 되죠?
4: 그렇긴 한데.
6: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4: 잠깐만. 벌써 가버렸네.
7: 하트가 엔진 오일을 싣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 빅이잖아. 와, 엄청 크다. 나도 빅처럼 크면 뒤에서도 공연이 잘 보였겠지. 신호등이 잘 안 보이네.
8: 방귀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못 참겠다.
1: 빅, 갑자기 방귀를 끼면 어떡해요?
8: 미안해. 네가 너무 작아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1: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빅, 너무해요.
8: 그게 아니라.
1: 하나 언니.
4: 하트 왔구나.
1: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4: 고마워, 하트.
1: 뭘요?
0: 하나 누나. 부탁한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자.
4: 고마워, 타요.
1: 타요도 심부름을 다녀온 거예요?
4: 그게 사실 오늘은 엔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타요한테도 부탁했거든. 하트는 많이 못 씻잖아.
1: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4: 하트!
1: 조이 공연도 못 보고 하나 언니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타요나 빅처럼 몸이 크면 참 좋을 텐데.
7: 하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속상했어요.
4: 하트, 일어나봐.
1: 하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4: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
1: 이게 뭐예요?
4: 이건 하트를 위한 내 발명품이야. 짜잔!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빔을 맞으면 몸이 커질 거야.
1: 정말요? 그런데 제가 커지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4: 하트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있지.
1: 하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4: 참,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 네, 알겠어요. 하나 언니, 빨리요.
4: 잠시만.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트가 커진 거야.
1: 진짜 커졌잖아. 내가 커졌어. 커졌다고. 하나 언니 고마워요.
4: 뭘.
7: 몸이 커진 하트는 신이 나서 도로를 달렸어요.
1: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안녕.
2: 누구세요?
0: 설마 하트? 하트 어떻게 된 거야?
2: 네가 하트라고? 우와, 엄청 커졌잖아.
0: 이 정도까지 고마워해.
8: 얼른 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큰일이네.
1: 괜찮아요?
8: 엔진이 고장났나 봐요. 설마 너 하트니?
1: 네, 맞아요. 제가 전기소에 데려다 드릴게요.
8: 그치만 무거울 텐데.
1: 괜찮아요. 그럼 출발할게요.
8: 그래, 고맙다.
2: 이게 정말 쉽게 되는데?
9: 와, 정말 크다.
5: 샵. 샵.
6: 와. 몸이 커지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네.
3: 너무 보여요?
0: 하나도 안 보이잖아. 볼리도 안 보여.
6: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봐.
0: 정말?
6: 여기선 잘 보일 거야.
3: 진짜 잘 보여.
0: 보여줘서 고마워, 아자.
6: 난 여기서도 잘 보이는 걸. 재밌게 봐.
4: 자, 다 했다. 고마워, 다요.
0: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6: 하나 언니.
0: 하트.
4: 하트 왔구나.
6: 타요가 가져온 엔진 오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0: 우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4: 역시 하트야. 고마워, 하트.
6: 말려.
0: 꼬마 버스 타요.
6: 몸이 커지니까 정말 좋다. 더 커지면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빔을 한 번 더 맞아야겠어.
1: 어디 있지?
6: 어? 아, 저기 있다. 그럼?
1: 그런데 그때 하나 언니가.
4: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6: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1: 그대로잖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
6: 하나 언니,
9: 하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와줄 수 있니?
6: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야겠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금방 갈 수 있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10: 거짓말하지 마. 하트는 작고 귀여운 자동차라고.
11: 그런 대로 말해.
6: 제발 믿어주세요. 전 하트라고요.
1: 저 하트예요. 하트.
4: 하트. 어?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러지? 하트, 일어나봐.
6: 하나 언니, 저 하트예요.
4: 어? 그래, 너 하트잖아.
6: 믿어주시는 거예요?
4: 하트,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6: 꿈이요? 여긴 차고 치잖아. 내가 다시 작아졌어. 하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4: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트, 도심에서 사고가 났나 봐.
6: 어서 타세요.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4: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서 가봐야 할 텐데.
6: 하나 언니,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위급 상황이에요.
11: 알았어.
4: 차가 많아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6: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11: 자, 저쪽으로 가세요.
6: 하나 언니, 자, 도착했어요.
11: 이쪽으로.
4: 고마워, 하트.
3: 자. 하나.
12: 정말 빨리 왔는걸.
4: 하트가 좁은 길도 잘 지나온 덕분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
3: 하트, 정말 고마워.
6: 빨려.
4: 그럼 급한 것부터 손봐줄게.
7: 그렇게 하트는 자신의 작은 몸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0: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1: 안녕히 가세요.
2: 고맙다, 트레미.
3: 안녕.
1: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4: 네모난 버스는 무얼 갈만나 맛있는 식빵을
1: 만들어.
4: 안녕, 트레미.
1: 안녕.
5: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1: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5: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1: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6: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트레미?
1: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6: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1: 우와, 정말 좋았겠다.
6: 우린 이제 가볼게.
5: 안녕.
1: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0: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3: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1: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3: 부럽다고?
1: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3: 그랬구나.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1: 별자리 얘기요? 네, 좋아요.
3: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다나.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1: 우와, 정말 예뻐요.
3: 그리고 또 저긴 작은...
0: 트레미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트레미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1: 안녕히 가세요.
7: 이런, 어쩌면 좋지.
1: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7: 내가 아끼는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걸 고양이가 물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니. 저긴 찻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1: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7: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1: 물론이죠. 야옹아! 야옹아! 어디 있지? 모자다! 모자가 혼자 움직이잖아. 안녕, 야옹아. 착한 야옹아, 그 모자를 돌려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아끼시는 모자거든. 고마워. 할머니, 모자 여기 있어요.
7: 고맙다, 트레미. 얍!
1: 어?
7: 얍!
1: 우와, 어떻게 된 거지?
7: 난 마법사차 루시란다.
1: 마법사라고요?
7: 그래. 내가 아끼는 모자를 찾아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렴.
1: 소원이요? 제 소원은... 제 소원은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7: 자동차?
1: 네.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7: 그렇구나. 그쯤이야 문제 없지.
1: 정말요?
7: 그럼. 자. 얍!
1: 루시?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와! 나한테 바퀴가 생겼잖아.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5: 트레미!
1: 얘들아! 이것 좀 봐.
8: 바퀴가 어쨌다는 거야?
1: 그게 바퀴가.
9: 학교 가야지, 트레미.
5: 그래, 이러다 늦겠어.
1: 학교? 내가 학교에 간다고?
5: 당연하지.
8: 뭘 그렇게 놀라?
5: 빨리 가자. 버스는 타요.
0: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봐요.
4: 네.

0: 엄청 넓고 유람선도 정말 멋져.
1: 와, 시작한다.
0: 멋지다. 자동차가 돼서 정말 행복해. 얘들아, 난 이쪽으로 가볼게.
1: 어디 가려고?
2: 우리 차고지는 저쪽이잖아.
0: 우리 차고지?
3: 그래, 그쪽은 남산이고.
0: 그랬지.
4: 차고지로 온 트레이니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3: 얘들아, 오늘 불꽃축제 정말 재밌었지?
0: 그렇게 멋진 건 처음 봤어.
5: 맞아. 난 이만 자야겠어.
1: 나도.
0: 잘 자, 얘들아.
1: 잘 자.
0: 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는 건가? 잠이 안 오네. 스카이가 들려주는 별자리 이야기 듣고 싶다.
6: 트램이,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0: 우와, 정말 예뻐요. 스카이는 잘 있을까? 그래, 스카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왜 길이 막혀있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스카이!
6: 넌 누구니?
0: 네, 전 트램이잖아요.
6: 트램이? 처음 듣는 이름인걸.
0: 스카이가 날 기억 못하나 봐. 그런데 트램 운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6: 트램 운행? 예전엔 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꼬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0: 집이요?
6: 그래, 많이 늦었잖니. 그만 가버려.
0: 네. 스카이. 스카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7: 트레미.
0: 루시.
7: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자동차가 된 게 기쁘지 않니?
0: 아니요. 자동차가 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7: 저랑 그랬구나.
0: 네.
7: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니?
0: 네. 다시 트램 운행도 하고 스카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7: 그럼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0: 네, 그럼요.
7: 그래,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6: 트레미.
0: 어?
6: 어서 일어나야지.
0: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와, 스카이,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6: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0: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와, 정말 잘됐다.
6: 왜 저러지?

0: 이상하네.
1: 드레미! 스카이!
0: 어?
1: 안녕!
2: 안녕하세요.
0: 루키랑 배트 왔구나. 무슨 일이야?
3: 너희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1: 오늘부터 트램이 운행 노선이 늘어났거든.
3: 앞으로는 트램이가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2: 우와, 정말이야?
1: 그래, 스카이가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노선이 개통됐어.
2: 스카이가요?
0: 네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어 했잖아.
2: 스카이, 정말 고마워요.
3: 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은 잘할 수 있겠니?
2: 네, 문제 없어요. 도시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참, 스카이, 오늘 별자리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0: 또? 그래, 알았어.
2: 와, 신난다.
4: 돌아온 트레미는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서! 클릭서!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만 노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생수와 야식, 계란비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에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지금 가요. 자,
0: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1: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아,
0: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2: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3: 얄미워! 한계 최!
2: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4: 야.
2: 지루하다, 지루해.
4: 나도 간다. 야.
2: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3: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2: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1: 야! 야! 야호! 좋았어.
4: 공을 잘 받긴 하는데.
3: 이상해 보이지?
2: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1: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2: 졸려, 빨리 끝내자.
3: 자, 반대, 동생, 반대.
1: 좋았어.
2: 연습 좀 했나 보네.
1: 야호! 꼬린! 또 간다!
2: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1: 조각력! 고승이 쇼!
2: 잡을 수 있어! 어? 저기다! 이야! 말도 안 돼!
1: 내가 이겼다!
3: 정말 잘했어!
4: 공순이 최고야.
1: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다음에 또 하자.
2: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크기! 이번엔 진짜 세계 첫대! 잘 받아야 해!

0: 어떡하지? 너무 괜히 찾나봐.
1: 너네 뭐해?
0: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왜용 왜용.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에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0: 좋아.
1: 얘들아, 들어가. 공 찾으러.
2: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0: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2: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1: 공수미 완장대.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3: 네, 대장!

0: 맛있겠다.
1: 어? 어?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 코디가 안 보여?
3: 코디! 코디!
1: 도와줘!
2: 코디! 코디! 이거 잡아!
0: 너 괜찮아?
1: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들,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0: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4: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2: 찾았어. 다행이다.
0: 나도.
2: 공순이 완전기 공찾기 미션 성공!
3: 승리야!
0: 배고파.
1: 나도.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2: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3: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1: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

0: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떼끝이 씻고 어서 밥 먹자.
1: 네!

0: 놀자.
1: 오늘은 안 돼.
0: 왜?
1: 이거 다 치워야 하거든.
0: 와.
1: 어?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음료.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어? 공룡 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결심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1: 어?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키워낼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

Ha ha ha ha!

0: 엄청 세게 부딪혔어.
1: 깨지면 어떡하지?
0: 지퍼?
2: 침대인 거네.
0: 나도 이제

0: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1: 왜?
0: 그럼 나 방충 쏘는 거 도와줄 거지?
2: 그건 좀...
0: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3: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어?
1: 뭔가 힘들어 보였어.
0: 무슨 일이 있나?
4: 어머, 만져줬다.
0: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5: 코디한테 고쳐달라 해야겠다.
1: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0: 코디!
3: 집에 없냐?
0: 안녕, 코디!
6: 안녕.
0: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6: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0: 콩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6: 그래, 들어와.
0: 이게 다 뭐야?
6: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3: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6: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3: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0: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6: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0: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6: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3: 미안해, 코디.
0: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을 세어봐.
6: 양?
0: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3: 내가 도와줄게.
6: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80마리.
0: 어떡하지?
6: 공순아, 갑자기 체조는 왜 하는 거야?
0: 체조하니까 힘들지?
6: 당연히 힘들지.
0: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6: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3: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0: 왜요? 예쁘다.
6: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재밌겠다. 야호!

0: 눈치가 별처럼 빛나고 있어.
1: 이런 기분이구나.
2: 코디, 이 신발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어? 코디, 코디,
3: 코디.
1: 드디어 잠들었냐?
2: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0: 고마워. 나도 고마워.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 상처엔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5: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니었어. 모두 잠들었거나 골아떨어졌네. 그럼 나도 잠에 빠져야 하는 걸까? 알잖아. 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얌전하다는 거.

0: 가죠.
1: 곰마, 곰마.

좀 마시고 싶어. 좋았어. 이제 잘 준비와요. 뭐지? 왜 이런 거지? 저기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이 베개는 좀 작아. 좀 작은 데다가 뭐랄까 솜도 좀 뭉친 것 같아. 불편한 게 있는데 이 담요는 별로 포근하지가 않아.

잠이 올 때까지 자야 해? 애니메이션도 못 보고? 좋아, 괜찮아. 지워도 돼. 넌 어쩔 거야? 어떻게 잠들 거야? 나한테 좀 가르쳐줘. 너만의 방법을 좀 알려줄래?

꿀잠에 들어볼까? 과학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이야.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 더,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곰아, 양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숫자를 세어볼까? 세어보다가 숫자를 까먹었거든. 우후. 곰아, 양들에게 이것저것 색을 입혀.

너도 과자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훈련을 받아서 재주를 익혀야 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으라고. 앉아. 앉아. 앉아라는 건 이런 자세를 하라는 거야. 앉아. 그래, 잘했어. 이번엔 말하기야. 말해봐. 말해봐. 말하라고. 말해봐.

혹시 너희 집에 맛있게 먹을 만한 거 있니?

안 돼. 이제 속임수는 안 통해. 일어서. 엎드려. 굴러봐. 물구나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네가 배운 모든 걸

멋지게 훈련시켰거든. 물구나무. 전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난 안 그랬어. 아니야. 너희는 날 못 믿는 거야? 쟤들이 날 믿지 않아.

0: 너희 딱 걸렸어. 어디 얼굴 좀 보자. 나처럼 생겨서 나인 척 행동하니까 아무도 진짜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1: 그건 그렇고, 너희 누구야? 너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친구가 생겼네.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생물이 있어서 기뻐. 오, 제발 가라고. 힘 좀 내. 다들라, 거의 다 왔어. 어서 어서. 이번에도 또 졌잖아.

비디오 게임기란 거지.

치료가 필요해. 당장 의사를 불러야겠어. 늑대들아, 응급환자가 있어. 봄 좀 도와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 정말 이럴 거야, 너희들. 곰이 아픈데 너희는 여기서 한가하게 저녁 식사나 만들겠다고? 곰을 치료해준 다음에 다시 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 되잖아.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다면 곰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긴급사

이제 게임 못하는 건 확실해졌네. 하.

0: 내가 그랬잖아. 이건 아기를 키우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야.
1: 내가 뭘 했어. 얘는 내 아기랬잖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키울 거야.
0: 이건 아기에게 밥을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1: 내가 뭘 했어.

0: 제일 잘 먹는 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기가 어디로 가버렸지?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엄마가 아기한테 잘 대해주면 도망가지 않거든.

0: 내가 뭘 했어? 먹을 것만 주는 걸로는 부족하다니까. 읽기, 그리기, 노래하기도 가르쳐야 해.
1: 내가 그랬잖아. 아기한텐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하. 봤지? 내 아기가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야. 좋아, 그럼 책은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이제는 밥을 먹여도 되겠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밥을 먹도록 해. 왜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도 준비해줬는데 왜 먹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게 뭐니?

0: 우리가 이 대신 전부 배달해줄게. 삼총사들아, 출발하자. 얘들아, 서둘러. 늦으면 안 돼.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1: 왜 네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0: 첫째,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내가 달타냥이기 때문이야. 됐니?
1: 뭐? 네가 누구라고?
0: 난 영웅이야. 그런데 넌 뭐지? 그리고 넌 뭐야?
1: 네가 달타냥이라고?
0: 아니, 넌 달타냥이 아니야.
2: 맞거든.
0: 내가 제일 최고야.
1: 네가 최고인 건 없어.
0: 넌 대체 뭔데?
1: 뭐라고?
0: 뭐냐고.
1: 너 뭔데?
0: 넌 뭐야?

0: 네 말이 맞아. 삼총사라면서 다 주다니. 선물은 어디 갔지? 우리 친구는 어디 간 거야?
1: 아마 우리 대신 싸우고 있나 봐. 어떡해. 어서 가서 친구를 도와주자.
0: 이봐 늑대들아, 혹시 삼총사 중 한 명을 봤니?
1: 봤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진짜 달타냥이란 바로 그런 거지.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진정한 영웅을 키웠다니까. 근데 넌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말했잖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전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바퀴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응? 아! 어, 가을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이미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예.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어?

0: 저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았단 여자. 노래 불러본 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옆으로 1, 1은 1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 1은 2, 2, 1은 2,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0: 과 1.
1: 8과 2.
2: 7과 3.
3: 6과 4.
4: 5와 5.
0: 그리고 다시 10으로.
5: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0: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6: 어?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0이 되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7: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5: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이 너무 무거워.
7: 걱정 마. 힘센 정사각형이 있잖아.
6: 20이 되는 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여기 1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5: 10은 정사각형 4랑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8: 14와 6
9: 또는 16과 4.
6: 정사각형 하나보단 둘이 낫지.
5: 고마워 친구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1: 18과 2!
7: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악!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10: 나도 못해.
5: 10이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1: 18과 2
8: 또
9: 12와 8.
6: 짜잔. 4 곱하기 3.
7: 합승 완료. 광선 이륙.
5: 어?
11: 겁안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0이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2: 17과 3 또는 13.
13: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12: 어허 4. 어허 4. 히히. 4! 마지막은
13: 하나만 더!
12: 5!
13: 어우, 실수!
12: 이런! 13! 어? 4다! 완전 럭키!

0: 친구들을 알지. 12 고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 11과 9 최선을 다해보자.
0: 알겠어.
2: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0: 오,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3: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0: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3: 10과 10!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0: 얼굴 상처엔
2: 순한길게,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4: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10: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0: 많이 했지. 더 세어보자. 주황, 파랑, 양말, 열상은.
1: 열상은.
0: 바로 20. 옆으로.

0: 6
1: 8
2: 7
3: 짝수 최고.
4: 2
1: 4
0: 6
1: 8
2: 7
3: 짝수 짝수
4: 2로 만들어졌지. 14
0: 16
1: 18
3: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0: 벌써 벌써 최고 2, 3,
1: 5,
2: 7,
3: 9
4: 벌써 벌써 벌써
5: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7.
2: 13,
1: 15,
2: 17,
0: 19.
4: 홀수! 홀수 불러! 홀수!
5: 2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0: 홀수!
4: 짝수!
0: 홀수!
4: 짝수!
6: 짝수!
5: 더하기 짝수는
1: 짝수!
6: 짝수!
1: 더하기 짝수는
6: 짝수!
1: 짝수!
6: 더하기 짝수는 짝수!
4: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6: 짝수!
0: 홀수! 더하기 홀수는
6: 짝수? 와우!
2: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1: 더하기 홀수는?
0: 짝수?
4: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5: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1: 홀수!
6: 짝수?
0: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1: 짝수?
7: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4: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6: 정사각형!
7: 다음 홀수는?
8: 정사각형!
2: 다음 홀수는?
1: 정사각형! 짝수?
8: 홀수!
6: 짝수?
0: 홀수!
4: 홀수!
6: 짝수!
4: 홀수!
6: 짝수!
4: 홀수!
2: 짝수!
6: 홀수!
4: 짝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1: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1: 덤벙만.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3: 정말 재밌었어. 내 놀자. 와. 어?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4: 어? 뭘 보라는 거야?
5: 어? 아무것도 없는데?
3: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4: 에이, 잘못 봤겠지.
3: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5: 아유,
3: 얼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4: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6: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3: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인가?
5: 뭐야? 길도 없잖아.
3: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4: 자, 가요. 괜찮아?
3: 얘들아, 이리 들어와 봐.
4: 뭐?
3: 이쪽이야.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4: 무서워서.

0: 구경 나올 것 같아.
1: 네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0: 나 혼자? 혼자는 무서울 것 같은데.
1: 너도 무서워서 그러지?
0: 야,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2: 가요.
0: 너무 무섭지 않아?
1: 왜 벌써 와?
0: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2: 그래?
0: 이제 돌아가자.
3: 같이 가요.
0: 빨리 따라와.
2: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1: 잘못 본 거 아니야?
4: 나도 잘 모르겠어.
1: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백지는 어디 있어?
0: 어? 어디 갔지?
2: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0: 그런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2: 나 혼자?
1: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3: 이따 봐요.
0: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5: 결국 타요는 학교 발찌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4: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0: 어?
5: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0: 얘들아!
2: 타요, 빨리 왔네.
1: 백지는 찾았어?
2: 타요, 무슨 일 있었어?
0: 동굴에서
2: 뭐라고?
0: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2: 괴물?
1: 말도 안 돼.
0: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중에 둥둥 띄웠다니까.
2: 장난 그만해.
0: 백지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1: 그럼 백지는 어디 있는데?
0: 그게
2: 아유, 꿈꾼 거 아니야?
0: 뭐? 아니, 너도 못 믿는 거야?
1: 야, 졸려.
2: 우리 이제 자러 가자.
1: 그래.
0: 얘들아, 진짜라니까.
5: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0: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1: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0: 뭐? 뭐기 너?
6: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2: 들어갈 수 없나 봐.
4: 어떻게 된 거지?
6: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3: 네.
0: 거봐,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조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2: 타요 말이 정말일까 봐.
1: 그러게.
2: 저게 뭐지?
1: 어?
2: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0: 괴물이 다시 왔나봐.
2: 어떻게 된 거지?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백지도 찾아줬잖아.
0: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2: 야,
0: 고마워.
1: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0: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6: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7: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8: 그렇다니까.
0: 왜 그래?
6: 얘들아, 안녕.
3: 안녕하세요.
6: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4: 공룡이야?
6: 어,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4: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4: 가둬요? 저희는 못 봤어요.
6: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 주렴.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1: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봤다고 했어?
4: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7: 맞아.
1: 아,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4: 좋은 생각이야.
7: 맞아.
4: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5: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4: 너무 귀엽다.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7: 좋아.
4: 뭐라고 짓지?
7: 티노 어때?
4: 티노?
7: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4: 정말 잘 어울린다.
1: 맞아.
4: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어때? 이야. 티노도 마음에 들어봐.
1: 여기.
8: 여기 있었구나. 로기, 아까 시킨 청소는 다 하고 노는 거야?
1: 청소요?
8: 청소 잘했는지 보게. 잠깐 비켜봐.
1: 조금 이따가 보면 안 될까요?
8: 로기, 너 청소 안 했지?
1: 그게요.
8: 어서 나와보라니까.
1: 누나, 누나, 그게요.
8: 어서.
1: 네.
8: 와, 로기 대단한데?
1: 네?
8: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잘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1: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8: 로기도 참. 그럼 재밌게 놀아.
1: 어? 어떻게 된 거지?
7: 야!
1: 네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네가 최고야.
5: 다음 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4: 시원해!
7: 어?
4: 어, 티노!
7: 야!

0: 내 도넛이 어디 갔지?
1: 디노, 초능력 쓰는 게 어딨어? 가기 사.
2: 타요와 키노는 차도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3: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4: 뭐? 뭐?
5: 아,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3: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5: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2: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거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 버스들.
1: 너무 귀엽다.
2: 하지만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3: 와,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5: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2: 앞으로 꼬마 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타요는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티노랑 있으니까 차고지에만 있어도 재밌다.
6: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0: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봤어.
1: 아,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긴 힘들겠네.
2: 진호가 힘이 없어 보여.
1: 아,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갈까?
2: 놀이동산?
1: 응, 진호도 분명 좋아할 거야.
3: 그래, 좋아.
4: 꼬마 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1: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0: 정말 멋지지?

0: 야! 야!
1: 이게 무슨 일이지?
2: 나도 모르겠어.
1: 디노, 네가 한 거야?
0: 야! 야!
1: 히트 어메치!

0: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1: 정말 멋진 것 같아.
2: 맞아. 피노 덕분에 회전 목마도 계속 타고.
0: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티노.
2: 어? 어?
0: 아! 티노가 없어졌어!
1: 뭐? 저기 어디 간 거야?
0: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3: 속보입니다. 남산에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머, 공룡이 발견됐대.
5: 아이고, 안 돼.
6: 우와.
7: 잠시만, 혹시 이 버스를 본 적 있니?
8: 타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7: 타요?
9: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0: 티노잖아!
4: 진짜 공룡 아니야?
9: 에이, 장난감이겠지.
0: 여기 있었구나! 내 잃어버린 공룡 로봇 장난감이네. 정말 진짜 같죠?
9: 봐봐, 장난감이라니까.
4: 정말 잘 만들었다.
0: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2: 뀨우!
0: 쏟아서 깜짝 놀랐잖아.
10: 요?
0: 자, 어서 타.
10: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0: 꼬마 버스 타요. 자,
11: 다신 혼자 나가면 안 돼.

0: 최고예요.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1: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2: 티노.
0: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3: 하지만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잖아.
0: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4: 알겠어.
0: 좋아.
5: 저기 있죠.
0: 티노를 잡으러 왔나 봐.
2: 어떡해.
0: 티노 어서 타. 남산으로 가자. 어쩌지.
5: 놀래라.
0: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5: 지기 전에 빨리 잡아.
6: 우리도 날고 있어.
0: 가자.
7: 어떻게 이런 일이.
8: 말도 안 돼.
9: 꼬마 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0: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1: 어쩌지.
0: 작전을 세우자.
1: 작전?
0: 저기요. 큰일 났어요.
10: 무슨 일이니?
0: 저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10: 뭐?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그래.
7: 뭐가 있다는 거야?
0: 와!
7: 어?
0: 이게 뭐야? 뭐야?
7: 왜 그럼 저러지? 무슨 일이야?
0: 지금이야?
11: 이게 뭐야?
0: 성공!
6: 얘들아!
0: 성공했구나! 그럼! 잘했어!
1: 뭘?
0: 자, 이제 내려도 돼. 뿅!

0: 버스 모양 별자리야. 꼭지 모양 우리 같네. 우리도 잊지 못할 거야, 디노.
1: 맞아, 정말 보고 싶은 거야.
0: 아, 잠깐! 이거 가져가. 네가 찾아 좀 뵙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1: 잘 가.
0: 우리 또 만나.
2: 꼬마 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안녕.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승한기!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8: 옛설치!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리 여행 가자.
2: 내려갑니다.
1: 그럼 여기 출발.
2: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3: 기내식입니다.
2: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4: 키키키키
0: 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보석자루와 보리자루.
1: 얘들아!
2: 선생님!
3: 얘들아, 선생님이 이야기 들려줄까?

0: 오늘의 이야기는 보석자루와 보릿자루. 말 두 마리가 짐을 가득 싣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1: 힘들지, 친구야?
2: 친구? 아이, 우리가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야. 너는 보리를 나르는 말이고 나는 보석을 나르는 말이라고.
1: 으아, 보석?
2: 그래, 나는 보석만큼 귀한 말이란다. 보리랑 보석은 하늘과 땅 차이지.
1: 우와, 멋지다. 나도 귀한 보석재료 한번 접어보고 싶다. 아, 부럽다, 부러워.
2: 우린 달라. 응? 알아둬.
0: 보리만 가득 진 말은 친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어.
2: 채, 어림없는 소리 마라. 보석은 나만 질 거야.
0: 보석을 진 말은 귀한 보석을 독차지했지.
3: 네, 도적이다.
0: 그때였어. 산속에서 도적대가 나타난 거야. 말 주인은 쏜살같이 도망을 쳤어.
3: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졌나? 우리가 가볍게 만들어줄게.
4: 어디에 가시려고 그러네.
0: 자루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던 도적은 칼로 자루를 내리쳤어.
4: 아, 만사야!
5: 에이, 뭐야? 겨우 보리잖아.
0: 이번엔 보석 자루를 칼로 내리쳤지.
4: 우와, 보석이다! 신받다!
1: 내 거야! 내 거! 내 보석이라고!
5: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구먼.
0: 도적대는 말을 마구 때리고 보석자루를 빼앗았어.
1: 보석자루 졌다고 귀한 말이라더니 보리자루 진 내가 차라리 낫구먼.
6: 왜?
7: 왜?
8: 보석도 다 빼앗기고 실컷 맞기까지 했네. 자기 혼자 귀한 말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9: 진작 보석을 좀 나눠줬다면 좋았을 텐데.
8: 그럼 도적한테 둘 다 당하면 어떡해?
10: 아, 보석도 지키면서 도적들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4: 생각난다.
10: 아, 그래, 생각났어. 우리가 바꿔보자.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친구야, 힘들지? 엄청 무겁다.
11: 귀하디 귀한 보석을 지고 가는데 힘들기는. 보석 좋아, 보석 좋아, 보석 난 좋아. 너무 좋아.
10: 보석? 우와, 진짜? 나도 가지고 싶다.
11: 보석은 다 내 거라고.
10: 아휴, 아쉬워라. 저기 뭐지?
11: 어?
10: 도적 주위? 여기구나.
11: 무슨 일 있었나?
10: 소식 못 들었어? 어제 여기 도적대가 나타났대.
11: 뭐? 도적이라고? 안 돼! 내 소중한 보석 다 빼앗기고 말 텐데. 이를 어쩐다.
10: 좋은 방법 없을까? 아, 이러면 되지.
11: 어?
10: 이렇쿵
11: 저렇쿵
10: 속다
11: 이쪽과
10: 저쪽에
11: 그렇게. 이러면 되겠지.
10: 조심.
4: 거기 말 두 마리! 자루 검사 좀 할까? 뭐가 들어있을까나?
11: 잠깐! 아,
9: 가져가실게 없을 거예요.
4: 어디 보자고.
12: 보여드릴게요. 에이, 그냥 돌이잖아. 저기 저 다른 자루 떼자.
9: 여기 자 보세요.
12: 또 보리야? 이 녀석들 보리밖에 없구만. 아우, 시간만 버렸네. 그냥 가던 길이나 갈란다. 난 보리는 입에 안 맞더라. 자,
9: 다행이다. 보석도 보리도 모두 지켰어. 고마워. 다 네 덕분인걸.
12: 보석이랑 보리를 다 꺼내서 반반 나눠 담는 거야. 자루 아래에 보석을 먼저 깔고 그 위를 보리로 덮으면 보석을 잘 숨길 수 있겠지?
11: 도적이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친구야, 고맙다.
12: 아이, 이 정도야 뭘.

0: 좋아요 보석뿌리 어때? 내가 바꾼 이야기
1: 이번엔 다 함께 슝 날아볼까요? 친구 비행기도 어서 오세요
2: 친구들 빨리 와
1: 모두 벌짝 준비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최고!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전티 씨고 우리 집이에요.
3: 안녕하세요.
2: 가족들이고요.
4: 초콜릿 비가 내린다.
2: 옌태 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4: 상관없어.
2: 태씨.
4: 태씨.
2: 판매왕 T씨.
3: 다 됐지? 그럼 이제 팔 준비만 남았네.
4: 고마워요, 아빠.
3: 힘내라.
2: 좋아. 그럼 어디 시작해볼까?
5: 이거 다 파는 건가요?
2: 네. 혹시, 혹시 이 스노우볼은 어떠세요, 손님?
5: 아니요, 좀 추워지네요.
4: 그렇게 하다간 한 개도 못 팔걸.
2: 그렇게가 뭔데?
4: 자, 손님에게는 부드럽기만 하고 매력을 어필해봐. 그래서 손님이 그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거지.
2: 응?
4: 그 전에 이 진열대부터 좀 꾸며보자.
2: 오! 우와!
4: 이제 넌 손님을 잘 관찰해야 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물건을 쳐.
2: 오! 응?
4: 어서 해봐.
2: 제피가 원하는 거라.
4: 아! 반짝이는 것들!
2: 응!
4: 손님께는 이걸 추천드려요. 완전 손님 거죠.
5: 완전 제 거네요. 안 그래도 어제 같은 걸 샀거든요.
4: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때요?
5: 어디 쓰죠?
4: 그냥 별인데 반짝이는 별이요.
5: 예쁘네요. 근데 별 하나는 외로워 보여요. 수고하세요.
6: 손님을 관찰해.
2: 제피는 지금 흥겹게 흥얼거리고 있어.
4: 아하!
5: 그게 뭐죠?
2: 뮤직박스랍니다.
5: 이야, 저 이거 살래요.
4: 잘했어, 티씨. 이제 감을 좀 잡은 것 같은데.
2: 맞아.

0: 처음 보는 얼굴인데?
1: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기억해. 손님 관찰하기. 뭐 재미있는 책 찾으세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 책은 어떤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보물 지도를 찾는 내용이에요. 우와! 주인공은 선원들과 함께 보물을 찾으러 떠나죠. 그런데 그때
2: 선원들이 해적으로 변하죠. 저도 이미 읽었어요.
1: 그럼 이 책은 어때요?
2: 그것도 읽었어요. 수고하세요.
1: 안 돼! 손님 나가시는데? 어떻게 좀 해봐. 아하!
2: 어?
1: 밤에 책 읽을 때 이런 램프가 있으면 좋겠죠?
2: 아늑하네요.
1: 그쵸?
2: 얼마예요?
1: 방금 건 진짜 멋졌어, 디씨. 나 완전 잘하지?
3: 우와.

0: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반대의 왕이에요. 야호! 유후!
1: 이야, 물건 다 판 거야?
0: 그럼요.
2: 아이고, 너무 늦었나요?
0: 그럼 여기 이 멋진 탁자는 어떠세요, 손님?
2: 허허, 좋아요. 살게요.
1: 잠깐, 저건 안 되지. 돌려주세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2: 덕분말.
3: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오늘의 주제는 달걀. 달걀을 자세히 보자. 그냥 평범한 달걀이다. 너는 달걀을 아니? 맛있어 보인다. 달걀 모양 의자. 편해 보이는데. 저것도 달걀 모양? 달걀. 오늘따라 참 낯설다.

닭이 달걀을 낳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이 병아리가 다시 닭이 되는데 가만 그럼 달걀도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건 숨을 쉰다. 그렇다면 달걀도 숨을 쉴까?

달걀이 숨을 쉰다? 이렇게 딱딱한데 숨은 어디로 쉬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다. 여기에 색이 다른 두 개의 달걀을 넣고 기다려보자. 달걀이 어디로 숨을 쉬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 달라졌을까? 겉은 그대로다. 그럼 속은? 설마 저기 보이는 파란 점? 다른 달걀은 어떨까? 어? 이쪽은 안 보이는데. 있다. 파란색이 보인다. 딱딱한 껍데기에도 구멍이 있었다. 그럼 달걀이 숨쉬는 구멍은 파란 점이 보였던 둥근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많은 걸까? 이대로는 부족하다.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둥근 이 부분을 들여다보자.

숨구멍이 정말 있다. 역시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법이다.

비밀은 달걀 속에 있을지 모른다. 뾰족한 부분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공간? 이건 뭘까? 달걀의 둥근 쪽 공간이 궁금하다. 달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어? 빈 공간이 있던 둥근 쪽 껍데기에서 공기방울이? 달걀이 숨을 쉰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숨을 쉬고 있다. 이제 알았다. 달걀은 숨을 쉬고 있다. 바로 여기, 조금 더 둥근 이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몰랐다. 달걀도 살아있다는 걸. 작은 공기주머니로 열심히 끊임없이 달걀도 숨을 쉬고 있었다.

작고 평범한 달걀. 알고 보면 달걀도 위대한 생명이다.

잠깐, 달걀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쪽 끝은 뾰족하고 한쪽 끝은 둥근 하원형의 달걀들. 달걀이랑 비슷한 것들이 또 뭐가 있었지? 오리알, 아보카도. 이건 좀 다르다. 그래, 메추리알.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타조알이다. 여기 있는 알들의 껍데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자.

정답은 뭘까? 알 껍데기에 탄산칼슘 성분과 반응하여 껍데기를 녹이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것. 바로 식초가 알 껍데기를 녹인다.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볼펜? 평범한 볼펜 한 자루가 있다.

딸깍딸깍 이 소리.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초침 소리 같다. 바둑돌 색깔도 볼펜과 비슷하고

길쭉한 모양은 로켓처럼 발사라도 될 것 같다. 볼펜 정체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것이 볼펜의 핵심. 가느다란 관에 잉크를 넣고 끝부분에 작은 촉을 끼워주면 완성되는 볼펜심. 정말 간단하다. 이렇게 단순한데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굵기로 끊임없이 글씨를 쓸 수 있을까? 볼펜의 비밀이 궁금하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볼펜으로 특허를 받았던 사람은 헝가리의 신문기자였던 라슬로 비로. 그는 만년필로 기사를 쓸 때마다 잉크가 지나치게 번지는 데다 손에 묻어 잘 닦이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의 잉크가 빨리 마른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잉크 발명에 성공한 비로. 하지만 새로운 잉크는 너무 끈적끈적해 만년필로 써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작은 것들.

종이 위에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의 끝을 지그시 들여다보자. 볼펜의 끝에 보이는 동그란 이것. 이 동그란 볼이 회전할 때 볼펜 속 잉크가 묻어나와 일정한 굵기로 써지고 있다. 볼펜이 볼펜인 이유는 작은 볼펜촉 끝에서 굴러가는 이 볼이 있어서였다.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여기. 이 숫자들도 볼펜에 들어있는 이 볼의 지름을 가리키는 숫자. 다양한 굵기의 선을 일정하게 그을 수 있었던 건 다양한 크기의 볼 덕분이었다.

가만. 그런데 모든 필기구 끝에 볼이 있었던가? 당연히 아니다. 볼이 아닌 펜촉들이 가까이서 보니 어쩐지 낯설다. 플라스틱처럼 생긴 것부터 섬유 느낌을 주는 소재까지

어떤 팬에 볼이 사용되고 어떤 팬에 섬유 재질의 촉이 사용될지는 잉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섬유로 된 촉을 잉크에 담그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잉크가 따라 올라온다. 좁은 관을 따라 잉크가 흘러내려오는 만년필도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필기구. 촛불이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촛농이 심지를 타고 계속 올라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번져가고 피어나는 호기심만큼 흥미로웠던 이야기. 다양한 잉크의 각기 다른 성질에 따라 달라져 온 변화무쌍한 볼펜의 과학. 아니, 피누기구의 과학이 보인다.

사소해 보였던 볼펜 한 자루에는 잉크의 발명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잉크로 인해 탄생한 볼의 과학이 있었다. 다양해진 필기구 종류만큼 사용되는 잉크 종류도 용도에 따라 다양해졌다. 작은 관심으로 싹트는 호기심은 언제나 그 너머를 발견하게 해준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필로 쓴 글씨는 당연히 지우개로 쉽게 지워진다. 하지만 볼펜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초록색 볼펜으로 쓴 이 글씨 지워진다. 그것도 깨끗이.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승강제게.
0: 주물 상처엔
2: 너무나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Yeah.
4: 포켓몬 태그스타.
6: 그렇게 하는 거야?
7: 아무것도
8: 아니다요.
6: 어, 왜 그래? 뭔데?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안 돼?
9: 하루한텐 살짝 얘기해줄까도?
10: 저쪽을 보라려.
11: 널 괴롭힌 친구가 바로 이 녀석이란 말이지. 내가 아주 제대로 선봐주겠어.
9: 단추마녀랑 우주로 가. 부쩍 친해진 것 같지요?
6: 응, 그런 것 같아.
10: 그게 그냥 그런 것 같은 정도가 아니다요. 우리 생각엔
6: 너희 생각엔?
10: 우주로랑 단추마녀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6: 진짜? 나 잡아봐.
12: 단추마녀야, 거기서!
6: 소곤 소곤 헛소곤.
13: 뭐? 우주로랑 단추마녀가?
6: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14: 우주로 혼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6: 혼자 좋아한다고?
13: 그럼 짝사랑?
14: 지난번에 우리가 단추마녀네 집에 놀러 갔을 때
15: 우주로 너 단추마녀 좋아하냐?
16: 그만 그 단추마녀는 당연히 좋지.
13: 그때 우주로 엄청 당황한 것 같지 않았어? 얼굴도 막 새빨개지고.
6: 그랬어, 엄마.
17: 가여운 노라라.
13: 나? 내가 왜 가여워?
17: 원래는 우주로가 널 좋아했었잖아.
6: 진짜?
17: 우주로가 너한테 DD20 배터리까지 주려고 했었잖아.
6: 아니야, 그건 친구니까 그런 거.
17: 아니야, 그건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노라라도 우주로를 좋아했던 거고.
14: 내가 우주로를 좋아했다고?
17: 와, 답답해. 노라라, 넌 네 마음도 몰라? 넌 좋아했었어. 아니, 좋아한 거야.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넘버원 킹스TV의 케이노스입니다. 유후! 장난감 나라 딩동시에 슬픈 사랑의 멜로디가 시작되었는데요.

0: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노라라, 우주로, 그리고 단추마녀입니다. 지금까지 노라라를 좋아했던 우주로, 현재는 단추마녀 쪽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 아니, 맷돌 안 하고 치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옳지, 드디어 소식이 왔구나. 자, 네, 단추마녀입니다.
2: 단추마녀, 네가 맡긴 맷돌 수리 가격은 하트본드 두 개. 하트본드 안 내면 수리는 없다. 하트본드 안 낼 거면 도로 가져가.
1: 뭐? 아니, 다른 친구들은 공짜로 수리해주면서 왜 나한테 배 취급하는 거? 어머, 여보세요? 우주로, 우주로! 이게
3: 마녀님, 마녀님.
1: 왜 불러?
3: 이것 좀 보세요. 우와.
0: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주로는 왜 하필 단추마녀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1: 어? 우주로가 날 좋아한다고?
3: 야, 마녀님. 이때까지 나온 킹스수 TV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1: 그게 왜 말이 안 되지? 안 그래도 요즘 우주로가 날 대하는 태도가 부쩍 수상했어. 얼마 전에 내가 우주로한테 맷돌 수리를 맡겼는데 하트문들 핑계로 계속 전화해 대면서 내가 만나러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다고. 왜겠니?
3: 왜죠?
1: 우주로운 기회를 틈탄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는 거야.
3: 정말요?
1: 하지만 그렇게 놔두진 않겠다.
3: 그건 좋아해요.
1: 생각해봐라. 지구 평화, 우주 정의를 지키는 귀여운 우주로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마녀의 사랑을 이 세상이 응원해줄까? 우주로가 가입한 영웅협회와 내가 가입한 마녀협회에서 난리가 날 일이야.
3: 마녀님도 그럼 우주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1: 설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해도 두 협회가 인정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겠지.
3: 협회에선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1: 당장 팅둥시로 가서 우주로에게 경고를 해야겠어.
3: 뭐라고요?
1: 절대 날 좋아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고백하지 말라고.
3: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요?
1: 더 늦기 전에 나를 향한 우주로의 사랑을 멈춰야 해.
2: 골치 아픈 단추마녀, 하트먼도 안 주기만 해봐라.
1: 우주로? 그 맷돌을 보면서 또 날 생각하고 있었나?
2: 당연히 생각했지. 단추마녀, 하트먼도 내놔. 어서!
1: 좋아, 뭐 까짓 거 추심. 자. 그래.
4: 대신 나에 대한 맘 접어라.
2: 그게 무슨 소리야?
1: 말하지 마, 우주로. 난 다 알고 있어.
2: 뭘 말하지 마.
1: 그만.
2: 진짜. 왜 그래, 진짜.
1: 우주로, 뭐 좋아하는 마음은 네 자유지만 고백만은 절대 안 된다, 절대.
2: 뭐라는 거야? 단추마녀, 하트먼도 주고 가야지.
5: 가지 마.
2: 노라라, 손 놓고 잠깐만.
5: 너 단추마녀 좋아한다면서.
2: 뭐라고?
5: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럴 거면 그때 왜 나한테 디디 공패떨이를 주려고 했던 거야? 우주로 미워. 미워! 미워!
2: 진짜 오늘 다 왜 이래? 단추마녀, 또 무슨 짓을 벌였군. 이번에는 기필코 가만두지 않는다! 에이!

0: 집안이야! 어서 문 열어! 문 안 열면 지금 평화 우주 정의를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1: 그렇게 경고했건만 우주로 너의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군.
2: 마녀님, 그 우주로는 그 뭔가를 항의하려고 온 것 같은데요.
0: 3초 안에 안 열면 부순다!
1: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겠다!
0: 3, 2, 1!
1: 우주로 이렇게까지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0: 잠시만요! 내가 널 좋아한다는 헛소문을! 단추마녀! 내가 널 좋아한다는 헛소문을 왜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1: 헛소문? 우주로 자기 마음이 들켜서 창피하고 있군. 설마 내가 내 입으로 네가 날 좋아한다고 어떻게 말하고 다니겠니?
0: 넌 충분히 그럴 만한 마녀다.
2: 아니야. 빙수수 집에 나왔어. 네가 마녀님을 좋아한다고.
0: 뭐? 빙수수 TV?
2: 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주로는 왜 하필 단추마녀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1: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왜 하필 날 좋아하게 됐고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 거야? 내가 어떤 면에 반했던 건데?
0: 용서하지 않겠다, 킹수수. 킹수수!
3: 옥수수계의 넘버원 킹수수 TV의 킹수수.
4: 오늘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랑을 잃었다는 슬픈 사연의 주인공 노라라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시작하시죠.
5: 우리 서로
0: 당장 그만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킹수수. 당장 모든 이들에게 공개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널 지구의 평화 우주의 정의 이름으로 혼내주겠다.
3: 헛소문이라니. 나도 들은 게 있다고.
0: 들은 얘기? 그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3: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인트라가 그랬다고. 너랑 노라라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단추마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0: 이즈라. 이즈라. 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냐?
6: 그게 난 하루가 그런 말을 해서.
0: 하루 너마저.
7: 아니야. 나도 들은 게 있어. 마시멜로가 그랬어. 너랑 단추마녀랑 서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0: 누구랑 누구?
8: 아니 그게 아니라.
9: 우린 네가 단추마녀랑 엄청 즐겁게 놀길래.
0: 내가 언제 단추마녀랑 놀았다고 그러냐?
9: 저번에 단추마녀가 우주로 수리점에
10: 찾아온 적이 있지 않았냐요?
0: 아이 그건. 너를 괴롭힌 친구가 바로 이 녀석이었나? 내가 아주 제대로 손을 봐주지. 하트먼드 두 개!
1: 어? 하트먼드 한 개만 받아.
0: 안 돼. 하트먼드 두 개.
1: 두 개는 너무 비싸. 받고 싶으면 나 잡아봐라.
0: 뭐 하는 거야? 잠시만요. 거기 서!
11: 그런 거였어?
0: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려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다니. 너희들에게 아주 실망이 크다.
12: 미안해 우주로.
9: 미안하다뇨.
0: 다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나에게 와서 직접 물어봐라. 너희들끼리 소곤거리지 말고.
7: 알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13: 우주로 우리 용서해 줄 거지?
0: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하지만 다음부터 헛소문은 용서 안 한다.
11: 그럼 우주로 넌 여전히 날 좋아하는 거야?
0: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너에게 DD20 배터리를 준 건 널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여서 줬다는 걸 분명히 하지.
11: 진짜?

0: 이지라, 어? 그럼 나도 더 이상 우주로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지.
1: 그게 그렇게 됐나?
2: 너희들에게 똑똑히 일러주겠다. 나 우주로에게 참사랑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피스! 나 캡틴 우주로 오직 한 길만을 걷는다.
0: 알았어. 미안해.
3: 그럼 그렇지.
4: 뭐? 그게 전부 헛소문이었다고?
3: 아, 그렇다네요. 우주는 정의와 평화만 사랑한대요.
4: 이게 뭐야 진짜. 혼자 정말.
3: 어마녀님 실망하셨어요.
4: 뭐? 시끄러. 넌 당장 수리점에 가서 맷돌이나 가져오라고.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기능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열,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0: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2: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기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강사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어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어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호수리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어라 키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it's great.

0: One, three. Number two, four. Number three, five.
1: The answer is four chairs.
0: That's correct.
2: There are three sausages, and I put them in a magic doubling frying pan. How many sausages will there be in the pan? Number one, three sausages. Number two, five sausages. Number three, six sausages.
1: Six sausages.
2: That's correc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ix sausages.
3: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기관대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부딪혀줄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blue.
1: Hi, Mr. Kidding. Huh? Mr. Kidding, look. Red glasses. Shh. One, two, three. Mr. Kidding!
2: Red wording? Red desk? Red chair? Oh, everything's red. Fire! It's a fire! Mr. Wording, why are you laughing?
1: Mr. Kidding, take off your glasses.
2: Red paint on the glasses. Wording, was it you?
1: Gotcha.
2: Wording, come here. Come here, take off my glasses.
3: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잠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Welcome to my chicken.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치킨? 키친? 네, 오늘은 치킨 요리할 거예요. We're making curry with chicken and mango. 네, 오늘은 망고 치킨 카레, mango chicken curry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우리 키친 안에 치킨 있습니다. We have chicken in the kitchen. 네, 뭐냐면 치킨 카레 만들어요. We have mild chilies. 이거 그 순한 맛 고추예요. 너무 매운 고추 말고. We have dried mango. 그 콘 망고예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달콤해요. We have spicy curry powder, hot curry powder. 이거 살짝 매운 카레 파우더예요. We have rice, 우리 밥도 있고.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Plain yogurt. 네, 이 요거트는 설탕 없는 거, 무설탕 필요해요. Garlic, 마늘. Olive oil, olive oil. 보통 카레 파우더. 이거 그냥 카레 파우더예요.
1: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빨간 고추.
0: We're ready to cook. Before we make our curry, we have to prepare our chicken. 네, 우리 카레 전에 우리 닭고기 준비해야 해요. 우리 칼집 넣을 거예요. We're going to cut into the thick part of the chicken. So w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on the thickest part.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얇다. 그래서 안 잘라주세요. 칼집 안 넣어드려요. So we cut again. Cut like this and like this. Now we need to add salt and pepper. 이제 소금하고 후추 불어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네, 솔트하고 페퍼 이렇게 믹싱 할 거예요. 우리 양념, 후추하고 소금. 이렇게 다 믹싱 됐을 때 우리 손 씻어드려요. 그리고 닭은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We need to prepare three more ingredients. 우리 콘 망고, dried mango, 우리 과리 고추, a mild chilies, 우리 마늘, and our garlic. We're going to chop those ready to fry. Cut like this and like this into bite-sized pieces.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one, two. 좀 딱딱하지만 나중에 요리하면서 부드러울 거예요. Now let's take our chilies, 우리 꽈리 고추 그냥 위에 패드래요. And now we just cut off the top like this. 그 위 부분만 잘라요.

0: 좋아하는 사람 많이 써도 돼요. 거칠 싫어하는 사람 안 써도 돼요. And we're going to slice our garlic. So we cut off the ends, 우리 뒷부분, top and tail, 그 위에 하고 꼬리 잘라요. 영어는 top and tail. And now we slice. We slice. 항상 손가락 조심해요. Slice. 또 맛있는 카레, 조금 더 매운 카레 먹고 싶을 때 생강 넣어도 돼요. Now we can make our curry. So we put some olive oil, not too much. And we add our sliced garlic. 뭐 약불이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마늘 춤추고 요리 잘 됐어요. 이제 닭고기 넣어드려요. 조심해요, 닭고기 넣었을 때. 아하! 확실히 큰 팬, 큰 프라이팬 써야 돼요. 이 아주 맵게 빨간 콘고추 넣어도 돼요. 하지만 오늘은 안 넣을 거예요. 저는 매운 음식 좋지만 너무 매웠을 때 저는 못 참아요. 하지만 꽈리고추 넣을 거예요. Now we need to cook it for about 7 minutes. 우리 7분 정도 요리해야 해. 탔을 때 안 돼. 그래서 뒤집어고 뒤집어고 해야 해요. We don't have to cook it on too high a heat. 오, 냄새도 좋고. 와. 지금 다 앙안이 걷지만 우리 요리 좀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 갈 거예요. Now we will add the cherry tomatoes, 우리 방울 토마토, and our chilies, 우리 꽈리 고추도 넣을 거예요. Let's put in the cherry tomatoes, 우리 방울 토마토, and our chilies, 우리 꽈리 고추. 순한 맛 고추 들어가고, 이거 3분 정도 더 요리해야 해. So now we take out half of the cherry tomatoes, 우리 방울 토마토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꽈리 고추도 반 정도 될 거예요. And half of the mild chilies. 우리 왜 토마토하고 고추 베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다시 넣었을 때 식감, 다른 식감 날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살짝 더 싱싱한 고추하고 토마토 맛이 날 거예요. Now we can add the water. We add the water in like this. 소리 완전 변했어요. 이거 7분 정도 요리하고 다른 재료 넣을 거예요. 네, 오늘 요리는 시간 조금 걸리지만 맛이 진짜 좋아요. 우리 망고 넣을까요? 네. So we add in our dried mango. 이 달콤한 콘 망고 넣습니다. 콘 망고 물에 오랫동안 있을 때 뭐 말랑말랑 될 거예요. 그리고 생망고 넣어도 돼요. 우리 매운 카레 파우더하고 오리지널 그 보통 카레 파우더 넣을 거예요. 네, 이 카레 파우더, 카레 가루 볼 수 있을 때 한번 믹싱 해주세요. 이제 완전 카레 향은 나올 거예요. 오, delicious. I love curry. Now, we can put the chicken on our plate. One piece of chicken. Are you hungry? 배고파요? Two pieces of chicken. 오늘은 진짜 배고파요. 다리 하나? Okay. And some mango. 망고도 쓸 거예요. And a chili. 그리고 여기에 우리 요리 조금 한 고추하고 방울토마토 넣을 거예요. Finally, we need a little decoration. 마지막에 우리 plain yogurt 쓸 거예요. 카레 너무 매웠을 때 이 요거트는 도움이 돼요. 시원해요. Finally, our mango chicken curry is finished. 우리 망고 치킨 카레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호호! Chicken in my kitchen. Here we go.
1: Oh, yeah. 살짝 맵지만 너무 맵지 않나. 닭고기 완벽하게 요리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콘망고 느낌.

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완벽한 접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오늘은 맛있는 망고 치킨 카레 만들었어요. We made a delicious mango chicken curry today. I hope you will try to make it too. 그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해볼까요? See you soon. Bye bye.

0: Guess who I am?
1: It's a gorilla.
0: Yes, I'm a gorilla.
2: Yeah!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정.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덕분말,
4: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3: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도도새 나왔다, 짠!
1: 안녕, 도도.
0: 안녕, 그린.
1: 도도, 넌 나무늘보가 뭔지 알아?
0: 나무늘보? 알지! 나무늘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인데 엄청 느려터졌도도. 그래서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사람을 나무늘보 같다고들 하지. 누가 그린이 보고 나무늘보 같다?
1: 응, 엄마가.
2: 고구리,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아, 우리 집 나무늘보.
1: 근데 난 나무늘보처럼 그렇게 느리진 않거든.
0: 아유, 그럼 그린이는 침대 위에 하루 종일 붙어있진 않잖아.
1: 어, 근데 나무늘보는?
0: 나무늘보는 나무에 하루 종일 매달려있지. 나무늘보는 행동이 느려서 나무 아래로 내려갔다간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
1: 아, 근데 하루 종일 나무 위에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0: 만약 나무늘보가 나무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일 거야. 그러니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도도?
3: 맛있겠다, 나무늘보.
4: 나방, 나방. 어떻게 나무늘보가 위험해. 그린조끼 구조대, 나무늘보를 도와줘!
5: 도와줘!
4: 나무늘보를 도와줘! 도와줘!
1: 도와줘! 나무늘보?
0: 마침 나무늘보가 위험에 처했나 보네.
1: 얼른 가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나무늘보를 구하러 출동!

0: 암호늘보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불이야! 불! 불!
1: 불이야! 불! 불이 났어요! 불!
2: 어? 어? 불이 났다고? 어디? 어디? 어디?
0: 불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도!
1: 지금 나무늘보 다 먹을 때가 아니야! 빨리 도망쳐! 빨리! 빨리!
2: 알려줘서 고마워! 불이야! 불이야!

0: 다행이다.
1: 나를 구해.
2: 그래, 우리가 널 구했어. 고맙다고? 괜찮더더.
0: 근데 나무네부, 왜 나무 아래로 내려왔어?
2: 어, 뭔가 중요한 볼일이 있는 거지? 어, 그게 뭔데?
1: 또
0: 뭐?
2: 똥? 어, 아니, 고작 똥을 누려고 목숨을 걸고 나무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더더.
0: 근데 똥을 꼭 내려와서 놔야 해? 그냥 나무 위에서는 안 돼?
1: 친구!
2: 나무 위에서 똥을 누면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그러는 거구만.
0: 아, 그럼 우리가 나무 위 화장실을 만들어주자. 나무 위에서 놔도 친구들이 보지 못하게.
2: 와, 좋은 생각인데. 일단 나무 넓어. 넌 나무에 올라가 있어. 여긴 위험하다.
0: 맞아. 내가 올라간 거 도와줄게.
2: 그래, 그래.
3: 영차!
0: 영차!
3: 영차!
0: 아, 이쪽에 끈을 들어와야겠다.
2: 오케이. 나무늘보, 조금만 기다려. 이 화장실이 있으면 친구들이 너 똥 누는 거 보지 못할 거야.
0: 근데 나무늘보 친구들은 어딨어?
1: 친구.

0: 조류야, 나무늘보가 우릴 지켜주려 하고 있어.
1: 하지만 나무 위에 화장실이 생겨버리면 나무늘보도 화장실에서 편히 똥 누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 거야.
0: 안 돼. 나무늘보가 땅에 내려가서 똥을 넣어야 나방, 녹조류, 나무늘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1: 물론이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아! 나방들아, 그린이와 도도를 향해 돌려!
2: 우와, 완성됐다.
3: 이제 이 화장실을 나무 위에 걸면...
4: 알았어, 녹조류야.
2: 나방들이 더 많아졌어.
3: 안 되겠다. 도망가줘.
0: 나방. 저쪽으로 가면 조용한 곳이 있어. 거기서 안전하게 똥을 넣으면 돼. 가자. 나방.

또 만났군.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0: 설마 내가 말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싶어. 어머! 말이 빨라졌다! 우와!
1: 어서 말해봐, 나무늘보. 왜 굳이 땅에 내려와서 똥을 노는지.
0: 아, 이게 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야. 내 털속 안에 사는 친구들.
1: 어? 털속? 어찌.
2: 어, 보인다, 보인다.
1: 어? 아, 안녕.
3: 안녕.
1: 와, 신기하네. 털 속에 이런 친구들이 살고 있다니.
0: 그치, 친구들이 털 속에 살아서 얼마나 좋다고. 먼저 녹조류. 얘는 풀 이끼 같은 건데 우리 나무늘보의 털에는 작은 틈들이 있어서 그 틈에 녹조류가 생겨나지. 그래서 나무늘보가 자라날수록 털이 점점 녹색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 녹색 털 덕분에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2: 아, 털 색깔이 풀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0: 맞아! 그리고 나무늘보는 털에 붙은 녹조류를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기도 한다고.
2: 우와,
1: 녹조류 정말 고마운 친구네.
0: 맞아, 엄청 고맙지.
2: 근데 나방은?
0: 아, 나방? 나방도 정말 고마운 친구야. 털 속에 나방이 사는 덕분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그래서 녹조류가 더 잘 자라게 되는 거거든. 게다가 나방은 털 속에 사는 해충을 먹어치워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줘.
1: 나방이랑 녹조류 모두 널 돕고 있구나.
0: 맞아. 그래서 나도 목숨을 걸고 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똥을 누는 거야.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땅에다가 똥을 누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어놓으면 나방이 날아와서 여기 알을 낳거든.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내 똥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나방이 되고 나방은 또 내 털 속에 들어와 살면서 녹조류가 잘 자라게 도와주지.
1: 그래서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똥을 누는 거도도?
0: 내가 이렇게 느려도 잘 살 수 있는 건 다 내 친구들 덕분이야. 고마워, 친구들아.
3: 우리도 고마워.
1: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다니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생태계도도.
2: 그래도 조심해, 나무늘보야. 푸마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알겠지?
0: 알겠어.
2: 어? 다시 늘어졌다.
1: 응, 이거 5분짜리 마법이거든. 그럼 나무늘보, 우리 가볼게.
0: 와!
2: 아, 빠이빠이.
0: 빨리 가, 나 똥 누게.
2: 알겠어.

여기는 그린쫓기 구조대. 그린쫓기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좋다. 나무놀보를 지키기 위한 그린쫓기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나무놀보에게 던지 싸게. 나무놀보는 나무가 많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지역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 나무를 자르고 숲을 없애면서 나무놀보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0: 뚜두두. 이런 나무늘보에게 느려도 좋으니 지구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격려의 편지를 써보도도.
1: 나무늘보야, 네 친구 나방 녹조류와 함께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아줘.
2: 나무늘보 파이팅!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말,
5: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채팅이 없으시죠?
4: 예? 아유, 미안해.
5: 저기 슈퍼맨!
3: 동동아, 오랜만이다.
5: 그러게, 일 끝나면 같이 놀자.
3: 그래, 이따 보자. 이따 봐. 이따 보자.

0: 동동아!
1: 어? 슈퍼맨!
2: 오, 어서 와!
3: 잘 지냈어?
0: 잘 지냈지?
1: 어, 잘 지냈어? 안 돼!
4: 대장대, 안녕!
2: 오, 지아야 왔다!
0: 꼬마 친구, 안녕?
4: 아, 안녕.
1: 지아, 슈퍼맨 처음 보지?
2: 우와, 아, 진짜 오랜만이다, 슈퍼맨!
1: 우리 친구, 슈퍼맨이야!
3: 아,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0: 나야 뭐, 정의 지키느라 바빴지. 나는 매일 하늘을 날며 내가 도울 일 없나 살펴보곤 해. 저기 주인 일은 강아지다. 기다려라, 뽀삐!

0: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 기다려라 도둑아! 도둑! 나와 같이 경찰서로 가자!
1: 멋소사! 하필 슈퍼맨한테 걸리다니!
0: 좋아.
2: 우와,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는구나! 맞죠?
0: 고마워, 친구.
3: 근데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데 슈퍼맨 넌 누가 지켜줘?
4: 그러게.
0: 너무 걱정하지 마. 날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4: 누구?
0: 바로 우리 아버지.
5: 아들, 일어나. 오늘도 지구 평화 지켜야지.
6: 네, 아버지.
5: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고소한 전복죽 끓여왔다. 내가 직접 제주 앞바다에서 딴 전복으로 만들었어요.
6: 아버지가 바다에?
5: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이 아버진 바다에라도 들어가야지. 어서 먹어봐라.
6: 감사합니다.
0: 아버진, 내가 힘내서 지구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늘 나를 챙겨주시오.

0: 그래요. 악당 조심하고. 아들아, 아들.
1: 응? 아버지?
0: 망토 입어야지, 망토.
1: 아, 맞다. 갈게요. 그렇게 아버지는 늘 날 챙겨주고 지켜주시지.
2: 우와, 슈퍼맨 아버지 최고시다.
3: 그러게.
1: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
4: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1: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

먹고 가야지.

0: 나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눈이야 정의의 슈퍼맨. 우!
1: 근데 정의가 뭐야? 정의의 슈퍼맨?
2: 아, 정의는 바로 이런 거야.
3: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4: 아. 이야, 바나나 맛있겠다. 어? 내놔.
3: 어, 이거 제 건데.
4: 내놓으라니까.
2: 그, 잠깐! 그 바나나는 동동이 거야. 당신이 뺏는 건 옳지 않아.
4: 죄송합니다. 미안.
3: 고마워.
2: 천만야.
3: 대신 이거 나눠 먹자.
2: 약한 친구를 돕는 게 정의로운 거야.
3: 맛있지.
5: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누가 더 부를까. 산하고.
3: 어? 지갑 풀렸다. 아, 저기요. 아, 지갑 풀리셨어요.
6: 어? 어, 감사합니다.
3: 아니에요.
2: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정의로운 거야.
3: 네네, 제가 딱 봐가지고요.
6: 네, 너무 감사합니다.
7: 팝콘 먹으러 가자.
8: 아, 참. 팝콘 줄이 기네. 오, 잘생겼네. 그럼 내가 슬쩍 갈까? 갈까? 아,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규칙은 지켜야지. 맨 뒤에.
2: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정의로운 거지. 지아야, 어때? 정의로운 게 뭔지 알겠어?
1: 응, 알겠어.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0: 이 슈퍼맨처럼?
1: 맞아, 슈퍼맨처럼.
2: 좋아! 그럼 오늘은 슈퍼맨이 왔으니까
3: 댕댕이!
2: 동동이와 함께하는
4: 슈퍼맨을 찾아라!
2: 멋쟁이 슈퍼맨! 이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을 찾아봐! 시작!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은 단 한 명! 이번에도 파이팅!

0: 잠깐만. 네, 아버지. 아, 밥 먹었어요. 알겠어요. 횡단보도 다닐 땐 차 조심할게요. 네.
1: 우와, 정말. 슈퍼맨을 지켜주는 건 슈퍼맨 아버지 맞네.
2: 아하, 슈퍼맨의 슈퍼맨이 바로 아버지.
3: 맞아.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는 분이 바로 나의 슈퍼맨이지.
1: 그럼 난 우리 할머니가 슈퍼맨이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항상 날 걱정해주시거든.
4: 내 슈퍼맨은 우리 엄마. 내가 속상하거나 아플 때도 항상 날 지켜주시거든.
2: 내 슈퍼맨은 딩딩이랑 동동이.
1: 우리?
2: 에, 맨날 덜렁대는 댕댕이를 늘 옆에서 챙겨주잖아. 너인 나의 슈퍼맨이야.
4: 오. 딩딩의 슈퍼맨 누구야?
5: 내 슈퍼맨은 바로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퀴즈도 연구하니까.
1: 맞네.
3: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슈퍼맨이군. 멋져요.
2: 아,

0: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슈퍼맨이랑 놀고 싶지만 나 이제 갈게.
2: 매일매일 씩씩하게 유치원에 가는 지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맨이군. 멋져요.
3: 멋져!
1: 그럼 나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0: 달라도 괜찮아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헐! 라! 보!
1: 한 번 더!
3: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도예요. 멋진 용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용사로 갑신!
4: 와! I turned into a warrior. Look at me. Don't I look cool?
5: 아니, 넌 누구냐? 한글 용사와 다른데? 응? 아니, 이것도 한글인가?
4: You're Chunchi? This isn't Hangul. This is the English alphabet. I can defeat you using the alphabet.
5: 아이, 뭐라는 거야?
4: Translate! 당신은 Chunchi? 이건 한글이 아니라 영어 알파벳이에요. 나는 알파벳으로 악당을 혼내줄 수 있어요.
5: 그래?
4: 굿! 에이!
5: 오, 대단한데? 그렇다면 에이를 파괴하겠다. 쭉!
3: 어린이 용사, 도와줘!
6: 용사인가봐.
7: 그런데 한글 용사와 다르다?
6: 누구세요?
3: A, B, C, D, E, F, G.
6: 아, 그럼 영어 용사?
3: 나는 영어 용사! 알파벳 A로 악당을 물리치지! 하지만 정치가 A를 빨고해서 능력을 쓸 수가 없어.
6: 우리가 찾아줄게.
7: 응, 우리만 믿어.
3: 기다릴게.
7: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난 영어 잘 모르는데.
6: 나도.

0: 우리가 도와줄게.
1: 하지만 한글 용사가 알파벳을 찾을 수 있을까? 알파벳은 한글과 달라.
0: 모양과 소리는 달라도 뜻은 같아. 적을 수 있는 글자니까 도전해보자.
2: 천지가 뺏어간 거라면 무조건 찾아와야지.
1: 응, 맞아. 꼭 찾고야 말겠어.
3: 어린 용사들, 준비됐지?
4: 응, 준비됐어.
5: A를 찾으러 떠나자.
4: 응.
6: 어린이 용사 변신!

0: 다른 나라에 왔어. 공항이야. 어? 어, 정우마, 저기 좀 봐. 어? 비행기다. 여기에서 A를 찾아보자. 응. 아이야, A는 어떻게 생겼어?
1: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댄 모양이야.
0: 아, 어? 찾았어.
2: 어? A.
3: 영사 출동!
4: 영어
3: A를 찾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 능력이 살아났어. 나는 영어 용사. A로 시작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지. A!
0: 와, 대단해!
3: 애플은 사과야. 봤지? 내 능력이 멋지지? 나와 함께 악당을 물리치자!
0: 좋아! 천지 나와!
2: 한글 용사와 영어 용사가 뭉치다니. 각오해라. 제법이군. 그렇다면 내 초강력 천지군 받아라. 영어 용사, 이제 내 차례야.
3: 졌다. 이제 내 능력으로 악당을 물리칠 때가 왔어. 전치, 각오해라. 에이! 에이, 에이, 앤트. 앤트는 개미야. 앤트, 앤트, 앤트!
2: 아니, 저게 뭐지? 어, 저리 가. 어, 어, 어, 어!
0: 와! 천지가 갔다! 와! 영어 용사가 천지를 물리쳤다!
5: 정말 멋지다!
6: 영어 용사 최고!
3: 너희도 멋진 한글 용사야!
7: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 멋진 용사네?
0: 최고! 최고! 최고!
8: 이젠 할아버지 차례! 달라도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9: 말이 달라요.
10: 하나,
11: 더!
3: A, B, C!
9: 모습이 달라요. 달라도 괜찮아요.
8: 달라도 순서대로 써볼게요.
9: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받침 리을을 만나 달. 리을이 아를 만나 라.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달라도.
8: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달라도. 친구들 따라해봐요. 달라도.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예! 달라도 괜찮아요. 따라 읽어보세요. 달라도 괜찮아요.
5: 히히, 한글이다. 오늘은 귀에서부터 먹어야지. 냠, 냠냠냠, 슝.
8: 할아버지가 가져온 공은 색깔이 달라요.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달라도 괜찮아요.
0: 제자리에 놓아요.
8: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0: 제자리.
8: 한 번 더. 오.
11: 안녕하세요.
12: 저는 한글 제자리예요. 물건을 쓰고 난 후에는 제자리에 놓아야 해요.
13: 슈. 연필은 원래 어디에 있었지? 오, 여기야, 여기. 어?
12: 아, 연필은 원래 필통에 있었지. 연필의 제자리는 필통이야.
13: 쇼.
12: 제자리에 쏘. 원래 있던 자리. 한글 제자리를 꼭 기억해요. 아!
2: 어림없다. 한글 제자리를 파괴하겠다.
11: 제자리! 제자리가 사라졌어.
2: 이제 모두 제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0: 너 왜 여기로 왔어?
1: 온통 영어잖아.
2: 여긴 영어 용사 기지야.
3: 우리는 한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
0: 그래, 다음에 또 봐요.
1: 한글 용사
4: 출동!
5: 기어!

0: 여긴 온통 한자잖아.
1: 한자용사, 여기는 무슨 일이야?
2: 여긴 한자용사 기지야.
3: 또 잘못 왔군.
0: 다시 출동하자.
4: 어림없다.
1: 내 몸이 왜 이러지? 진입자가 나타났다. 공격! 힙! 역!
5: 조심해!
4: 어림없다!

0: 자리가 바뀌었어.
1: 뿅망치? 원래 자리는 아용사에서냐?
2: 힘 역!
0: 모두 피해! 끝!
1: 조심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
2: 힘! 역!
3: 천지가 한글 제자리를 파괴했어.
0: 어서 한글을 되찾아야 해. 어린이 용사들의 도움이 필요해.
2: 힘! 역!
4: 젓가락이 필통에 들어가 있네. 과자가 책장에 들어가 있네. 한글이야. 이게 다 뭐야? 한글이 파괴됐어.
5: 한글이 원래 있던 자리를 생각해보자.
6: 지읒.

0: 모두 제자리를 찾고 있어.
1: 무기가 제자리로 돌아왔어.
2: 어린이 용사가 한결을 찾았나 봐.
3: 어서 가보자.
1: 한결 용사 출동. 한글 제자리야.
0: 응. 한글 용사, 우리가 한글을 찾았어.
3: 잘했어.

0: 오, 제자리가 돌아왔어. 고마워.
1: 제자리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2: 장난감은 장난감통에. 연필은 필통에. 책은 책장에. 모두 제자리가 있어요.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놓아요.
1: 제자리.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지읒이 에를 만나 제. 지읒이 아를 만나 자. 리을이 이를 만나 리. 제자리.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제자리. 친구들 따라해봐요. 제자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yep! 제자리에 놓아요. 따라 읽어보세요. 제자리에 놓아요.
3: 히히, 한글이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냠. 슝.
1: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유.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제자리에 놓아요. 내 물건도 친구의 물건도 사용하고 나서는 항상 꼭 제자리에 놓아요. 약속. 끝.
4: 우와, 한글 시리얼이다. 어떤 한글을 먹어볼까?
3: 히히. 냠냠냠.
4: 어? 어? 한글 먹는 악어다. 악어야, 내가 한글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글이 제일 맛있어?
3: 요즘엔 한글 니은이 제일 맛있더라.
4: 아, 한글 니은. 그러면 니은을 먹어야겠다. 니은. 한글 니은을 먹으니까 나비가 보고 싶어. 또 노래도 듣고 싶고 눈사람도 만들고 싶어.
3: 어린이 용사들,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한글 용사 아이아 홈페이지에 적어주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한국에,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킥킥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러분 안녕.
1: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벨업 미션이 주어집니다.
2: 우와, 우리 벌써 점수 채워서 레벨업 미션이래.
3: 얘들아, 힘내자. 이번 레벨업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
0: 기본 레벨에서 실버 레벨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
1: 과연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뿌뿌!
0: 로빈슨 박사, 실패한 미션에 재도전하라!
1: 꼭 실버 레벨에서 만나게요. 약속?
0: 그럼 행운을 빌게요.
1: 모두들 즐거운 미션 되세요.
0: 그럼 안녕! 뿌뿌!
2: 로빈슨 박사?
3: 실패한 도전? 로빈슨 박사님이라면 세계 탐험대회 사상 역대 최고 레벨까지 올라갔던 참가자가 분명해. 로빈, 검색 엔진 가동해줘.
4: 검색 엔진 가동. 삐리삐리, 세계 탐험대회 사상 최초의 다이아 레벨 진출. 3차 미션 수행 중 실종, 실종.
2: 뭐? 실종됐다고? 그럼 사라진 사람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는 건가? 마지막 미션은 뭐였지?
4: 삐리삐리, 참가자들에게 전달된 미션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으로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5: 그럼 미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도전을 하라는 거야?
6: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럼 로빈슨 박사님부터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3: 맞아. 그 다음에 미션 내용을 알아내는 거야.
2: 우와, 레벨업 미션이라 그런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5: 실종된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해?
4: 삐리삐리, 마지막으로 교신이 끊어진 지점에서 최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가 발견됨. 현재 중앙분실물센터에 접수 중.
6: 중앙분실물센터라면 혹시 기억의 사막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건가?
3: 맞아.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좋았어. 일단 가보자고.

0: 여기가 분실물 센터인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전부 여기로 모여든다는 거지? 엄청난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대체 몇 층이야?
1: 100층도 넘는 것 같아.
2: 뭐지?
0: 혹시 분실물 센터로 연결된 통로 아닐까?
3: 그래, 맞아. 다른 건물들은 문조차도 없다고.
1: 우선 타보자. 내리고 나서 안내판이 있을지도 몰라.
0: 여긴 어디지? 저 사진들은 뭐지?
2: 엄청 오래된 물건들인 것 같아.
1: 얘들아, 저쪽에 문이 있어.
3: 가자, 드레코.
0: 우와! 이게 다 분실물이라고? 정말 엄청난데? 그런데 여기 봐봐. 왜 우산이 있는 거지?
3: 누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이것 봐, 모니터에.
2: 숫자는 분명 분실물이 접수된 날짜일 테고.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1: 누구시죠?
2: 아, 네. 저는 그저 이 가여운 물건들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보고 있지요.

0: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저흰 로빈슨 박사님의 시계를 찾고 있어요.
0: 시계라... 그렇다면 그 시계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뭐죠?
1: 네?
2: 마지막 기억?
0: 저... 사진... 기억 스캔으로 찾아낸 이미지랍니다. 물건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물건은 그 주인을 기억하는 법이지요.
1: 기억 스캔?
3: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0: 네.
1: 할아버지, 그럼 저희도 해볼 수 있나요? 그 기억 스캔이요.
4: 위험하지 않을까?
0: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지요. 저기 스캐너 위에 올라가 계시면 됩니다.

0: 자,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물건들입니다.
1: 으아하! 저건 내 왕구슬이잖아! 내가 진짜

0: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한때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을, 그리고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고 말지요.
1: 정말로 잃어버린 물건이 그 주인을 기억하고 있다면,
2: 혹시 시계를 찾을 수만 있다면.
3: 저기 할아버지, 최근에 로빈슨 박사님의 시계가 발견됐다는데 혹시 여기에 있나요?
0: 글쎄요, 잠시만 기다리시죠.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며칠 전 기억의 사막에서 들어온 시계지요.
2: 닥터 로빈슨!
3: 역시 로빈슨 박사의 시계가 맞았어!
1: 좋아, 그럼 박사의 시계를 스캔해보자. 뭐라도 기억하고 있겠지.
0: 자, 저 위에 올려놓으시지요.

0: 나왔다!
1: 어? 사람! 사람! 사진이 너무 희미해.
2: 이게 다인 것 같은데?
1: 아, 제일 중요한 얼굴이 잘 안 보여.
3: 기억 스캔은 어려운 작업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선명해질 겁니다.
0: 언제 기다리냐?
3: 혹시 시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비슷한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0: 아니, 이건 로빈슨 박사의 모자?
1: 맞아, 모니터에 있는 남자의 모자가 확실해.
2: 그래, 그리고 이 모자도 기억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자, 이 모자를 다시 확인.
3: 핑핑, 왜 그러는 거야?
0: 아니, 이건...

0: 아니, 이건...
1: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루빈스 박사님 맞죠?
0: 난 누구?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잃어버린 건, 그래! 세계 탐험대회! 미션! 미션을 완수해야만 해!
1: 박사님!
0: 거의 다 왔어. 80일간의 세계 일주! 찾아야 해! 세계 탐험대회!

0: 여기는 어디?
1: 버니바니호예요. 저희들 비행선이에요.
2: 그리고 저희 지금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이에요.
0: 세계 탐험 대회.
2: 여기 박사님이 잃어버린 모자와 시계예요. 혹시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0: 그 영상 속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니? 아니, 이건 분명 기억의 모래시계.
2: 기억의 모래시계?
0: 분실물 센터에서 서쪽으로 가면 보관 기간이 끝난 분실물들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기억의 사막이 있지. 그리고 물건만 버려지는 건 아니란다. 기억들도 버려지는 곳이지. 그것이 분명해.
1: 기억의 사막이라면
0: 저 모래시계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 그곳에 가면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2: 치치, 서쪽 끝으로 가자. 잃어버린 나라의 서쪽 끝, 기억의 사막.
1: 좋았어, 버니바니 가자.
3: 이놈의 모래 언덕 가도 끝도

0: 아름답구나. 말로만 듣던 기억의 모래시계를 보다니.
1: 내려가요, 박사님.
2: 자기장이 점점 더 세지고 있어.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3: 그럼 나 먼저 간다.
2: 생크마 제발.
3: 사막 한가운데 왜 이렇게 문짝들이 많은 거지?
4: 부서진 문들도 많은데 그냥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3: 어디론가 통하는 거 아니야?
0: 그렇단다. 잊혀지는 기억들에 의해서 생기는 기억의 문이지.
2: 기억의 문?
4: 이게 다 뭐야?
3: 도깨, 너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같아.

0: 아니, 저건... 그래, 여기 분명 와본 적이 있어. 80일간의 세계일주.
1: 80일간의 세계일주?
2: 세계탐험대회 최종 관문인 하이아레벨 제3차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럼 즐거운 미션 되시길.
0: 그래, 80일간의 세계일주. 나의 마지막 미션은 세계탐험대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100년 전 사라진 책의 원본을 찾는 거였어.
3: 네? 책의 원본이요?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0: 아, 아니, 책을 손에 넣지는 못했어. 성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내 마지막 기억이 이곳이라면 사라진 책의 원본도 여기 어디쯤 있다는 얘긴데.
3: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공간이 아닐까요?
0: 맞아! 동굴! 그래, 분명히 동굴이었어!
3: 그래, 그거야!
4: 뭐? 기억의 문!
0: 맞아! 박사님의 기억으로 생긴 기억의 문! 모래시계 근처에 분명히 동굴로 연결된 기억의 문이 생겼을 거야. 찾아야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 좋아! 각자 찾아보자!
1: 알았어!
5: 빨리 가! 빨리 가!
0: 그래, 기억나.
4: 어? 저기 동굴이에요, 박사님.
3: 누군가 머물던 것 같은데.
0: 맞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이곳을 다시 오게 되는구나.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리지.
3: 저희도 함께 갈게요.
0: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곳이지.
4: 우와, 대체 누구의 방일까요?
0: 글쎄, 아마도 우리 같은 탐험가가 아닐까.
3: 100년 전에 사라진 책의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0: 바로 여기. 너무 늦었군. 이제야 미션을 완료했어. 자, 탐험가 친구들, 이 책은 자네들에게 넘기지.
3: 아니요, 박사님은 누구보다 위대한 탐험가예요. 이 책의 주인이시죠.
0: 아니야, 자네들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어서 이 책을 가지고 탐험을 계속해주게. 난 이제 너무 늙고 지쳤다네. 이제 몸도 말을 잘 듣질 않아. 자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네.
6: 네, 박사님.
0: 내가 이루지 못한...
6: 박사님!
0: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자네들이 대신해줄 수 있겠나?

0: 저희가 반드시 박사님이 이루지 못한 꿈 탐험대회에서 우승할게요.
1: 맞아요 박사님, 걱정 마세요. 우린 할 수 있어요.
2: 자, 고맙네 친구들. 자네들 덕분에 소중한 걸 되찾았어. 잃어버린 과거, 소중한 내 기억 말일세.

0: 축하합니다. 실버레벨 단계로 진입하셨습니다.
1: 드디어 실버레벨이야. 야호!
2: 앞으로 어떤 미션들을 만날지 기대되는데?
3: 걱정 마시라. 이 토케님이 있으니 해결 못할 미션은 없다.
4: 정말 꿈만 같아.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5: 얘들아, 우리 축하의 의미로 파티하는 건 어때?
2: 좋지!
1: 탱크를 줘! 파티 줘!
3: 여기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2: 고맙긴! 이제부터가 시작인걸! 얘들아, 준비됐지?
6: 좋아!
2: 자, 가자! 우승을 향하여!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승환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9: 예. Yeah.
8: 포켓몬 태그스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 상처엔
5: 승환기계.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1: 또 졌네.
1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굿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굿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놀자.
14: 키키키키.
15: 타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스톤 조각의 비밀.
3: 바랄라 페어리즈가 이미 스톤 조각을 찾았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케케, 뜻도
4: 부르셨어요! 어? 스피카 여왕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5: 스피카 여왕님은 매일매일이 아름다우시죠.
4: 스피카 여왕님은 바랄라 별빛섬의 최고 미녀시죠.
5: 스피카 여왕님, 여왕님의 미모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3: 달콤한 말을 들으면 경계심이 풀려서 판단력을 잃게 되지.
4: 또 스피카 여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3: 너희는 내 훌륭한 부하들이다. 속닭나비를 줄 테니 달콤한 말로 바랄라 페어리즈를 훌려서 스톤 조각을 가지고 오도록 해.
5: 알겠습니다, 네. 스피카 여왕님. 네.
6: 조별과제가 있는데 그냥 잠들었잖아. 맛있는 냄새. 우와, 도넛이다. 정말 맛있겠다. 아니지.
5: 안 돼. 먹지 마. 아저씨야, 이 먹고야.
6: 됐어, 안 먹을래. 눈부셔. 손이 안 닿네. 누가 이렇게 올려둔 거야? 큰일이었다. 어떡하지? 돌려놓을 수 있을까? 보링이 알면 잔소리를 늘어놓을 텐데. 이건...
5: 지하도 뺏어먹기 대장. 내 도넛에서 떨어지시지, 포. 설마 벌써 먹어치운 건 아니지, 포. 확인해보게, 비켜봐.
6: 이젠 어쩌면 좋지?
5: 시아야, 어떻게 한 거야, 포?
6: 저기, 있잖아, 그게 내가 실수로 그만.
5: 실수로 한 게 이 정도로 완벽하냐고? 정말 내 마음이 쏙 드는 걸, 포. 아주 훌륭해.
6: 도넛이 멀쩡하잖아.
5: 달콤한 벌꿀 시럽 향기. 느끼하지도 않고 도넛의 원래 맛과도 잘 어우러져.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포. 짭짤한 맛과 초콜릿의 단맛이 잘 섞였고 벌꿀의 단맛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완전 최고야. 시아야, 대단하다. 넌 요리 천재야.
6: 내가? 요리 천재라고?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만든 거야.
5: 뭐? 난 시아가 먹기만 하고 요리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6: 물론이지. 나도 요리 좀 하는 사람이라고.
5: 완전 최고야, 뽀.
7: 이거 아주 쓸모있네. 조별과제도 문제 없겠어.
6: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5: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8: 시아는 또 늦네.
5: 어?
6: 시아님이 오셨다. 조별관제 준비도 해왔고 너희를 위해 시아표 도넛을 만들어왔지롱.
8: 그게 늦게 온 이유가 될 순 없어.
6: 요리 천재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8: 그럼 요리 천재가 얼마나 음식을 잘해왔는지 보여줘봐.
6: 다들 놀라지 말라고. 바로 짜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맛있는 게.

0: 이거 정말 네가 만든 거야?
1: 당연하지. 시아가 아침부터 솜씨를 뽐냈다고.
2: 보기에만 그럴싸한 거 아니야. 음식은 맛이 중요하잖아, 뮤.
1: 그거야 먹어보면 알지.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 시아, 너 요리 천재 맞구나.
2: 진짜 맛있어.
1: 너무 달콤해, 루. 멜론과 초콜릿 시럽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과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맛도 영양도 훌륭해, 뿡.
0: 그래, 맞는 말이야. 정말 맛있네.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런데 네가 한 거 맞아?
3: 의심하지 마. 이 맛있는 케이크는 이 요리 천재 시아의 손으로 만든 거라고. 내가 만든 케이크를 조별 과제로 내면 분명히 10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1: 그치만 선생님께서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
3: 이건 빵이 다 타서 몸에 안 좋아.
0: 어때? 이건 완벽하지?
3: 네 음식은 예쁘지가 않잖아. 조별 과제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해.
0: 그렇게 생각하면 너 혼자 해.
1: 어? 그냥 가면 레나야, 잠깐만.
4: 그냥 가면 어떡해. 케이크가 그렇게 별로야? 시 앞에 도넛도 있단 말이야. 그게 더 맛있는데.
1: 맛있다, 뿡.

0: 이것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 수 있어.
1: 지아, 너 몰래 스톤 조각을 사용했구나. 난 또 진짜 네가 한 줄 알았잖아, 포.
0: 스톤 조각 이거 말이야? 세상에, 스톤 조각의 마법 굉장하네.
1: 다시 한번 말할게. 스타스톤이 완성하려면 말이지 스톤 조각을 모두 모아야 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오직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너희가 할 일은 스톤 조각을 모아서 스타스톤이...
0: 후프린, 이건 선물이야.
1: 명심해, 시아야. 스톤 조각을 소중히 다뤄야 해.
0: 알았다고.
2: 스톤 조각이다, 또.
1: 스타스톤의 조각이구나, 키. 이번엔 꼭 성공하자고.
0: 요리 천재를 인정해주지 않다니 다들 너무해. 조별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도넛까지 만들어왔는데 왜 그냥 가버린 거야?
3: 애들이 잘 몰라서 그래.
0: 여긴 왜 온 거야?
2: 왜들 모를까? 시아는 요리에 재능이 뛰어난데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잖아.
4: 쟤들이 언제부터 나에 대해 저렇게 잘 알았지?
1: 소문 듣고 왔어. 요리 천재의 음식이 궁금해서 말이야.
0: 너희한텐 안 줄 거거든?
1: 아니, 내 말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왔어.
0: 그건 말이야, 간단해. 바로 타고난 재능이지?
1: 와, 대단해. 타고났다니 정말 요리 천재가 맞구나, 키.
0: 생각보다 너랑 말이 잘 통하네. 그럼 특별히 내가 만든 도넛을 보여줄게. 보기만 해. 먹으면 안 된다.
1: 끼, 속았지롱.
2: 스피카 여왕님의 속당나비 효과가 좋네.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1: 안 돼! 스톤 조각을 돌려줘!
2: 내 꼬리 잡지만 또! 어서 도우라고 또! 안 되겠어!
1: 거기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푸?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부탁해야지. 스톤 조각을

0: 줄 알았어. 이 못된 요정들.
1: 어쨌든 쟨 도망 못 가. 일단 여왕님께 말씀드리자.
0: 도시락은 어디로 간 거지? 아깝다. 내가 직접 만든 도넛인데. 웬디랑 레이나는 안 됐네. 맛있는 도넛을 못 먹어보고. 배고파. 스톤 조각으로 다시 간식을 만들어볼까? 어? 마카롱? 그럼 과일로 해볼까? 오렌지, 딸기, 멜론? 왜 안 되지?
1: 오직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0: 드디어 멈췄네.
1: 뭐야, 너 혼자야? 얼른 그 스톤 조각을 나한테 넘겨.
0: 스피커, 절대 못 줘!
1: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딜 도망가려고!
0: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시아가 잡혀갔다고? 스톤 조각도 빼앗겼어? 너무 무서워할라.
2: 괜찮아.
0: 어서 가서 구하자.
2: 혼자 조별 과제를 거뜬히 해냈으니 스피카를 상대하는 것도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시아가 위험하지 않을까?
3: 당연히 위험하지뮤. 스피카의 목표는 스톤 조각인데 스톤 조각을 시아가 갖고 있잖아.
4: 조별 과제 준비도 해왔고 너희를 위해 시아표 도넛을 만들어 왔지롱.
0: 레이나야, 시아는 지금 우리 도움이 필요할 거야.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2: 어서 가자. 시아가 다치면 조별 과제를 완성할 수 없잖아.
0: 그럼 어서 출발하자.
3: 저리 가! 스톤 조각은 절대 줄 수 없어!
0: 잠깐!
1: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놔!
3: 덤벼라!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스톤 조각 발사! 어?
1: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바로 스타스톤의 조각이군.
0: 돌려줘!
1: 드디어 손에 넣었어.
0: 나 왠지 도와줘!
1: 뭐지?
0: 파랄라 페어리즌! 별빛 마법! 비브링! 플로라 하트!
3: 뮤뮤링! 뮤뮤뮤뮤!

소리? 스윗하트!

0: 돌려줘!
1: 역시 스톤 조각에는 마법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었어. 이 작은 조각 하나에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니. 굉장하군. 다른 스톤 조각들은 어디에 있어?
0: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니까!
1: 그 누구도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말하지 않겠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밖에.
2: 다친 데 없어?

0: 열빛 발사! 어떻게 된 거지?
1: 한 조각의 스타스톤이지만 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스톤 조각이 있으면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2: 조각을 얻었으니 우리가 힘을 모은다 해도 상대하기 어려울 거야.
0: 아니, 이게 여기 있었구나.
2: 시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먹을 생각을 해?
0: 미안해. 조별과제 케이크는 스톤 조각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이건 정말로 내가 만든 거야. 너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라고. 시아표 맛 좋은 삼색 도넛이야.
3: 우와, 우리 셋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2: 아까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0: 먹어봐.
3: 응!
0: 먹고 힘내서 계속 싸우자.
3: 어?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0: 스톤 조각이야!
3: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0: 나 혼자선 상대하기 어렵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고.
2: 전에도 말했지만 삼각형 구조가 가장 튼튼해.
3: 그래서 이겼잖아.
0: 오늘도 성공!
3: 가서 도넛 먹자.
2: 시아가 만든 걸로.
3: 좋아. 스톤 조각은 중요한 거니까 소중히 다뤄야 해, 폭.
0: 알았어.
3: 스톤 조각은 스윗하트 박스에 보관할게. 잘 지켜야 해.

0: 페어리즈의 역할을 완수했으니까 축하 파티하자.
1: 그러기엔 아직 멀었어, 뮤. 겨우 두 개밖에 못 찾았잖아. 15개를 모아야 하나의 스타스톤이 완성돼.
2: 오, 맞아, 포. 응? 스타스톤은 총 3개니까 앞으로 모아야 할 개수가
3: 하나, 둘, 셋, 넷, 다섯.
4: 스톤 조각을 45개 모아야 3개의 스타스톤이 돼.
3: 응? 너무 많잖아.
2: 우린 바랄라 페어리즈잖아. 함께라면 할 수 있어.
5: 내 손에서 시작돼.

친구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4: 승환
5: 킥. 주문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6: 순한길게.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수학 공부 차차차. 음악 공부 딩동댕.
10: 호비는 아프대요.
9: 그대 놀이 해산 놀이 재밌어요.
11: 시원해.
12: 언제나 신나는
9: 뽀로로 유치원.
13: 키키키키
14: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네가 여미면 을자라고 당장 내려왔게. 우와, 날 봐, 맛있겠지?
1: 아, 케이크다.

0: 저리 가라니까.
1: 너 왜 그랬지? 갑자기 왜 때리는 거야?
2: 환상나비 마법의 효과가 쓸만한걸?
1: 어? 저게 환상나비예요? 역시 여왕님은 대단하세요.
0: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키?
2: 키키, 뚜뚜. 별빛 요정들은 스타스톤 조각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야. 별빛 요정을 데리고 와.
1: 하지만 바랄라 배우를 주고.
2: 걱정 마. 그 애들을 환상 세계에 빠뜨리면 별빛 요정들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난 아직 회복이 필요하니 너희가 환상나비를 가지고 가서 바랄라 페어리즈를 환상 속에 빠뜨리도록 해.
1: 네! 수필가 여왕님!
2: 스타스톤은 곧 내 것이 될 거야.

으아, 병,

0: 제대로 못 봐주겠네. 여기서 생활하느니 스피커한테 잡혀가는 게 낫겠어, 뮤. 아, 씻고 나니 개운하네. 이제야 좀 볼만하네. 안녕, 꽃들아. 웬디,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덤벙대, 뮤?
1: 너무 아파. 여기 있던 의자가 어디로 간 거야?
0: 의자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웬디, 방을 좀 정리하면서 살라고, 뮤.
1: 내 방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0: 잘했지? 내가 다 정리했어. 앞으로는 물건 아무데나 놓지 마.
1: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시아랑 레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 책가방.
0: 가방은 의자에 걸어놨어.
1: 내 책이랑 물통이랑 머리핀은?
0: 다시 말하는데 정리 좀...
1: 유명이 멋지다. 정말 고마워. 분홍꽃, 하얀꽃, 노란꽃이야. 햇볕 잘 쬐고 있어. 안녕.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봄은 정말 좋은 계절이야. 꽃들도 많고 날씨도 따뜻하고. 꽃들과 함께 봄을 잔뜩 만끽하고 싶어. 여긴 어디지? 꽃나라에 온 것 같아. 꽃봉오리가 특이하네. 향기도 아주 좋고 꽃길이 정말 아름다워. 와, 꿈이 이루어졌어.
0: 왜 그래?
1: 내가 꿈에서 그리던 곳이야.
0: 에휴, 또 뭘 보고 저런데.
1: 여기 온통 꽃이야.
2: 스피카 여왕님의 환상나비가 굉장하네. 뚜
0: 이렇게 쉽게 성공할 줄 몰랐어. 한꺼번에 해치워야겠어.

0: 이건 어쩌지?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
1: 뮤뮤링은 왜 아직 안 오지?
2: 웬디는 뭐 하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과자 가져오길 잘했네. 정말 맛있다.
3: 시아야, 먹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책을 볼 수가 없잖아.
2: 책은 눈으로 보는 거지 귀로 보는 게 아니야. 네 집중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3: 내 집중력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 무시하지 마.
2: 그렇다면 신경 안 쓰고 계속 먹을게. 공부벌레가 나한테 밀릴 때도 있네. 어? 뭐야, 레나?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3: 그러게 되구나.
2: 뭐래? 레나 너야말로 네 잘난 맛에 살잖아. 다신 너랑 말 안 해.
1: 아이, 어떡하면 좋아. 둘이 또 싸웠어. 얼른 유미랭이랑 웬디를 찾아서 화해시키자루.
2: 넌 키가 작아서 못 잡아. 포기하며.
1: 조금만 낮게 있으면 좋겠다.
2: 그건 불가능해.
1: 응? 어? 더 크면 정말 예쁠 텐데.
2: 어떻게 된 거지?
1: 유미링, 여기 있는 꽃들도 마법을 쓰나 봐.
2: 그건 불가능해. 잠깐, 여긴 꽃의 정원?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설마...
4: 예스! 성공이다!
1: 아이쿠,
2: 얼른 이 소식을 스피커 형님께 알려야겠어, 끼! 환상나비 한 마리를 보내면 스피커 형님께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걸 아실 거야! 이상해. 호포링과 루루링이 없어서 차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바로... 이건 스피커의 함정이야! 웬디, 어서 여기 빠져나가야 해! 지금 속편이 잘 때가 아니라고!
1: 착한 묘묘링, 우리 같이 꽃 한 개를 맡으며 기분 좋게 낮잠 자자.
2: 웬디, 정신 차리라니까! 깨어나게 해야 하는데...
4: 성공했다!
2: 여기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또 네 녀석들이 꾸민 일이구나! 포포링, 루루링!
5: 이러다! 큰일 났다고!
2: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저건...
5: 너 자신이나 걱정하시지, 키! 거기 서라! 쫓아가자! 너희 뜻대로 안 될 거야!

0: 아무래도 이 나비 때문인 것 같아. 퍼프링, 루루링. 이제 정신이 드는 거야?
1: 키키, 너 어디 있어?
0: 너 때문에 엉망이 됐잖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스피커 여왕에게 알려야겠어.
2: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0: 어떠냐?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
2: 이제 유려하신 스피커 여왕님이 등장하실 거다.
3: 이런, 인간 세계에서는 변신을 할 수가 없잖아.
1: 스피커 여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스피커 여왕님, 저 녀석들을 봐주지 말고 어서 어둠의 요정으로 변해서 스타스톤 조각을 빼앗아요.
3: 조용히 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너흰 가만히 있어. 각오해라,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뭐야, 마법도 쓸 수가 없는 거야?
4: 겁먹을 필요 없겠어.
0: 스피커도 뭐 별거 아니네.
3: 감히 이 스피커를 무시하다니. 가만 안 두겠어. 스톤 조각이 어디 있는지 어떤 말이야?
1: 스피커 여왕님은 날개가루 공격도 정말 대단하네요.
3: 케케, 뚜뚜, 어서 별빛 요정들을 잡아둬.
0: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4: 아, 정말 잘 잤다. 뮤뮤링, 넌 어때? 뮤뮤링? 어?
0: 아마 나비를 떨어뜨리면 될 거야.
3: 뭐야?
0: 이상한 애. 분명히 아까 됐는데.
4: 어쩌지? 웬디가 환상에 빠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나 봐.
3: 그럼 이제 어떡해?
5: 나비, 날개가루, 환상. 웬디가 빠져나올 수 없다면 우리가 들어가자.
4: 따다.
6: 나비 공주님 정말 잘 춘다.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0: 웬디!
3: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와, 세상에, 스피커 춤 진짜 잘 춘다. 너무 행복해 보여.
6: 시아야, 레나야, 너희도 온 거야?
0: 레나 덕분에 빨리 올 수 있었어, 뮤.
3: 빨리 말해봐. 어떻게 하면 되는데? 환상

0: 빠지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 환상 나비가루와 머릿속 환상.
1: 그래서?
0: 웬디의 환상 세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2: 정말 성공할 줄은 몰랐어.
3: 그럼 내가 계속 환상 속에 있었던 거야?
0: 응.
3: 괜찮아,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렇게 너희도 왔잖아. 바랄라 페어리즈 최고!
4: 어? 바랄라 페어리즈? 어떻게 된 거지? 어서 얘기해. 스톤 조각은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스타스톤을 손에 넣을 수 있지?
2: 어림없지. 절대 가르쳐줄 수 없어.
3: 우와, 날개가 정말 아름다워. 저걸 달고 춤을 추면 얼마나 예쁠까?
4: 조용히 해.
1: 창피하지 마. 아까 춤 진짜 잘 추던데.
4: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1: 뭐야, 칭찬한 건데 왜 그래?
0: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1: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푸프리 스윗 하트 푸프리 바니바니 이뻐 야미야미 바랄라.

보라 하트. 뮤뮤링 뮤뮤뮤 블링블링 파랄라 세.

0: 하츠 결핍 마모 누르미 루나 하츠
1: 루루미 룰루랄라 뚜
0: 도레미파

0: 잔재주나 부리다니.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행사비드가.
1: 오지마.
0: 어떻게 된 거지?
2: 마법이 힘을 잃었네.
0: 그럴 리 없어. 왜 이런 거야?
3: 웬디, 여긴 네 환상 세계잖아.
1: 어?
3: 네가 이곳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1: 정말이야?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고? 그럼 나비야, 너무 무서우니까 작아져라. 진짜 내 말대로 되네.
0: 뭐야?
2: 스피카, 네가 졌어. 웬디, 재밌는 걸 해봐.
1: 그럼 난 나비 공주님의 예쁜 춤을 다시 보고 싶어.
0: 웃기지 마.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웬디가 덜렁대긴 하지만 참 착한 아이 같다. 역시 바랄라 페어리즈 딱이야.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뮤.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간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5: 클릭소. 클릭소. 얼마나 될까?
6: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클릭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소.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 상처엔
6: 승환길길.
5: 주물 상처엔
6: 덕분해.
7: 마데카 소리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뽀롱뽀롱 가봐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7: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저기 앞쪽에 보인다. 저게 로라 박사님이 말씀하신 동굴일 거야. 백스의 부하랑 땅속에서 싸울 때 바위가 떨어지면서 입구가 막혔어.
1: 그리고 동굴 안에서 생체 신호가 잡혔고, 그러니까 뭐가 갇혀있든 구해내야지.
2: 맞아, 알고 있어. 설령 안에 피적의 물이 있더라도 말이야.
3: 동굴에 도착했어.
0: 저 바위를 옮기려면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는데?
1: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4: 스테고트론 합체!

0: 이거야! 스테고 갈보리 발사!
1: 자, 이제 당겨! 좀더 힘을 내야 해!
2: 조금만 더!
3: 됐어! 성공이야!
4: 제가 공룡들아! 몸 조심해!
1: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드리오사우루스들이 다 나왔어!
3: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드론을 띄워서 조사해볼게! 버즈 2호 출동!
1: 네 드론은 뱀한테 먹힌 거 아니었어?
3: 그랬었지! 그 후에 박사님이 새로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써볼 기회만 찾고 있었지!
5: 드론 레이더에 잡히는 거 있어?
3: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동굴 안에서 공룡 생체 신호가 잡히고 있어. 어떤 공룡일까?
6: 제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발!
1: 조사해봐야겠네. 다이노모빌을 두 대로 나눠서 다 함께 들어가자.
6: 이럴 줄 알았어.
1: 다들 조심해.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6: 백스의 아머 다이노 말하는 거지?
4: 걱정 마, 제이미. 아머 다이노가 나오면 이 루시오님이 해결할 테니까.
6: 미안한데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
3: 아! 저게 뭐야?
1: 그냥 보통 바위잖아.
3: 아! 그럼 저건?
1: 저것도 바위야.
3: 야! 저건 엄청 거대!
1: 저건 큰 바위고.
4: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만 돌아가자.
3: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뭔가가 있었어. 하, 버즈 2호가 생체 신호를 잡아냈다고. 잘못되었을 리가 없단 말이야. 돌아가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0: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사실 난 동굴은 별로거든.
1: 세상에나 진짜 몰랐네.
2: 구출 과정은 전부 지켜봤어. 잘했다. 따로 보고할 내용은?
3: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0: 진짜 단순했죠. 단순하게 어둡고 무서웠어요.
3: 백서터의 아머다이노를 상대하는 것보단 어둡고 무서운 동굴이 낫잖아.
2: 거기에 관해선 대비 중이란다. 그때까진 백스의 공룡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야지.

0: 이런, 방어벽이 뚫린 것 같다. 다이노스터 당장.
1: 박사님
2: 사라졌어.
3: 무슨 일이지? 왜 사라지신 거야?
2: 홀로그램 출력 시스템이 끊긴 것 같아.
3: 걱정하지 마, 안전하셔. 지구에 너희 집에 계시니까.
1: 제이민, 빨리 확인해봐.
4: 비상 발전기는 켰지만 홀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려면 메인 파워를 가동해야 해. 이대로라면 우린 무방비 상태야. 이 와중에 퀀텀 코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1: 그건 안 되지. 퀀텀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끝이야. 오즈, 서버실을 확인해줘. 루시오는 경납고로, 제이미는 휴게실로 가봐. 난 연구실을 둘러볼게. 통신장치 켜두고 경계태세 유지해. 모든 수상한 점 있으면 바로

0: 망치자고? 정말 진심이야? 진심이구나.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오싹하고 무서운 방일 뿐이야. 겁먹을 거 없어. 자, 이거 봐. 먼지 한 털도 없잖아. 누구 있어? 방금 뭐였지? 저리 가, 저리 가! 살리자!
1: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공룡 모형도 그대로 있고. 다이너모빌 모형도 이상 없어. 잠깐! 이건 본 적 없는 모형인데? 이게 뭐야? 백스의 암호 다이노잖아? 안킬로 변신!
2: 소그나투스들이야. 스테고금을 발사.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제발 우리 본부에서 나가줄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3: 이쪽이야, 아살로디. 경납고로 가야 해. 랩터카인 전력이 있을 거야. 우와, 또 나타났잖아. 준비해보시지. 랩터 변신. 따돌렸어. 가자, 랩터카로. 경납과 차량들이 전부 파괴됐어. 왜 바닥에? 설마? 이번에도 너야? 미안하지만 네 계획대로 안 될걸?
1: 정말 사사건건 거슬리는군. 내가 퀀텀 코어만 얻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3: 랩터카부터 본부까지 다 망가뜨리다니! 당장 나와!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1: 보고 싶을 거야, 루시오. 머리 조심해.
3: 멈춰! 이게 무슨 짓이야!
1: 루시오!
3: 로디! 너희 괜찮아? 이게 다 백스의 부하 짓이야. 바닥을 뚫고 나오더니 저쪽으로 갔어.
0: 뭐? 퀀텀 코어룸 쪽이잖아. 분명히 그걸 노리고 왔을 거란 말이야.
1: 빨리 가서 막아야 해. 가자!

0: 내가 해냈어.
1: 철이나, 퀀텀 코어는?
0: 네? 어우, 당연히 찾았죠.
1: 잘했다. 코어는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해.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0: 저한테 잔소리해서 좋을 건 없을걸요? 그러다 실수로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1: 감히 나한테.
0: 그럼 이만 이제 가까이서 살펴볼까? 모사스톰 변신! 이제 내 거야.
2: 멈춰!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0: 저리 가.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난 지금 기분이 아주 좋다고.
3: 잠깐만.
0: 하지만 방해한다면 좋은 꼴은 못 볼 거야.
3: 그리나?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0: 트리나가 사라졌어.
1: 그동안 계속 트리나와 싸웠던 거였다고? 하지만 우린 같은 반 친구잖아.
2: 그것도 놀랍지만 대체 어디 간 걸까?
3: 모르겠어. 중요한 건 퀀텀 코어를 가져갔다는 거야.
1: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지. 트리나와 블루.
4: 트리나? 우리 반 전학생?
3: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0: 여기가 어디지?
1: 이 퀀텀 코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게 분명해. 됐어. 임무는 완수했으니 백스 박사한테 코어만 넘기면 되겠구나. 저건
0: 제가 블루랑
1: 빌런을
0: 지어줬어요.
1: 모사 탱크 변신! 위장 모드 작동!
0: 블루한테 지느러미 흔들면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줬고요.
2: 그거 아니? 대왕 고래들은 쉽게 친구 안 해줘. 너를 정말 좋아하나 본데?
0: 저도 블루가 좋아요. 늘 부두에서 절 기다리거든요. 블루, 많이 기다렸지? 블루, 나왔어! 블루! 블루, 거기 있어? 내 말 안 들려?
2: 아무데도 안 보이는구나. 그치만 걱정하지 마. 오는 중일 거야. 여보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어쩌지? 보트가 도착하기 전에 지난주에 채취한 코어 샘플을 한 번 더 스캔해봐야 하는데 우리 블루는 내일 만날까?
0: 알겠어요.
2: 드리나?
0: 가요.
1: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잖아. 퀀텀 포스 때문에 과거 시간대로 이동한 거야. 잠깐, 그럼 오늘이 바로...
0: 코어 스캔은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블루가 날 무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0: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봤거든.
1: 누구세요?
0: 난 연구원이란다. 나쁜 연구원이 고래를 해치지 않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어.
1: 그게 누군데요?
0: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지. 로라 박사라고 한단다.
2: 로라 박사는 아직 안 보여. 그럼 블루를 살릴 수 있어.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3: 백스 헌터의 부하가 같은 반 트리나라는 친구라고?
4: 네, 저희도 믿기 힘들었지만요. 아,
3: 그럼 트리나를 찾아야지. 퀀텀 점프의 흔적을 남겼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저기군, 지구 825J.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지구 825J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몇 년 늦게 빅뱅이 일어났어.
5: 그럼 시간이 몇 년 늦다는 뜻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겠네요. 잠깐, 만약 그 세계에 퀀텀 터널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3: 루시오를 따라하면 돼.
4: 뭘요?
3: 루시오가 절벽에서 퀀텀 점프를 한 이후부터 연구를 해왔어. 퀀텀 에너지만 충분히 있다면, 다시 말해 퀀텀 코어가 있다면 다이노모빌은 터널이 없어도 퀀텀 점프가 가능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워낙 커서 너무 자주 할 순 없지.
2: 그럼 퀀텀 코어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0: 다들 무사히 돌아오렴.
1: 무사스톰 변신! 블루! 블루 나야! 어? 안 돼 블루! 내가 또 늦었나봐! 박사님? 저기서 뭐하는 거지? 어?
2: 이런, 또 실패야? 참을 수가 없군. 곰, 코끼리, 그리고 이제 고래까지 로라의 양자 역학 연구에 또 밀리게 생겼잖아. 이번 실험도 결국 시간 낭비였어. 내 기술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분명 있을 텐데 실험 장소를 바꿔봐야겠군. 쓸모없는 녀석.
1: 블루를 해친 건 백스였어. 날 속였다니. 용서 못해.
2: 어? 뭐야?
1: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백스헌터!
2: 뭐지?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놀라워.
1: 다이노스터! 로봇 탑재, 준비!
3: 랩터 볼트윙, 합체! 랩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4: 스테마트로, 합체!
3: 우린 왼쪽을 맞출게! 디나, 멈춰! 디나, 왜 백스를 돕는 거야?
1: 너희한테 말해줄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비켜! 구호 없이는 못 비켜! 당장 돌려줘! 비키라고 했잖아!
2: 정말 엄청난데!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1: 백스 헌터!
5: 방금 백스 헌터라고 한 거야?
1: 디나, 제발 그만해! 이건 무의미한 짓이야! 대화로 풀어보자. 우린 코어만 있으면 된다고.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내가 경고했지. 숨어봤자 이젠 소용없어.
5: 대체 왜 백스 헌터를 노리는 거지? 부하 아니었어?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은 코어를 되찾는 데에 집중해야 해. 돌격! 대고 해머 장착!
6: 이해가 안 되네. 드릴 맛 좀 보고 싶어?
3: 랩터 볼트 화살 발사!
7: 해머 스매시!
1: 좋아, 이제 봐주는 건 끝이야. 무사들이 공격!
7: 세모 해머 휘두르기! 자!
3: 랩터 볼트 공격!
1: 너희 포기란 걸 몰라? 매번 그렇게 날 방해했지! 근데 왜 저러지?
8: 그건 모르겠지만 저 고래가 트리나를 멈추게 했어. 봐! 백스 헌터의 표식이야!
5: 아파하고 있어. 우리가 구해줘야 해.
6: 미안, 난 그것도 모르고. 어?
9: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야.
1: 상처 치료도 해야 해.

0: 너희가 적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알게 됐어. 퀀텀코어는 너희가 갖고 있어야 해. 그걸로 백스헌터가 뭘 할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트리나,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가...
1: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2: 트리나...
3: 됐어. 전부 다 완벽하게 충전했어.
4: 이제 어쩌지?
0: 퀀텀 터널 없이 점프를 시도해봐야지. 박사님 말씀대로.
4: 무지 간단해. 내가 전에도 했잖아.
5: 그렇긴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지.
4: 문제 없을 거야.
0: 어서 가자.
4: 자, 다이너스터 출발!
6: 흥미로워지겠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키키키.
9: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4: 승강기.
5: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짓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이쪽의 습격자 티타노브와 이쪽이야 이쪽. 우후! 이번 미션은 엄청나게 쉬운데? 얘들아, 앞치기 대장들은 다 돌렸어. 땜보강은 다 돼가? 아슬아슬했네. 뒤에서 치면 어떡해? 데비, 방금 왜 그런 거야?

0: 델비, 너 괜찮아?
1: 이젠 끝이야, 루시. 가보면 돼 있겠지?
0: 다행이다. 그냥 꿈이었네. 정말 진짜 같은 꿈이었다니까?
2: 그러니까 꿈에서 델비가 누구로 변했다고?
0: 무시무시한 백스의 부하.
3: 그럼 네 말은 델비가 백스의 부하란 말이야?
0: 뭐? 아니!
1: 오늘 임무는 뭔가요, 박사님?
4: 오늘은 늪지대로 가야 해. 원거리 센서를 통해 동쪽 늪지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감지되고 있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느낌이 좋지 않구나.
2: 야, 늪지 임무는 항상 어려웠잖아요.
4: 감지 결과가 맞다면 우리가 만나본 적 없는 생명체가 늪지대에 있단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센서에 이상이 있는 거고 어느 쪽이든 확인은 해봐야 해.
3: 그럴게요, 박사님. 가자, 얘들아. 이미 출발했구나.

0: 얘들아, 늪지대에 거의 도착했으니까. 으아!
1: 델비, 방금 뭐였어? 응?
0: 박사님 말씀대로 이상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 가서 알아보자. 제이민, 앞쪽을 스캔해줘.
2: 알았어. 진흙탕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냄새는 로디 화장실 같고. 그냥 그렇다고. 뭔가 감지되고 있어. 저기!
1: 수코미무스야! 동굴에 몸이 낀 것 같은데?
0: 어서 구해주자! 절단 레이저 작동!
1: 진정해, 친구! 착하지? 워워! 우리가 낫게 해줄게. 치료용 젤 바르기. 이런 상처가 덩굴 때문에 생겼을 리는 없는데. 갑자기 어딜 가려고? 돌아와! 제이민, 이 소리 어디서 나오는 거야?
2: 담지 중이야. 안개가 너무 짙은걸?
0: 우즈, 공중에서 조사해보자.
1: 좋은 생각이야, 델비. 새 드론을 꼭 날려보고 싶었거든. 실력을 보여줘, 과즈!
0: 둘다 트럭으로 돌아와! 바로 드론을 따라 출발하자!
1: 안개 때문에 전혀 안 보여!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아무것도 못 건지겠네! 아까랑 똑같아! 안개만 자욱하고! 저기 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 과즈!
0: 이건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겠어.
1: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감히 내 드론을 삼키다니. 내가 꼭 복수해줄게, 버즈. 뭐야 대체?
3: 거대한 뱀이야. 엄청 거대하고 사나 보이는 뱀.
4: 얘들아, 저거 봐.
1: 뱀새 표식이야.
3: 곧 아머 다이노가 될 거야. 그 전에
4: 뭐야?
1: 아까 그 비리 소리야?
0: 안 돼. 벌써 아머 다이노로 변하고 있어.
3: 아다다다다다. 뱀 먹이가 되긴 싫다고.
0: 오즈, 부스터를 써서 급속 후진해 볼 수 있어?
1: 전원이 꺼졌어. 불가능해.

0: 여기야?
1: 도망쳐봤자 날 피할 순 없어, 루시오.
0: 이게...
1: 넌 이제 끝이야.
0: 너 대체 누구야? 원하는 게 뭔데?
2: 힘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3: 다 됐다. 임무 대성공이야. 이제 안킬로 트럭으로 돌아가 멤버들과 합류하면 되겠어.
0: 어? 이게 무슨...
4: 켈빈, 루시오, 오제! 아무도 없어? 왜 또 벨제부 푸냐고! 나 좀 내버려둬, 이 개구리들아! 도와줘, 제발! 도와줘! 루시오! 일어나! 치툰두?
3: 랩터 변신! 그래, 이건 다 환상이야! 사라져!
2: 도는 버틸 수가 없어! 빵빵빵!
1: 안킬로 갈거리 발사!
4: 데뷔, 덕분에 살았어!
0: 친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
3: 어? 그렇지! 부풀리기 작동!
5: 됐어!
0: 어?
5: 뭐?
4: 가만히 있어봐! 나 날 수 있잖아! 브라윙! 다이너모드! 변신!
1: 엄청난 꿈이었어.
4: 뭐 이런... 다 찌그러지고 말 거야.
1: 빠져나가.
3: 나한테 맡겨. 랩터카 출동. 좋아, 간다. 랩터카 다이노 모드로 충신. 이봐, 꿈틀이, 우리한테 이상한 환상을 보여줬겠다. 랩터 발차기. 지금이야! 강한 힘이 약해졌어!
1: 루시오, 로봇 탑재 준비해!
3: 랩터 트론 탑재!
1: 랩터 트론 액션 준비 완료!
3: 랩터 소드 장착! 랩터 소드 공격 준비!
1: 랩터 소드
3: 갈고리 발사!
0: 당겨!
3: 조금만 더!
1: 안 돼! 너무 강해! 다른 공격을 시도해보자!
3: 좋은 수가 있어! 오즈, 퀀텀 에너지를 케이블로 전달해줘! 알았어! 퀀텀 슈!
1: 이건 접수할게!

0: 잘가 꽁투라. 백선토 조심해. 이제 드론은 먹지 말고 박사님이 새 드론 만들어주시겠지?
1: 지금 많이 웃어두는 게 좋을 거야, 다이노스터.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일 테니까.
2: 투명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
3: 아, 비가 많이 오네.
4: 어떡하지?
0: 배고프지 않아? 나 피자 먹고 싶은데.
5: 피자 좋지?
6: 야, 나도 피자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비도 오는데 다음에 먹고 집에 가는 게 어떨까?
5: 가자, 제이민. 비 좀 오는 게 무슨 대수라고. 얘들아, 저기 봐. 어?
0: 트리나, 거기서 뭐해?
7: 왜 보자? 왜 그냥 귀를 막고 서 있는 거지?
6: 왠지 뭔가 소름 끼치지 않아?
8: 그냥 관심 끌려는 거야. 가자 빨리. 늦으면 페퍼로니 피자 다 떨어진다고.
5: 곧 따라갈게.
8: 어?
5: 여기 이거 받아. 또 보자.
7: 루시오 뭐야?
5: 자, 가자.
7: 오늘은 어딜 가나 날씨가 좋지 않네.
5: 로디!
9: 알았다, 얘들아.
8: 안녕하세요, 박사님. 근데, 괜찮으세요?
9: 나 괜찮아. 폭풍 때문에 홀름에 문제가 생긴 것뿐이란다. 오늘 임무도 거기에 관한 거고. 이런 폭풍은 슈페르사우루스처럼 다이노어스에서 가장 큰 공룡들한텐 위험해. 목이 길어서 번개에 쉽게 맞을 수가 있거든. 너희의 임무는 이들의 서식지에 피뢰침을 설치해서 번개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야. 그럼 여우령
8: 출동하자.
5: 박사님이랑 여기 남아있어. 박사님 혼자서 깜빡거리고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 그래, 착하지?

0: 내가 숲까지 안내할게. 다들 번개 조심하고.
1: 어, 너야말로 조심해. 네가 지금 번개에 제일 가깝게 있잖아.
0: 그렇긴 한데 번개도 난 못 맞출걸. 난 빠르니까. 아! 농담이었어. 농담이었다고. 이제 다 왔어?
2: 좋아. 너희 둘은 바로 올라가.
0: 알았어.
2: 피레침부터 꺼내야 해.
1: 스테고 집게 작동 준비.
0: 이게 번개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주겠지? 그럼 금속 스펀지인건가?
3: 손님이 찾아왔는데?
1: 어? 스페르사우루스네. 근데 여긴 왜 온 거지? 숲속에 있어야 하는데.
0: 얘들아, 스페르사우루스의 머리에서 엄청난 정전기가 감지되고 있어.
3: 어? 무슨 소리야?
1: 곧 번개를 맞을 거란 소리야.
3: 어? 그럼 도와줘야지.
1: 뭐? 루시오, 안 돼!
3: 기다리, 친구! 숙여봐! 안녕!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곧 번개가 칠 거거든. 내 말이 맞지? 또 보자!
1: 대단한데? 좀 위험했지만 그래도 멋졌어.

0: 재민, 네 차례야.
1: 빨리 끝내자.
0: 왼쪽으로. 아니, 그쪽 말고. 됐어. 아니야, 좀 더 오른쪽.
1: 좋았어.
0: 성공이야. 안정화 케이블 발사. 좋아, 이거라면 번개가 쳐도 끄떡없어.
1: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지?
2: 작동되는지 확인은 하고 가야지.
1: 뭐지? 중심을 잃고 있어!
2: 기다려!
1: 왜 갑자기 케이블이 끊어진 거냐고! 위험해! 위험해!
2: 안 돼!
1: 다쳤어!
3: 괜찮은 거야?
1: 나 좀 꺼내줘, 빨리!
0: 해치를 열자!
1: 제발, 조금만 더 힘내! 차이다! 빨리 여기 벗어나!
0: 그래, 빨리! 다이노스터, 변신! 안틸로, 변신 완료!
4: 스테브, 변신 완료!
1: 부테라, 변신 완료!
4: 랩터, 변신 완료!
0: 다들 조심해!
1: 빗나갔어!
5: 아, 안 보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네!
1: 어? 이제 보인다!
0: 됐어! 어림없지? 해볼테면 해방!
2: 새로 나온 그물로 한번 입어볼래?
1: 지냐! 그대로 발사!
3: 뭐지?
5: 또 사라졌어!
2: 조심해!
1: 그쵸, 정체가 뭐야?
2: 발톱 모양으로 봐선 테리지노사우루스일 거야!
0: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집중해! 무기업체 시작!
6: 퀀텀 스트라이크! 발사!
0: 명중이야!
2: 좋았어!
4: 이번에도 백스헌터 때문이었어!
0: 저러다 곧 아머 다이노가 될 거야! 빨리 표식을 제거하자!
5: 나한테 맡겨!
2: 괜찮아?
5: 결국 아머 다이노가 돼버렸어.
2: 그래도 눈에 보이긴 하네.
0: 다이노 모빌로 어서. 로봇 탐사를 시작해. 빨리.
1: 야, 빨리 빨리, 시간이 없다고. 부테라민, 넌 할 수 있어.
4: 스테고 치프 다이노 모드로 변신.
0: 지민, 오즈, 로봇 합체 준비해.
4: 스테고 블래스트 윙 합체 시작. 못 잡겠지? 스테고 블래스트 윙 비행 준비 완료! 이 정도면 해볼만 안 돼!
0: 부스터 작동!
6: 스테고 파워!

0: 작전 성공!
1: 잘했어, 얘들아!
2: 완전 멋졌어!
0: 왼쪽으로! 조금만 더! 거기야! 제이민 준비됐어! 좋아, 피뢰침 가동 시작! 잘했어!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 앞으로는 이 피뢰침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제가 만나서 반가웠어!
3: 아, 그 녀석들, 이번에도 운이 좋았군. 테리시노사우루스에게 끝났어야 했는데 로라 박사가 아주 무모한 팀을 뒀어.
4: 무모할진 몰라도 매번 다 성공하잖아요.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죠.
3: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이걸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젠 꺼낼 때가 된 것 같구나. 여기, 널 위한 무기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4: 글릭소.
5: 글릭소. 얼마세가?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글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5: 글릭소.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6: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1: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 있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찬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아이스크림 트럭.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일상?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하지만 아이스크림 페로키오는 우리 아이스크림을 아이 러브 유 아이스크림. 오케이.
3: Delicious.
4: Yummy, yummy.
2: Okay. Limo, Pepper, I'm going for delivery.
3: Joe, look, delicious.
2: Limo, Pepper, I have to go out. We can talk later.
3: Oscar, what's this?
5: Let me take a look. Coconut. Coconut.
3: Coconut.
5: Cookie.

0: 쿠키.
1: 쿠키.
0: 코코넛 쿠키.
1: 코코넛 쿠키.
0: 캐럿. 캐럿.
1: 코코넛 쿠키 is for Pepper.
2: Wow, coconut

sorry, Limo, but we can't eat your food.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도도?
1: 안녕, 그린.
0: 도도, 넌 나무늘보가 뭔지 알아?
1: 나무늘보? 알지! 나무늘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인데 엄청 느려 터졌도도. 그래서 게으르고 느릿느릿한 사람을 나무늘보 같다고들 하지. 누가 그린이 보고 나무늘보 같다?
0: 응, 엄마가.

0: 나무 위에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1: 만약 나무늘보가 나무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일 거야. 그러니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도도?
2: 맛있겠다, 나무늘보.
3: 나방, 나방. 어떡해, 나무늘보가 위험해. 그린조끼 구조대, 나무늘보를 도와줘.
4: 도와줘.
3: 나무늘보를 도와줘. 도와줘.
0: 도와줘. 나무늘보?
1: 마침 나무늘보가 위험에 처했나 보네.
0: 얼른 가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나무늘보를 구하러 출동!

0: 나무늘보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어지러. 불이야, 불, 불.
1: 불이야, 불, 불이 났어요, 불.
2: 어? 어? 불이 났다고? 어디, 어디, 어디?
0: 불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도.
1: 지금 나무늘보 잡은 때가 아니야. 빨리 도망쳐, 빨리, 빨리.
2: 어, 알려줘서 고마워. 불이야, 불이야.
1: 다행이다.
3: 나를 구해.
0: 그래, 우리가 널 구했어. 고맙다고. 괜찮더더.
1: 근데 나무늘보 왜 나무 아래로 내려왔어?
0: 어, 뭔가 중요한 볼일이 있는 거지. 어, 그게 뭔데?
3: 또
1: 뭐?
0: 똥? 어, 아니, 고작 똥을 누려고 목숨을 걸고 나무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도도.
1: 근데 똥을 꼭 내려와서 놔야 해? 그냥 나무 위에서 누르면 안 돼?
3: 친구!
0: 아, 나무 위에서 똥을 누면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그러는 거구만.
1: 아, 그럼 우리가 나무 위 화장실을 만들어주자. 나무 위에서 놔도 친구들이 보지 못하게.
0: 와, 좋은 생각인데. 일단 나무늘보, 넌 나무에 올라가 있어. 여긴 위험하다도.
1: 맞아, 내가 올라가는 거 도와줄게.
0: 그래, 그래. 용차, 용차, 용차.
1: 아, 이쪽에 끈을 들어와야겠다.
0: 오케이. 나무늘보, 조금만 기다려. 이 화장실이 있으면 친구들이 너 똥 누는 거 보지 못할 거야.
1: 근데 나무늘보 친구들은 어디 있어?
3: 친구.

0: 나무늘보가 우릴 지켜주려 하고 있어.
1: 하지만 나무 위에 화장실이 생겨버리면 나무늘보도 화장실에서 편히 똥 누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 거야.
0: 안 돼. 나무늘보가 땅에 내려가서 똥을 넣어야 나방, 녹조류, 나무늘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1: 물론이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나 방들아, 그린이와 도도를 향해 돌려!
1: 우와, 완성됐다!
2: 이제 이 화장실을 나무 위에 걸면...
3: 알았어, 녹조류야.
1: 아, 나방들이 더 많아졌어.
2: 아, 되겠다. 아, 도망가자. 으아!
0: 나방. 저쪽으로 가면 조용한 곳이 있어. 거기서 안전하게 똥을 누면 돼. 가자. 나방. 나방.
3: 어.

0: 가지고.
1: 또 만났군.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뭐야? 뭐야, 뭐야? 나방시로!
2: 설마 내가 말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우와! 말이 빨라졌다! 우와!
3: 어서 말해봐, 나무늘보. 왜 굳이 땅에 내려와서 똥을 노는지.
2: 아, 이게 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야. 내 털속 안에 사는 친구들.
3: 어? 털속? 어디?
4: 어, 보인다, 보인다.
3: 어? 아, 안녕.
4: 안녕.
3: 와, 신기하네. 털 속에 이런 친구들이 살고 있다니.
2: 그치, 친구들이 털 속에 살아서 얼마나 좋다고. 먼저 녹조류. 얘는 풀 이끼 같은 건데 우리 나무늘보의 털에는 작은 틈들이 있어서 그 틈에 녹조류가 생겨나지. 그래서 나무늘보가 자라날수록 털이 점점 녹색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 녹색 털 덕분에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
4: 아, 털 색깔이 풀 색깔이랑 비슷하니까?
2: 맞아. 그리고 나무늘보는 털에 붙은 녹조류를 먹어서 영양을 보충하기도 한다고.
4: 우와,
3: 녹조류 정말 고마운 친구네.
2: 맞아, 엄청 고맙지.
4: 근데 나방은?
2: 아, 나방? 나방도 정말 고마운 친구야. 털 속에 나방이 사는 덕분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그래서 녹조류가 더 잘 자라게 되는 거거든. 게다가 나방은 털 속에 사는 해충을 먹어치워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줘.
3: 나방이랑 녹조류 모두 널 돕고 있구나.
2: 맞아. 그래서 나도 목숨을 걸고 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똥을 누는 거야.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땅에다가 똥을 누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어놓으면 나방이 날아와서 여기 알을 낳거든.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내 똥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나방이 되고 나방은 또 내 털 속에 들어와 살면서 녹조류가 잘 자라게 도와주지.
3: 아, 그래서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똥을 누는 거도도?
2: 내가 이렇게 느려도 잘 살 수 있는 건 다 내 친구들 덕분이야. 고마워, 친구들아.
5: 우리도 고마워.
3: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다니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생태계도도.
4: 그래도 조심해, 나무늘보야. 푸마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알겠지?
2: 알겠어.
4: 어? 다시 늘어졌다.
3: 응, 이거 5분짜리 마법이거든. 그럼 나무늘보, 우리 가볼게.
2: 와!
4: 아, 빠이빠이.
2: 빨리 가, 나 똥 누게.
4: 알겠어.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나무늘보를 지키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나무늘보에게 던지 싸게! 나무늘보는 나무가 많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지역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개발을 위해 나무를 자르고 숲을 없애면서 나무늘보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도도. 이런 나무늘보에게 느려도 좋으니 지구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격려의 편지를 써보도도.
2: 나무늘보야, 네 친구 나방 녹줄이와 함께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아줘.
3: 나무늘보 파이팅!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잠시만요. 할머니, 제 등에 업히시죠.
1: 예? 아유, 미안해.
2: 저기 슈퍼맨.
0: 종동아, 오랜만이다.
2: 그러게, 일 끝나면 같이 놀자.
0: 그래, 이따 보자. 이따 봐. 이따 보자.

0: 동동아!
1: 어? 슈퍼맨!
2: 오, 어서 와!
3: 잘 지냈어?
0: 잘 지냈지?
1: 오,
0: 잘 지냈어?
1: 여전한데?
4: 여장대, 안녕!
2: 오, 지아야 왔어?
0: 고마워, 친구! 안녕?
4: 아, 안녕.
1: 지아, 슈퍼맨 처음 보지?
2: 우와, 아, 진짜 오랜만이다, 슈퍼맨!
1: 우리 친구, 슈퍼맨이야!
3: 아,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0: 나야 뭐, 정의 지키느라 바빴지. 나는 매일 하늘을 날며 내가 도울 일 없나 살펴보곤 해. 저기 주인 일은 강아지다. 기다려라, 뽀삐!

0: 거야?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 기다려라, 도둑아! 나와 같이 경찰서로 가자.
1: 와, 쏘사! 하필 슈퍼맨한테 걸리다니!
0: 좋아.
2: 우와,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는구나. 맞죠?
0: 고마워, 친구.
3: 근데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데 슈퍼맨 넌 누가 지켜줘?
4: 그러게.
0: 너무 걱정하지 마. 날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4: 누구?
0: 바로 우리 아버지.
5: 아들, 일어나. 오늘도 지구 평화 지켜야지.
6: 네, 아버지.
5: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고소한 전복죽 끓여왔다. 내가 직접 제주 앞바다에서 딴 전복으로 만들었어요.
6: 아버지가 바다에?
5: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이 아버진 바다에라도 들어가야지. 어서 먹어봐라.
6: 감사합니다.
0: 아버진, 내가 힘내서 지구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늘 나를 챙겨주시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5: 그래요. 악당 조심하고. 아들아! 아들! 응?
0: 아버지?
5: 망토 입어야지, 망토!
0: 아, 맞다. 갈게요. 그렇게 아버지는 늘 날 챙겨주고 지켜주시지.
7: 우와, 슈퍼맨 아버지 최고시다.
8: 그러게.
0: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

0: 아침은 먹고 가야지.
1: 아버지! 빈속이 날

0: 나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느냐 정의의 슈퍼맨. 우!
1: 근데 정의가 뭐야? 정의의 슈퍼맨?
2: 아, 정의는 바로 이런 거야.
3: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4: 아. 이야, 바나나 맛있겠다. 어? 내놔.
3: 어, 이거 제 건데.
4: 내놓으라니까.
2: 잠깐! 그 바나나는 동동이 거야. 당신이 뺏는 건 옳지 않아.
4: 죄송합니다. 미안.
2: 천만야.
3: 대신 이거 나눠 먹자.
2: 약한 친구를 돕는 게 정의로운 거야.
3: 맛있지.
5: 산하고 하늘하고 누가 누가 더 부를까. 산하고.
3: 어? 지갑 풀렸다. 어? 아, 저기요. 아, 지갑 풀리셨어요.
6: 어? 어, 감사합니다.
3: 아니에요.
2: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정의로운 거야.
3: 네, 네, 네. 제가 딱 봐가지고요.
6: 네, 너무 감사합니다.
7: 팝콘 네, 요즘... 먹으러 가자.
8: 아, 참. 팝콘 줄이 기네. 아.
7: 오, 잘생겼네. 그럼 내가 슬쩍 갈까? 갈까? 아,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규칙은 지켜야지. 맨 뒤에.
2: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정의로운 거지. 지아야, 어때? 정의로운 게 뭔지 알겠어?
1: 응, 알겠어.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0: 이 슈퍼맨처럼?
1: 맞아, 슈퍼맨처럼.
3: 우와! 좋아! 그럼 오늘은 슈퍼맨이 왔으니까
7: 댕댕이!
3: 동동이와 함께하는 슈퍼맨을 찾아라! 멋쟁이 슈퍼맨! 이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을 찾아봐! 시작!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은 단 한 명! 이번에도 파이팅!

0: 잠깐만.
1: 네, 아버지. 아, 밥 먹었어요. 알겠어요. 횡단보도 다닐 땐 차 조심할게요. 네.
2: 우와, 정말! 슈퍼맨을 지켜주는 건 슈퍼맨 아버지 맞네!
3: 하하! 슈퍼맨의 슈퍼맨이 바로 아버지?
1: 맞아.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는 분이 바로 나의 슈퍼맨이지.
2: 그럼 난 우리 할머니가 슈퍼맨이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항상 날 걱정해주시거든.
4: 내 슈퍼맨은 우리 엄마. 내가 속상하거나 아플 때도 항상 날 지켜주시거든.
3: 내 슈퍼맨은 딩딩이랑 동동이.
2: 우리?
3: 에이, 맨날 덜렁대는 댕댕이를 늘 옆에서 챙겨주잖아. 너인 나의 슈퍼맨이야.
4: 오. 딩딩의 슈퍼맨 누구야?
5: 내 슈퍼맨은 바로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퀴즈도 연구하니까.
2: 맞네.
1: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슈퍼맨이군. 멋져요.

0: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슈퍼맨이랑 돌고 싶지만 나 이제 갈게.
2: 매일매일 씩씩하게 유치원에 가는 지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맨이군. 멋져요.
3: 멋져!
1: 그럼 나 간다. 안녕.
3: 안녕. 이야. 나의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4: 승환킬게.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여러분 안녕.
1: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벨업 미션이 주어집니다.
2: 우와, 우리 벌써 점수 채워서 레벨업 미션이래.
3: 얘들아, 힘내자. 이번 레벨업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
0: 기본 레벨에서 실버 레벨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
1: 과연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기대되는데요.
0: 오늘의 미션은 뿌뿌. 로빈슨 박사, 실패한 미션에 재도전하라.
1: 꼭 실버 레벨에서 만나게요. 약속?
0: 그럼 행운을 빌게요.
1: 모두들 즐거운 미션 되세요.
0: 그럼 안녕. 뿌뿌.
2: 로빈슨 박사?
4: 실패한 도전?
3: 로빈슨 박사님이라면 세계 탐험대회 사상 역대 최고 레벨까지 올라갔던 참가자가 분명해. 로빈, 검색 엔진 가동해줘.
5: 검색 엔진 가동. 삐리삐리, 세계 탐험대회 사상 최초의 다이아 레벨 진출. 3차 미션 수행 중 실종, 실종.
2: 뭐? 실종됐다고? 그럼 사라진 사람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는 건가? 마지막 미션은 뭐였지?
5: 삐리삐리, 참가자들에게 전달된 미션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으로 관계자 이외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6: 그럼 미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도전을 하라는 거야?
7: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럼 로빈슨 박사님부터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3: 맞아. 그 다음에 미션 내용을 알아내는 거야.
2: 우와, 레벨업 미션이라 그런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0: 실종된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해?
1: 삐리삐리, 마지막으로 교신이 끊어진 지점에서 최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가 발견됨. 현재 중앙분실물센터에 접수 중.
2: 중앙분실물센터라면 혹시 기억의 사막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건가?
3: 맞아.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4: 좋았어. 일단 가보자고.

0: 여기가 분실물 센터인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전부 여기로 모여든다는 거지? 엄청난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대체 몇 층이야?
1: 100층도 넘는 것 같아.
2: 뭐지?
0: 혹시 분실물 센터로 연결된 통로 아닐까?
3: 그래, 맞아. 다른 건물들은 문조차도 없다고.
1: 우선 타보자. 내리고 나서 안내판이 있을지도 몰라.
0: 여긴 어디지? 저 사진들은 뭐지?
2: 엄청 오래된 물건들인 것 같아.
1: 얘들아, 저쪽에 문이 있어.
3: 가자, 드레코.
0: 우와! 이게 다 분실물이라고? 정말 엄청난데? 그런데 여기 봐봐. 왜 우산이 있는 거지?
1: 누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것 봐, 모니터에.
2: 숫자는 분명 분실물이 접수된 날짜일 테고.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1: 누구시죠?
2: 아, 네. 저는 그저 이 가여운 물건들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보고 있지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저인 로빈슨 박사님의 시계를 찾고 있어요.
2: 시계라... 그렇다면 그 시계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뭐죠?
1: 네?
2: 마지막 기억? 저 사진... 기억 스캔으로 찾아낸 이미지랍니다. 물건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물건은 그 주인을 기억하는 법이지요.
1: 기억 스캔?
0: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2: 네.
1: 할아버지, 그럼 저희도 해볼 수 있나요? 그 기억 스캔이요.
0: 위험하지 않을까?
2: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지요. 저기 스캐너 위에 올라가 계시면 됩니다.

0: 자,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물건들입니다.
1: 저건 내 왕.

0: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한때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을, 그리고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고 말지요.
1: 정말로 잃어버린 물건이 그 주인을 기억하고 있다면,
2: 혹시 시계를 찾을 수만 있다면.
3: 저기 할아버지, 최근에 로빈슨 박사님의 시계가 발견됐다는데 혹시 여기에 있나요?
0: 글쎄요, 잠시만 기다리시죠.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2: 어?
0: 며칠 전 기억의 사막에서 들어온 시계지요.
2: 어? 어? 닥터 로빈슨!
3: 역시 로빈슨 박사의 시계가 맞았어!
1: 좋아, 그럼 박사의 시계를 스캔해보자. 뭐라도 기억하고 있겠지.
0: 자, 저 위에 올려놓으시지요.
2: 나왔다! 어? 사람! 사람! 사진이 너무 희미해.
1: 이게 다인 것 같은데?
2: 제일 중요한 얼굴이 잘 안 보여.
0: 기억 스캔은 어려운 작업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선명해질 겁니다.
4: 언제 기다리냐?
0: 혹시 시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비슷한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0: 아니, 이건 로빈슨 박사의 모자?
1: 맞아, 모니터에는 남자의 모자가 확실해.
2: 그래, 그리고 이 모자도 기억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1: 네.
2: 자, 이 모자를 다시 확인.
3: 핑핑, 왜 그러는 거야? 아니,

0: 아니, 이건...
1: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루빈스 박사님 맞죠?
0: 난 누구?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잃어버린 건... 그래! 세계 탐험대회! 미션! 미션을 완수해야만 해!
2: 박사님!
0: 거의 다 왔어. 80일간의 세계 일주! 찾아야 해! 세계 탐험대회!
2: 박사님!

0: 안 돼!
1: 박사님! 박사님! 괜찮으세요? 정신이 좀 드세요?
0: 여기는 어디?
2: 버니바니호예요. 저희들 비행선이에요.
1: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이에요.
0: 세계 탐험 대회.
1: 여기 박사님이 잃어버린

0: 모자와 시계예요. 혹시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1: 그 영상 속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니? 아니, 이건 분명 기억의 모래시계.
0: 기억의 모래시계?
1: 분실물 센터에서 서쪽으로 가면 보관기관이 끝난 분실물들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기억의 사막이 있지. 그리고 물건만 버려지는 건 아니란다. 기억들도 버려지는 곳이지. 그것이 분명해.
2: 기억의 사막이라면...
1: 저 모래시계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 그곳에 가면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0: 치치, 서쪽 끝으로 가자. 잃어버린 나라의 서쪽 끝, 기억의 사막.
2: 좋았어, 허니바니 가자.
3: 이놈의 모래 언덕 가도 끝

0: 너무 아름다워.
1: 오, 아름답구나. 말로만 듣던 기억의 모래시계를 보다니. 내려가요, 박사님.
0: 자기장이 점점 더 세지고 있어.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2: 그럼 나 먼저 간다.
0: 야, 쉐이크먼 제발.
2: 사막 한가운데 왜 이렇게 문짝들이 많은 거지?
3: 부서진 문들도 많은데 그냥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2: 어디론가 통하는 거 아니야?
1: 그렇단다. 잊혀지는 기억들에 의해서 생기는 기억의 문이지.
0: 기억의 문?
3: 이게 다 뭐야?
4: 독해, 너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같아.
3: 내 어린 시절?

0: 아니, 저건... 그래, 여기 분명 와본 적이 있어. 80일간의 세계일주.
1: 80일간의 세계일주?
2: 세계 탐험대회 최종 관문인 하이아레벨 제3차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럼 즐거운 미션 되시길.
0: 그래, 80일간의 세계일주. 나의 마지막 미션은 세계 탐험대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100년 전 사라진 책의 원본을 찾는 거였어.
3: 네? 책의 원본이요?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0: 아, 아니, 책을 손에 넣지는 못했어. 성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내 마지막 기억이 이곳이라면 사라진 책의 원본도 여기 어디쯤 있다는 얘긴데.
3: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공간이 아닐까요?
0: 맞아! 동굴! 그래, 분명히 동굴이었어!
3: 그래, 그거야!
4: 뭐? 기억의 문!
0: 맞아! 박사님의 기억으로 생긴 기억의 문! 모래시계 근처에 분명히 동굴로 연결된 기억의 문이 생겼을 거야. 찾아야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 좋아!

0: 기억나.
1: 어? 저기 동굴이에요, 박사님. 누군가 머물던 곳 같은데.
0: 맞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이곳을 다시 오게 되는구나.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리지.
1: 저희도 함께 갈게요.
0: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곳이지.
2: 우와, 대체 누구의 방일까요?
0: 글쎄, 아마도 우리 같은 탐험가가 아닐까.
1: 100년 전에 사라진 책의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0: 바로 여기. 너무 늦었군. 이제야 미션을 완료했어. 자, 탐험가 친구들, 이 책은 자네들에게 넘기지.
1: 아니요, 박사님은 누구보다 위대한 탐험가예요. 이 책의 주인이시죠.
0: 아니야, 자네들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어서 이 책을 가지고 탐험을 계속해주게.
1: 박사님,
0: 난 이제 너무 늙고 지쳤다네. 이제 몸도 말을 잘 듣질 않아. 자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네.
3: 네, 박사님.
0: 내가 이루지 못한...
3: 박사님!
0: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자네들이 대신 해줄 수 있겠나?
3: 네, 박사님!
1: 저희가 반드시 박사님이 이루지 못한 꿈 탐험대회에서 우승할게요!
2: 맞아요, 박사님! 걱정 마세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고맙네 친구들. 자네들 덕분에 소중한 걸 되찾았어. 잃어버린 과거, 소중한 내 기억 말일세.

0: 축하합니다. 실버레벨 단계로 진입하셨습니다.
1: 드디어 실버레벨이야. 야호!
2: 앞으로 어떤 미션들을 만날지 기대되는데?
3: 걱정 마시라. 이 토케님이 있으니 해결 못할 미션은 없다.
4: 정말 꿈만 같아.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5: 얘들아, 우리 축하의 의미로 파티하는 건 어때?
2: 좋지.
1: 탱크미 좋아. 파티 좋아.
6: 여기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2: 고맙긴. 이제부터가 시작인걸. 얘들아, 준비됐지?
7: 좋아.
2: 자, 가자. 우승을 향하여.
7: 우승을 향하여.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환킥킥,
1: 주물 상처엔
3: 덤덤말,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 상처엔
4: 순간킬킬.
3: 주물 상처엔
4: 덤덤말.
5: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덤마.
4: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모습을 드러낸 닥터 M.
4: 평화롭던 대도시의 악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로봇들은 다시 한번 대도시를 지키게 되었다.
5: 우리도 같이 했지.
6: 맞아.
4: 그런데 대도시를 괴롭혀온 악당들 뒤에는 닥터엠이라는 악의 AI가 숨어있었다. 그리고 그 닥터엠은 드디어 완벽한 힘을 얻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5: 뭐?
7: 더모! X! Y! Z! 트라이탄! 인티그레이션!
8: 트라이탄! 힘입니다.
5: 어디까지 커지는 거야? 여기 현실 맞아?
8: 무능한 인간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한번 시험해볼까? 하나, 둘이 세모. 너희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너희를 보아왔지. 첫 인사가 작별인 사람 미안하군. 안녕.
9: 마인드 세이버 크리스트.
10: 뭐냐 그거라고?
11: 아차차, 그 말을 안 했구나. 그건 닥터 M과 에멀드가 들어있는 컴퓨터다.
5: 네?
11: 하지만
5: 와이 부셔 부셔.
10: 두리두리 안 부서져.
11: 일단 컴퓨터를 갖고 도망쳐라. 헤비메탈은 부술 수 있을 거야.
10: 네!
8: 이리나! 너희야말로.
5: 일단 피하자!

0: 소라, 닥터의 믿은 컴퓨터가 발견됐다.
1: 지금 소닉이 컴퓨터를 갖고 도망치고 있는데 닥터의 믿게 쫓기고 있어. 헤비메탈이 필요해.
2: 헤비메탈!
3: 나도 들었다. 가자! 영롭게!
2: 도녀야! 로봇들이 갔어!
4: 닥터 M, 드디어 세상으로 나온 건가?
5: 안 되겠다. 또 올 테니 본부를 옮기자.
3: 모두 대피하시라니까!
6: 지상과 지하로 나눠서 가자. 엑스 트랜스포메이션.
3: 소니
7: 했어?
3: 받았어. 내려간다 그러더라고.
6: 엑스 잘했어.
8: 나이스 캐치.
2: 저기 있다.
3: 레이저는 그러더라고.
6: 엑스
8: Y
6: 제트
8: 스라이터
3: 인티그레이션. 스라이터 입니다.
6: 실 샘
8: 타 트랜스포메이션
2: 티 크롬 아이언 헤비메탈 인티그레이션.
3: 내가 왔다.
1: 보여드릴게요. 안심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9: 도와주세요.
6: 한수야,
2: 한수야,
6: 이소라, 저 컴퓨터를 부탁해.
2: 헤비메탈.
3: 이 컴퓨터 내가 웃어주마. 부탁입니다. 헤비메탈 기다리고 있다.
2: 여기도 안전하진 않아.
6: 시민들을 더 뒤로 대피시켜야겠어.
2: 내 인형 저기 떨어뜨렸는데.
6: 아, 그거 지금 못 찾아.
1: 너무 진짜 타보고 싶었는데. 소원 이루자마자 끝장나겠어.
7: 걱정 마시라니까요. 안전하게 데려다 드릴게요.
6: 아, 고마워요, 또보. 아, 근데 저 큰 건 뭐예요?
10: 악당 로봇일 거야. 그 왜 있잖아. 요즘 뉴스에 무슨 로봇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6: 어, 또봇 밀리겠어. 힘내요, 또봇!
10: 또봇!
11: 또봇! 또봇!
3: 지금 이미 안 됩니다. 헤비메탈! 내게 맡겨라! 울티마 드림! 안 돼!
6: 컴퓨터를 뺏겼어! 저 안으로 들어가면 파괴하기 힘들어져!
3: 아직 뚫을 수 있다! 컴퓨터가 보여! 울티마 특도!
12: 조심성! 이미 예상이야.
3: 슈퍼 펀치!
9: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7: 닥터 앤! 약간!
11: 닥터 앤이라고? 더보 캐리어?
13: 얘들아, 우리가 닥터 M 주위를 끌 테니까 쓰러진 또봇들을 도와줘.
14: 네, 시, 샘, 우리도.
13: 리머, 너무 가까워.
15: 아니, 좀 봐둬야겠어. 지금 작업하는.
6: 캐리어까지.
13: 내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
11: 자, 그럼 다음은 또봇들. 일단 인사부터 하는 것도 좋겠군. 안녕하십니까?
16: 안녕하겠냐? 또봇이나 놓고 물러가.
11: 네, 그리고 부서진 도시도 복구해드리죠. 오해가 좀 있었지만 사실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공주님 거였군요. 깨끗해졌습니다.
17: 고맙습니다.
11: 시민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온 닥터엠입니다.
13: 마땅히 아니라고?
18: 두리두리, 좀 조심.
6: 야, 그냥 페인트 칠인데 왜 넘설이야?
19: 아? 그런가?
9: 하나, 난 하나를 믿음. 페인트가 좀 떡진 것 같은. 망했다 그러더라고.
6: 미안.
19: 닥터엠이 너무 강해졌다 그러더라고.
7: 사기가 꺾이면 안 된다니까. 곧 우리 팀에도 엄청난 선수가 생길 거라니까. 그쵸, 박사님?
20: 최선을 다해봐야지.
6: 뭘요? 6단 업체? XYZ를 중심으로요? 뭐? 새로운 업체? 지켜봐. 아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 마박사님께 닥터엠 이야기를 듣고 준비가 필요하겠다 싶었다. 이름은 아마
13: 그레이트 식스가 될 거야.
6: 그레이트 식스? 우와.
17: 박사님!
20: 그래, 한수야.
17: 저 지금 대훈이 집에 와 있는데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21: 무엇이든 해드립니다.
22: 그만 보고 가자.
13: 안드로 형입니다. 닥터엠이 만들었다는 구름을 보러 왔어요. 와, 신비롭죠? 사실은 닥터엠 AI래요.
23: 닥터엠은 AI다. 외계인이다. 소문만 무성한 건데.
17: 이게 무슨 냄새야? 지저분해.
24: 에헤이, 지금 그런 거 가릴 때예요? 하마터면 경찰에 잡힐 뻔했는데.
17: 예?
6: 참자, 곧 닥터엠이 와서 약속한 포상을 주실 거란 말이야.
24: 맞아요. 뭘 달랠까? 우선 짜장면 평생 쿠폰? 아니, 아예 중국집을 차려달랄까? 아니면 마라탕집, 돈가스집? 형준아는 뭘 달랠 거예요?
4: 조용한 공간.
6: 달로 갈 거야. 미래의 노른자 땅이지.
24: 지구를 떠나게요. 우주에서 제일 사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 곳인데.
6: 나한테는 아니었어. 지구에서 난 누구보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날 몰라봤단 말이야.
17: 어? 아무도 안 알아줬다니.

0: 나는 곧 달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에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보게 만들 거란 말이야.
1: 그건 그렇고 로봇들이 잠잠하네. 닥터 M이 너무 강해져서 포기했나.
2: 브레이트 6 인티그레이션.
3: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4: 또? 키기숙 결합에는 문제가 없는데?
5: 역시 마인드 코어의 정서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
6: 밥 때문이에요?
5: 아, 그보다는 밥이 개성이 좀 강해서 그런가 보다. 아예 밥을 중심으로 융합해볼까?
3: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4: 그럼 일단 밥과 제트 둘로 실험을. 둘이 잘 통하니까.
3: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4: 그것도 안 돼?
5: 소닉, 켄, 팝.
3: 인티그레이션 실패입니다.
7: 어떻게 해도 안 되네. 마인드 코어가 안 맞아서 합체 안 되는 건 처음 봤어.
6: 왜지?
4: 더 강한 합체가 꼭 필요한데.
8: 실례합니다. 이상.
9: 안녕하세요. 도움 박사님, 리모 박사님. 와, 바쁘시네요. 시 정비 좀 받고 싶은데 언제 시간 좀 되시나요?
4: 맞아.
7: 시는 어떨까? 있었네.
4: 일단 본체 결합 메뉴는 꺼놓고 X, Y, Z, 소닉, 켄, C
1: 제발.
4: 인티그레이션.
3: 인티그레이션 성공입니다.
7: 우와, 진짜 쉽게 되잖아.
4: 진짜 이렇게 할걸.
6: 그럼 6단 합체엔 팝 대신 C가 들어가는 거야?
10: 응, 팝이랑 나는 좀 기대했었는데.
11: 이젠 또봇 중에 합체 안 하는 건 나뿐이야. 나뿐이라고.
12: 너무 속상해하지 마. 팝은 혼자서도 뭐든 잘하잖아.
6: 그건 그래. 그리고 오늘 도루복구에는 육단 합체 필요 없잖아. 팝, 응? 우리 힘 내자.
11: 좋아. 도루복구만큼은 멋지게 해주겠어.
13: 조심 조심 다치지 않게.
2: 닥터엠의 로봇들이라고나 할까?
4: 또봇?
13: 아유, 한 발 늦었네. 도루복구는 저 로봇들이 벌써 해줬어.
11: 진짜요? 아이, 잠깐, 저건 닥터엠 로봇들이에요. 친절한 척하다가 공격할 수도 있다고요.
14: 쟤네들은 아침부터 일만 했는데 무슨. 일도 잘하고 아주 착하기만 하던데.
11: 네? 네? 저 악당이라니까요. 하지만 진짜 악당인데.
15: 너희는 악당을 자주 보니까 의심이 날 만도 하지. 근데 괜찮은 로봇들이야. 도로 복구 말고 봉사활동도 하더라고.
6: 닥터엠의 로봇들을 칭찬하시네.
10: 우와, 그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했길래.
16: 저기, 길 좀 묻겠는데요.
11: 네네.
17: 길 찾기 말씀이십니까?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16: 고마워요. 제가 찾는 곳은요.
6: 뭐야? 우리한테 물었는데?
16: 고마워요.
11: 안녕히 가세요.
6: 방금 밀었어? 야!
17: 잠깐, 먼저 싸우진 말자. 우린 도로 복구하러 온 거잖아.
6: 잘 보니까 닥터엠 로봇들이 작업을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17: 우와, 그러네. 사장님.
5: 응?
17: 여기 또봇들이 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2: 또봇? 진짜요?
18: 걱정 마세요. 라고나 할까?
2: 다행이다.
6: 그래, 우리도 봉사활동 할 만한 걸 더 찾아보자. 닥터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11: 닥터엠 로봇들이 아예 할 일이 없게 만들어버리자고.
6: 가자.
17: 한수야, 어디 가?
6: 준비됐지?
11: 응, 준비됐어.
6: 팝, 스타 플러스.
11: 스타 플러스. 플러스 1, 2, 3, 4.
6: 낙서를 지우자. 닥터엠보다 100배 더 깨끗하게.
11: 와우. 호호. 지우자. 샤샤. 낙서 없는 대도시로.
4: 응? 또 뭐?
11: 벽화 그리신 거예요?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4: 고마워요.
11: 스타 리액션.
6: 너무 빨라.
11: 차차차차.
17: 이름
11: 준비됐지? 스타 던치기.
4: 너 뭐 덕분에 살았어. 지각한 거 들켰으면 혼났을 텐데.
11: 그런데 이런 것도 봉사활동이 맞아?
4: 당연히 맞지. 고마워 또봇.
17: 고마워 또봇.

0: 너희 뭘 하고 다닌 거야?
1: 봉사활동 하려고 그랬는데 사고만 잔뜩 쳤어.
2: 하, 사람들 돕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 한수, 있잖아. 우리가 봉사활동을 너무 경쟁처럼 한 거 아닐까?
1: 닥터엠 로봇보다 잘하고 싶어서 너무 생각 없이 덤비다가 실수만 한 것 같아.
0: 봉사활동은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제 닥터엠 로봇은 신경 쓰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도와드리자.
3: 응. 아유, 고마워요, 또봇. 또봇이 고쳐진 가게라고 그대로 알려야겠어. 자, 여기 보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4: 괜찮아. 천천히 갈게.
5: 어르신의 신속한 횡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4: 아유, 괜찮아. 일부러 안 신속하게 건너는 거요. 아직 초록
5: 이동장 어? 주시겠습니까?
4: 아유, 괜찮다니까. 얘는 지금 예민해가지고. 아이고.
5: 아이고. 고양이를 회수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아이고,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이것들아. 그렇게 쫓아가면 도망간다고.
0: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고, 고마워요.
1: 닥터엠 같은 슈퍼 AI가 고양이를 겁주면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왜 모르지?
6: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뻐서.
0: 까먹은 거 아니야? 힘이 생기면 조심성이 없어질 수 있긴 하지.
7: 그러니까. 응? 좀 뭐고? 응?
5: 보호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7: 어? 저 뭐하는 게 뭐죠? 아저 사람의 고양이 더 들어가지. 에이, 막 그럼 고내기 다치지. 아이고, 아주 고내기 잡겠네, 잡겠어. 어? 또 뭐고? 응? 또봇? 아, 또봇이고 뭐고 억지로 꺼내려나 악귀야.
2: 억지로? 에이? 안 할게요.
7: 야?
2: 괜찮아, 도와줄게. 진심으로. Little Starlight.
8: 두려워하지 마, 빛을 따라와. 기다리고 있을게. 빛을 따라와.

0: 즐거워보는 눈물 하지만 밤 넌 그들과는 달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오늘의 주제는 달걀. 달걀을 자세히 보자. 그냥 평범한 달걀이다. 너는 달걀을 아니? 맛있어 보인다. 달걀 모양 의자, 편해 보이는데. 저것도 달걀 모양? 달걀. 오늘따라 참 낯설다.

닭이 달걀을 낳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이 병아리가 다시 달기

그럼 달걀도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건 숨을 쉰다. 그렇다면 달걀도 숨을 쉴까?

달걀이 숨을 쉰다? 이렇게 딱딱한데 숨은 어디로 쉬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다. 여기에 색이 다른 두 개의 달걀을 넣고 기다려보자. 달걀이 어디로 숨을 쉬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 달라졌을까? 겉은 그대로다. 그럼 속은? 설마 저기 보이는 파란 점? 다른 달걀은 어떨까? 어? 이쪽은 안 보이는데. 있다. 파란색이 보인다. 딱딱한 껍데기에도 구멍이 있었다. 그럼 달걀이 숨쉬는 구멍은 파란 점이 보였던 둥근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많은 걸까? 이대로는 부족하다.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둥근 이 부분을 들여다봐.

숨구멍이 정말 있다. 역시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법이다.

비밀은 달걀 속에 있을지 모른다. 뾰족한 부분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공간? 이건 뭘까? 달걀의 둥근 쪽 공간이 궁금하다. 달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어? 빈 공간이 있던 둥근 쪽 껍데기에서 공기방울이? 달걀이 숨을 쉰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숨을 쉬고 있다. 이제 알았다.

달걀은 숨을 쉬고 있다. 바로 여기 조금 더 둥근 이 부분에서

달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

움직이지 않아서 몰랐다. 달걀도 살아있다는 걸. 작은 공기주머니로 열심히 끊임없이 달걀도 숨을 쉬고 있었다.

작고 평범한 달걀. 알고 보면 달걀도 위대한 생명이다.

잠깐, 달걀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쪽 끝은 뾰족하고 한쪽 끝은 둥근 타원형의 달걀들. 달걀이랑 비슷한 것들이 또 뭐가 있었지? 오리알, 아보카도. 이건 좀 다르다. 그래, 메추리알.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타조알이다. 여기 있는 알들의 껍데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자.

정답은 뭘까? 알 껍데기에 탄산칼슘 성분과 반응하여 껍데기를 녹이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것. 바로 식초가 알 껍데기를 녹인다.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볼펜? 평범한 볼펜 한 자루가 있다.

딸깍딸깍 이 소리.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초침 소리 같다. 바둑돌 색깔도 볼펜과 비슷하고 길쭉한 모양은 로켓처럼 발사라도 될 것 같다. 볼펜 정체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것이 볼펜의 핵심. 가느다란 관에 잉크를 넣고 끝부분에 작은 촉을 끼워주면 완성되는 볼펜심. 정말 간단하다. 이렇게 단순한데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굵기로 끊임없이 글씨를 쓸 수 있을까? 볼펜의 비밀이 궁금하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볼펜으로 특허를 받았던 사람은 헝가리의 신문기자였던 라슬로 비로. 그는 만년필로 기사를 쓸 때마다 잉크가 지나치게 번지는 데다 손에 묻어 잘 닦이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의 잉크가 빨리 마른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잉크 발명에 성공한 비로. 하지만 새로운 잉크는 너무 끈적끈적해 만년필로 써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작은 것들.

종이 위에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의 끝을 지그시 들여다보자. 볼펜의 끝에 보이는 동그란 이것. 이 동그란 볼이 회전할 때 볼펜 속 잉크가 묻어나와 일정한 굵기로 써지고 있다. 볼펜이 볼펜인 이유는 작은 볼펜촉 끝에서 굴러가는 이 볼이 있어서였다.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여기 이 숫자들도 볼펜에 들어있는 이 볼의 지름을 가리키는 숫자. 다양한 굵기의 선을 일정하게 그을 수 있었던 건 다양한 크기의 볼 덕분이었다.

잠깐만. 그런데 모든 필기구 끝에 볼이 있었던가? 당연히 아니다. 볼이 아닌 펜촉들이 가까이서 보니 어쩐지 낯설다. 플라스틱처럼 생긴 것부터 섬유 느낌을 주는 소재까지 필기구의 다양한 촉을 좌우하는 비밀은 잉크에 있다.

같은 검정색이지만 흘러내리는 정도, 즉 점도가 다른 잉크. 어떤 펜에 볼이 사용되고 어떤 펜에 섬유 재질의 촉이 사용될지는 잉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섬유로 된 촉을 잉크에 담그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잉크가 따라 올라온다. 좁은 관을 따라 잉크가 흘러내려오는 만년필도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필기구. 촛불이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촛농이 심지를 타고 계속 올라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번져가고 피어나는 호기심만큼 흥미로웠던 이야기. 다양한 잉크의 각기 다른 성질에 따라 달라져 온 변화무쌍한 볼펜의 과학. 아니, 필기구의 과학이 보인다.

사소해 보였던 볼펜 한 자루에는 잉크의 발명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잉크로 인해 탄생한 볼의 과학이 있었다. 다양해진 필기구 종류만큼 사용되는 잉크 종류도 용도에 따라 다양해졌다. 작은 관심으로 싹트는 호기심은 언제나 그 너머를 발견하게 해준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필로 쓴 글씨는 당연히 지우개로 쉽게 지워진다. 하지만 볼펜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초록색 볼펜으로 쓴 이 글씨 지워진다. 그것도 깨끗이.

지워지는 볼펜의 원리는 마찰열이었다. 또 어떤 상식을 뒤집어 볼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차례다.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Welcome to my chicken.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치킨? 키친? 네, 오늘은 치킨 요리할 거예요. We're making curry with chicken and mango. 네, 오늘은 망고 치킨 카레, mango chicken curry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우리 키친 안에 치킨 있습니다. We have chicken in the kitchen. 네, 뭐냐면 치킨 카레 만들어요. We have mild chilies. 이거 그 순한 맛 고추예요. 너무 매운 고추 말고. We have dried mango. 그 콘 망고요. 되게 맛있어요. 되게 달콤해요. We have spicy curry powder, hot curry powder. 이거 살짝 매운 카레 파우더예요. We have rice, 우리 밥도 있고.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Plain yogurt. 네, 이 요거트는 설탕 없는 거, 무설탕 필요해요. Garlic, 마늘. Olive oil, olive oil. 보통 카레 파우더. 이거 그냥 카레 파우더예요.
1: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빨간 고추.
0: We're ready to cook. Before we make our curry, we have to prepare our chicken. 네, 우리 카레 전에 우리 닭고기 준비해야 해요. 우리 칼집 넣을 거예요. We're going to cut into the thick part of the chicken. So w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on the thickest part. 이거 보세요. 이거 아직 얇다 그래서 안 잘라주세요. 칼집 안 넣어드려요. So we cut again. Cut like this and like this. Now we need to add salt and pepper. 이제 소금하고 후추 불어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네, 솔트하고 페퍼 이렇게 믹싱할 거예요. 우리 양념, 후추하고 소금. 이렇게 다 믹싱 됐을 때 우리 손 씻어드려요. 그리고 닭은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We need to prepare three more ingredients. 우리 콘 망고, dried mango, 우리 과리 고추, a mild chilies, 우리 마늘, and our garlic. We're going to chop those ready to fry. Cut like this and like this into bite-sized pieces.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one, two. 좀 딱딱하지만 나중에 요리하면서 부드러울 거예요. Now let's take our chilies, 우리 꽈리 고추 그냥 위에 패드래요. And now we just cut off the top like this. 그 위 부분만 잘라요. 고추 좋아하는 사람 많이 써도 돼요. 고추 싫어하는 사람 안 써도 돼요. And we're gonna slice our garlic. So we cut off the ends, 우리 뒷부분, top and tail, 그 위에 하고 꼬리 잘라요. 이거는 top and tail. And now we slice. We slice. 항상 손가락 조심해요. Slice. 또 맛있는 카레, 조금 더 매운 카레 먹고 싶을 때 생강 넣어드려요. Now we can make our curry. So we put some olive oil, not too much. And we add our sliced garlic. 거의 약불이요. 지글지글, 지글지글 마늘 춤추고 요리 잘 됐어요. 이제 닭고기 넣어드려요. 조심해요, 닭고기 넣었을 때. 아하! 확실히 큰 팬, 큰 프라이팬 써야 돼요. 이 아주 맵게 빨간 콘고추 넣어도 돼요. 하지만 오늘은 안 넣을 거예요. 저는 매운 음식 좋지만 너무 매웠을 때 저는 못 참아요. 하지만 꽈리 고추 넣을 거예요. Now we need to cook it for about 7 minutes. 우리 7분 정도 요리해야 해. 탔을 때 안 돼. 그래서 뒤집어고 뒤집어고 해야 해요. We don't have to cook it on too high a heat. 오, 냄새도 좋고. 와, 지금 다 앙안이 걷지만 우리 요리 좀 오랫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 갈 거예요. Now we will add the cherry tomatoes, 우리 방울토마토, and our chilies, 우리 꽈리 고추도 넣을 거예요. Let's put in the cherry tomatoes, 우리 방울토마토, and our chilies, 우리 꽈리 고추. 순한 맛 고추 들어가고 이거 3분 정도 더 요리해야 해. So now we take out half of the cherry tomatoes, 우리 방울토마토 반 정도 뺄 거예요. 그리고 꽈리 고추도 반 정도 뺄 거예요. And half of the mild chilies. 우리 왜 토마토하고 고추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다시 넣었을 때 식감, 다른 식감 날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살짝 더 싱싱한 고추하고 토마토 맛이 날 거예요. Now we can add the water. We add the water in like this. 소리 완전 변했어요. 이거 7분 정도 요리하고 다른 재료 넣을 거예요. 네, 오늘 요리는 시간 조금 걸리지만 맛이 진짜 좋아요. 우리 망고 넣을까요? 네. So we add in our dried mango. 이 달콤한 콘 망고 넣습니다. 콘 망고 물에 오랫동안 있을 때 뭐 말랑말랑 될 거예요. 그리고 생망고 넣어도 돼요. 우리 매운 카레파우더하고 오리지널, 그 보통 카레파우더 넣을 거예요. 네, 이 카레파우더, 카레 가루 볼 수 있을 때 한번 믹싱 해주세요. 이제 완전 카레 향은 나올 거예요. 오, delicious. I love curry. Now, we can put the chicken on our plate. One piece of chicken. Are you hungry? 배고파요? Two pieces of chicken? 오늘은 진짜 배고파요. 다리 하나? Okay. And some mango. 망고도 쓸 거예요. And a chili. 그리고 여기에 우리 요리 조금 한 고추하고

크림을 토마토 넣을 거예요. Finally, we need a little decoration. 마지막에 우리 플레인 요거트 쓸 거예요. 카레 너무 매웠을 때 이 요거트는 도움이 돼요. 시원해요. Finally, our mango chicken curry is finished. 우리 망고 치킨 카레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 보기. 호호. Chicken in my kitchen. Here we go.
1: 살짝 맵지만 너무 맵지 않나. 닭고기 완벽하게 요리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콘망고 느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완벽한 접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오늘은 맛있는 망고 치킨 카레 만들었어요.
0: We made a delicious mango chicken curry today. I hope you will try to make it too.
1: 그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해볼까요?
0: See you soon. Bye-bye.

6500만 년 전 지구는 공룡이 지배했고 검은 디렉스 흑룡, 붉은 디렉스 정룡만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 저편에서 지구를 찾아온 이지의 존재들이 공룡을 닥치는 대로 포획해갔고 공룡은 그렇게 지구에서 멸종되고 말았다. 붉은 디렉스 정룡만 남겨놓고서 외계로 잡혀가서 행성 간 전쟁에서 용병으로 동원된 공룡들은 진화를 거쳐 완전한 기계체로 거듭나면서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기계 공룡 제국. 오랜 세월이 흐르고 2028년 지구는 DNA 복제를 통해 멸종된 공룡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소식은 수천만 년 만에 외계의 비행선을 다시 지구로 불러들이고 만다. 하지만 지구를 포맷하려던 기계 제국의 가공할 에너지포가 발사되기 직전, 레시아스가 이끌던 외계 방문 세력의 전투 비행선이 기계 제국의 모함을 기습 공격한다. 결국 기계 제국의 계획은 무산되고, 지구를 포맷하려던 초고농축 에너지 광석인 이터널 코어가 지구로 쏟아져 내리고 만다.

0: 아가조 살려주세요.
1: 그럼 설마 이 아이도 흑룡처럼?
0: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하겠지.
2: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머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500만 년 만에 저 멀리 은하 저편으로부터 검은 티렉스 흑룡이 돌아왔다. 완전한 기계체의 모습으로.

0: 너 또 알바가?
1: 쉿, 아 좀 조용히 좀 해.
2: 야, 너 진짜 수학여행 안 가? 공룡 테마파크 장난 아니라던데.
1: 공룡은 무슨 애들처럼. 이 형님은 할 일이 따로 있어.
3: 얘들아, 뭐해? 안 타고.
0: 야, 형님이 동영상 찍어올게.
1: 됐다.
4: 자, 3단지에 피자 배달.
1: 저요.
5: 아, 진짜 조그만한 게.
6: 아, 얘 또 왔네. 네 그깟 국물 자전거로 배달은 무슨.
1: 씨, 맘먹고 밟으면 형 오토바이보다 빨라요.
6: 뭐? 이 자식이 진짜.
2: 야, 냅둬라 냅둬. 얘 소년과장이야. 뭐라도 해야 돼.
4: 피자 배달은 영내가 맡고 이번엔 산 72번지 치킨.
5: 양심을 놓으시고 거기서 치킨을 시키냐.
4: 없어?
7: 거기 갔다 오면 힘들어서 딴 데 못 가요.
4: 배달비 더블.
1: 저요.
4: 네가?
1: 할머니.
8: 응, 전화했었어?
1: 내가 어제 말한 거 있지?
8: 어제? 뭐?
1: 아, 뭐라니. 보청기.
8: 아, 보청기?
1: 어, 그거 해.
8: 비싸네.
1: 아, 돈은 내가 알아서 하고.
8: 눈 오기나 해, 이놈아.
1: 어, 이따 봐.

0: 아, 수송기 한 번이면 될 걸 배로 한 달, 차로 또 한 달. 뭔 낭비야.
1: 오닉스인지 뭔지 AI가 시켰대잖아.
0: 아, 그니까 왜 그 말을 듣냐고. 아니, 컴퓨터가 상관이라도 돼?
2: 이유가 있겠지.
0: 도대체 뒤에 뭘 실었길래.

0: 언덕길을 넘어서자마자 속력을 올리는 유진 선수. 현재 단독 선두. 속도는 무려 시속 30km.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입니다.
1: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도착하겠습니다.
2: 무슨 소리야?

마린아! 호송대는 지금 즉시 수송차량 상태를 확인하라! 경계태세 강화하고 수색하도록! 아! 호송대! 무슨 일이야! 정체불명해져! 아!

갑자기 좀 무리했나?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119. 왜 이래? 사고 때문인가?

0: 이번에도 예언은 정확하네요.
1: 그렇긴 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카이저 졸개들이 늘때거리로 몰려다녔지만 기계 랩터들이 이렇게 몰려온 건.
2: 우리가 언제 이유를 알고 싸웠나?
3: 가디언즈,

0: 긴 공백을 무색해야 하는 저 전투력 역시 1세대 에이스답네요.
1: 오늘 전투는 쉽게 정리되겠는데요.
2: 방심은 이르다. 뭔가 심상치 않아. 메가맥 프테라노돈.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소녀를 지키고 있어.
3: 제가 맡을게요.
2: 한결, 네 상대가 아니다. 물러서 있어.

0: 나야 나.
1: 야 왜?
0: 야 대박. 여기 테마파크인데 랩터 엄청 빨라.
1: 알지 얼마나 빠른지.
0: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야. 점프는 또 얼마나 끝내주는데. 크레릉 울부짖을 때 엄청 생생해. 아 내가 먹히는 줄 알았다니까.
1: 아, 지금 내가 먹히게 생겼다고.
0: 뭐래? 아 근데 티렉스 못 봤어. 완전 사기야. 꼬리만 겨우 보이더라. 예민해서 밖에 안 나온다나 뭐라나. 그게 티렉스 꼬리 아니냐 소문도 있대. 우리나라엔 티렉스 없다고.

0: 디렉스 생포했습니다.
1: 수고했다.
0: 너 뭐야? 링커야?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0: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0: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저 평범하고 온순해 보이는 한 고양이. 그런데
1: 자기야.
0: 어느 날 갑자기 하업질이 시작됐다.
2: 야! 아!
0: 오로지 할아버지만 공격. 급기야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는데.
3: 이쪽 발톱 빠졌어요, 이렇게. 이게 발톱 살점 여기 있더라고, 딱 보니까.
2: 빨리 갖다 버려.
3: 아, 내가 못 살아, 쟤 없으면.
2: 또 공격 당하려고?
0: 충격에 빠진 박인혜 집. 그 이유가 대체 뭘까? 박이의 속사정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박인혜.
4: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0: 인자한 두 집사가 살고 있습니다.
5: 네, 박이는 어디 있나요?
4: 여기 있어요.
5: 어디요?
4: 여기.
6: 박아,
4: 박아,
6: 일로 와요. 박아,
4: 박아, 아줌 나왔어.
6: 안녕.
0: 그리고 두 사람의 귀여운 고양이 박이도 함께 지내고 있죠. 박이는 잠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껌딱지 냥이입니다. 할머니 팔백에는 언제나 박이 차지. 할아버지도 조금은 투박하지만 누구보다도 따스하답니다.
3: 아들 내가 고양이를 많이 키워요. 근데 아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엄마 그 좀 외로우니까 한번 키워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었죠.
0: 5년 전 적적한 노후를 보내던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박이. 마치 늦둥이 아들처럼 녀석을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나는야 사랑받는 고양이라옹. 부럽냥. 간식도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3: 다쳐 다쳐.
0: 박이가 다칠까봐 통조림을 그릇으로 옮겨 담고, 그것도 모자라 숟가락으로 떠먹이기까지 한다는 할머니. 마치 어린아이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 같은 모습이죠.
3: 굉장히 이뻐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저놈 껌딱지 저거 시키 가지 왜 할머니만 따라다니냐고. 너무 예뻐서 제가 안고 잡으러졌었어요.
0: 이렇게 박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박이를 보러 종종 이 댁에 들른다는 며느리와 손주들.
3: 박이 보러 왔어?
7: 네. 박이야.
4: 왜?
0: 박이도 식구들이 반갑나 봅니다.
7: 박이야. 잘 있었니?
8: 완전 귀여워.
4: 엄마 왔는데 나와야지. 거기서 있으면 뭐해. 엄마 왔잖아. 형도 오고. 응? 박아, 이리 나와.
0: 그런데 이 녀석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난폭해진 박이.
9: 알았어?
0: 그렇게 시종일관 할아버지에게 하악질을 하는데요. 손주들 일동 얼음. 박이가 점점 더 예민해지자 결국 손주들과 며느리는 예정에 없던 빠른 귀가를 선택했습니다.
10: 잘 가. 너 때문에 저기 손주들이 일찍 갔잖아. 할아버지 더 봐야 되는데, 손주들. 자기야. 응?
0: 순하디순한 박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한 달 전부터 박이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4: 좋아?
3: 점점 추워봐. 할아버지를 안 견디기 싫어서 그래요.
0: 5년 동안 할머니 못지않게 할아버지도 잘 따랐던 녀석이 이제는 가까이만 가도 공격 모드. 할아버지도 예전처럼 박이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왜 그러?
4: 맘마 먹으러 가자.
10: 엄마.
0: 더 기가 막힌 건 녀석이 할아버지가 주는 사료를 거부한다는 것. 도대체 왜 박이야? 이유가 뭐니?
3: 싫어. 그렇게 싫어서 왜 밥을 안 먹어? 오빠가 잔뜩 내서 밥 안 먹어? 응?
1: 박이야. 박아. 박아.
0: 아무리 다정하게 불러봐도 박이의 대답은?
1: 그만.
0: 박이의 이런 모습은 올 여름 처음 시작됐답니다.
3: 할아버지만 보면 도망가야 될 거. 도망가고 하악거리고 눈도 빨개지고 저거 봐. 아이고. 요양차 친정에 갔었는데 갑자기 얘가 고양이 소리를 듣고 튀어나가다가 동생 얼굴을 밟았던가 봐요. 그때부터는 막 얘가 막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들려가지고서.
0: 박이에게 공격당한 할머니의 남동생.
3: 우리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키우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고 뭐 때문에 놀랬나.
0: 그 후 집에 돌아온 뒤 잠잠했던 박이는 한 달 전 느닷없이 자는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는데요. 겪어놓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답니다. 이마와 뒷머리를 여러 바늘 꿰매야 할 정도였다고.
11: 새벽 2시쯤에 자고 있는데 뒤에서 머리가 뜨끔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큰 거지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어섰더니 또 앞 또 이마를 갖다가 그냥 또 공격을 해갖고.
0: 아직도 할아버지 이마엔 박이 발톱 자국이 선명합니다. 심지어 말리던 할머니까지 공격을 했다는데요. 물리고 할핀 상처들. 그래도 아. 할머니는 온통 박이 걱정뿐입니다.
3: 이 발톱이 빠져가지고서 이 사리가 바퀴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0: 발톱이 빠질 정도로 세게 공격했다는 박이.
3: 세상에 이거 둘이가 누가 보면 쌈박질이가 저것도 갖고 싸웠다고 지금 고양이한테 물렸다고 했냐고.
11: 응? 입양을 보내 입양을.
3: 아니 누가 쟤를 길러.
0: 손주처럼 금지오겹 예뻐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박이가 할아버진 두렵기까지 하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두렵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간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라디오는 왜 갑자기?
3: 음악 틀어놓으면 좀 온순해진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금 틀어놓고 재우는 거예요. 불교 음악도 틀고 기독교 음악도 틀어주고.
12: 왜요?
3: 사고 쳤으니까 해결하라고요. 반성 좀 하라고.
0: 사실 박이는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잤지만 그 사건 이후로 옆방에 따로 재운다고.

0: 하지만 박이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요. 옆방에 있는 할머니를 애타게 부르며 이리저리 방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혼자서는 영 잠에 들기 어려운가 봅니다. 결국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립니다.
1: 아니 이제 조용히 좀 힐 때 되지 않았어? 옆집 아저씨가 야근하고 오시면 잠을 못 잔대요. 시끄러워서. 출발! 가!
0: 소원대로 안방에 입성한 박이. 한결 편안해 보이죠?
2: 이리 와, 이리 와.
0: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녀석 가장 포근하고 편안한 할머니의 팔을 베고 눕습니다. 그렇게 잠이 솔솔 오던 중 할아버지의 우렁찬 코골이에 잠이 달아나버린 박이. 잠시 후 박이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예민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겨우 진정됐나 했더니 어째 낮의 상황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박이의 울음에 할아버지도 깨어나고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 집안.
3: 왜 그래 또? 어? 빨리 갖다 버려. 밖에다가.
4: 아, 내가 못 살아 쟤 없으면.
3: 또 공격당하려고?
5: 사람 공격하는 거는 안 돼 안 돼.
4: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5: 왜 저기 들고 자냔 말이에요, 여기서.
4: 5년이란 걸 같이 살았으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줘. 한
5: 처남도,
4: 번만.
5: 처남도 그렇게 얼굴이고 팔이고 다 그렇게 긁어놓고. 근데 장모님이 뭐라 그랬어? 거기다가 시골에다가 버리고 올라가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갖고 올라와갖고 이게 뭔 일이란 말이야.
4: 지가 놀래서 그랬지. 내가 걔는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 걔가 놀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지.
5: 나는 한 번 당했지만 당신이 두 번 당했잖아.
4: 그래도 조금 정은 있더만. 그래도
5: 안 돼 안 돼. 어? 정 없어.
0: 박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할머니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4: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할머니 뒷방 갈까? 할머니랑 까딱보해.
0: 편안한 침대에서 자본 지가 언젠지 늘 박이랑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할머니.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긴 밤 동안 세 식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6: 너무 놀래갖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아유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이랑도 지금 잘 지내고 싶은데 겁이 나요 지금도요.
4: 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쟤 못 버려요. 다 버리라고 그래도 못 버려요. 쟤는 내가 고쳐서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과연 박이는 할아버지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7: 안녕하세요.
0: 위기에 빠진 박이네를 돕기 위해 안녕하세요. 그가 왔습니다.
7: 네.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미영철 쌤, 우리 박이 괜찮겠죠?
7: 자, 그냥 좀 볼게요. 박이?
0: 이런 녀석이 미영철 쌤을 본체만 채하는데요?
7: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요. 제가 옆에 이렇게 있을 때 긴장을 하면 고양이들이 이 앞에서 멈추고 계속 이렇게 노려보지 이렇게 쓱 무시하고 지나가질 못해요.
0: 여느 고양이들처럼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하거나 예민해지지는 않는다는 박이.
8: 개의치 않는 상황이에요.
0: 그만큼 성격이 온순하다는 거라네요. 낯선 남자 미영철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8: 저 일부러 지금 내려와서 앉은 이유가 좀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커 보이지 않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엎드려서 다가가거나 최대한 좀 작아 보이게 이제 경계심을 느끼고

0: 되는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평상시 연출이에요.
2: 사건을 되짚어보면 박이는 시골집에서 길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려다 남동생의 얼굴을 밟았는데요.
1: 니가 때 감히 내 얼굴을 밟았냐고 소리를 막 버럭 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동생을 완전히 얼굴이고 귀고 막 팔이고 허벅지고 다 그냥 물었는지 핥겼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철철 다 나가지고 불을 켜고 파리차를 딱 들으니까 그제서 내가 딱 잡았더니 그제서 이제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0: 그때 혹시 박이 네. 중성화 수술 되어 있었나요?
1: 아니요.
0: 중성화 수술 안 돼 있는 수컷이었던 거죠?
1: 예, 예.
0: 수컷 고양이들의 영역 집착이 엄청 강해요. 예.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이미 낯선 영역이어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특히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밖에서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중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 반응한 거죠. 극도로 이제 흥분한 상태가 됐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남성 어른의 네. 어떤 특정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1: 소리 좀 굵어요. 네.
0: 그런 목소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완전히 생깁니다.
2: 박이가 깜짝 놀라서 공격을 했던 것.
0: 기존에 쌓여있던 트라우마는 네. 조금 뭐 할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남자 그 어른이 냈던 자기가 정말 큰 어떤 위험 상황을 겪었던 그 순간에 비슷한 조건 요소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그냥 확 터지듯이 나오는 건데 비슷한 남자 성인 어른한테도 어떤 작은 요소가 있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 생각이 탁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2: 지금까지 박이가 유난히 할아버지를 공격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트라우마의 시작인 남동생과 할아버지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3: 할아버지만 보면 그때가 생각난다.
1: 제가 시골을 딛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리를 뜬 게 잘못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를 어떻게 해야 돼? 고쳐주세요.
0: 약간 오감 분신술 적응 교육이라고 해서 이 실체에는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각자 냄새하고 소리만 제공을 해주시고 박이한테 좋은 기억을 계속 심어줄 겁니다.
2: 이제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서 박이의 나쁜 기억을 밀어내려 합니다.
0: 일단 아버님은 네. 여기 잠깐 앉아계시고 네. 양말만 저한테 하나 벗어주세요.
4: 네.
0: 평소에 네. 퇴근하시면 여기다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살짝 이렇게 올려놔줄 거예요.
2: 아무리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할아버지 냄새 물씬 나는 양말 앞에선 회피하기 일쑤.
0: 다음에는 주실 때 이런 식으로.
1: 그런 식으로.
0: 네, 슬슬 빼볼게요.
2: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박이가 간식을 먹습니다.
1: 냄새가 다.
0: 좋아요.
2: 점점 할아버지 냄새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죠? 할아버지도 신기한 듯.
0: 이런 식으로 후각에 대해서 박이가 익숙해지면 아버님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일단 후각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는 교육이 하나가 또 있어요. 청각 적응 교육.
2: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녹음해 자주 들려주는 것.
0: 아버님이 내실 수 있는 네. 가장 상냥한 톤으로 박아 이렇게 네. 가장 상냥하게 한번 녹음을 할게요. 하나, 둘, 셋.
5: 박아, 박아.
0: 요번에는 조금 더 약간 굵은.
5: 박아, 박아, 박아, 박아, 박아.
0: 좋아요.
5: 박아, 박아, 박아.
0: 보자.
2: 소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간식 대령.
5: 박아. 박아! 박아!
0: 너무 신경 썼죠?
2: 이렇게 싫어할 경우는 잠시 쉬고요.
0: 다시 한 번.
1: 다른 데가 좀 저 소리를 들어요.
5: 박아! 박아! 박아!
1: 들어.
5: 박아!
0: 그쵸? 들었을 때?
5: 박아! 박아!
0: 오케이. 이 소리 났을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좋은 일.
1: 신기하다. 아, 예뻐.
0: 이제 완전히 안 좋아.

0: 미소를 나누면 이렇게 맛있는 거. 오, 오늘 하기 많이 좋아졌는데요.
1: 이제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좋은 기억이 함께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맛있는 거 먹는다오.
2: 매일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적응 교육. 오주연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님이 이제 계속 하는 교육인데 나중에는 아버님이 직접 여기 박이 방에 들어가서 아버님 직접 이렇게 적응 교육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4: 할아버지 목소리 크게 안 할게. 사랑해.
1: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박이 마음을 알았으니 새 식구에게 평온한 날이 다시 찾아올 일만 남았겠죠. 박이야, 이제부터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행복하길 바랄게. 공기 좋은 깜찍이네 마을. 졸졸졸 맑은 시냇가엔 물고기가 여럿 산다는데요. 그런데 깜찍이가 여긴 어쩐 일? 집사님이랑 바람 쐬러 나온 거니? 어머, 그거 물고기 떡밥 아닌가요?
5: 물고기 잡으러 계곡에 갈 거냐?
1: 오호라, 알았다. 통발로 고기 잡으려는 거구나. 그렇담 집사님, 준비하시고 통발 쏘세요. 이제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릴 시간.
5: 이렇게 큰 물도 있었네? 와, 세상에 신기한 게 많다.
6: 여름에는 자주 주고요. 손님들도 주고 저희들도 주죠. 애들이 좋아하니까. 영양식 골고루 먹어야죠.
1: 힘차게 통발을 건져 올려보는데요. 깜찍이의 생애 첫 물고기 사냥. 그 결과는? 과연? 우와, 물고기 풍년일세.
5: 꿈틀꿈틀, 벌레도 아닌 것이 뭐지?
1: 다른 고양이는 장난감으로 찜. 그렇다면 우리 깜찍이의 반응은? 몇 번 핥아보는가 싶더니 역시나 좀 낯선가 봅니다.
5: 아이, 깜짝이야. 뭐 이렇게 팔딱거린다냐?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그루밍이 최고다냐? 에이, 거절이냐?
1: 잠시 후 깜찍이가 꿈나라 여행에 푹 빠져있는 사이 집사님 특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갓 잡아온 영양 만점 물고기를 보글보글 삶으면 요리 끝.
6: 가끔씩 해줘요. 가끔씩 해주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니까 겨울에는 자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는 거예요.
1: 우리 깜찍이 호강한다 호강해. 깜찍이를 위한 가을 보양식이 완성됐습니다.
5: 처음만 타보는 냄새인데요.
1: 깜찍이 취향을 저격할 수 있을런지. 태어나 처음 맛본 물고기를. 오호, 잘 먹는 깜찍이. 입맛에 제법 맞는 모양인데요. 기저귀까지 탐내는 걸 보면 한 접시 더 할 기세.
5: 냠냠냠냠, 맛있는 건 나만 먹을 거다오.
1: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7: 깜찍아, 목욕하자.
1: 물고기랑 놀고 삶은 생선도 먹었더니 깜찍이 몸에서 비린내가 진동.
5: 당장 놀아옹. 축축한 거 싫다옹.
1: 난생 처음 목욕을 하게 된 깜찍이.
7: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생각보다.
1: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워왔는지. 목욕했다고 몸단장까지 바삐하는 녀석. 어때? 개운하지?
5: 보송보송 느낌이 좋다.
1: 털이 마르기 무섭게 물고기 인형을 갖고 노는 깜찍이.
5: 이제 생선, 아니 물고기가 막 좋아진다.
1: 깜찍이의 일상 다음 주에도 기대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

0: 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

0: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애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은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EBS 퀴즈.
1: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2: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잔잔한 호수에 떠있는 백조 같은 거구나. 사실 물 밑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그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뜨겁고 시간은 촉박하고 날카로운 칼도 있고 그러면서도 완성도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0: 앞에 있는 것을 보여서.
1: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PD 장후영이라고 합니다. 요리의 과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는데 요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셰프였습니다.
2: 뒤에 잘 붙었나요? 뒤에 눈이 없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차 요리사 장명식입니다. 저희가 첫 해에 미슐린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8년 동안 계속 안 빠지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저희 레스토랑에서 뭐라고 해야죠? 1일 스타지?
1: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0: 오신 장우영 PD입니다.
2: 고맙습니다.
0: 오늘 뭐 손님 특이사항 있습니까?
3: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0: 뭐 알러지나 이런 거 없어요?
3: 네, 오늘은 없습니다.
0: 좋은 서비스하고 좋은 음식 만들어서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4: 화이팅!
0: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시죠. 네.

인원이 얼마나, 주방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 셰프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셰프가 전체를 같이 봅니다, 수셰프는. 콜드 파트는 앞에 요리에 뭐 아뮤즈부시나 뭐 샐러드 이런 정도 요리를 담당하고 있고, 뭐 생선 요리, 습 요리, 고기 요리, 익히는 뭐 요리들은 다 핫파트. 그 다음에 디저트 파트는 별도로.

저 공간 안은 무조건 긴장감이 흘러야 돼요. 불과 뜨거운 물과 날카로운 칼과 이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0: 서비스하는 시간에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미장 플러스라고 합니다.
1: 지금 이건 뭐 만드시는 거예요?
2: 그 아까 메뉴에
1: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팔아봤어요.

0: 비계를 더 따야 돼요.
1: 아, 더 따야 돼요?
2: 네, 더 뺀다.
0: 여기까지 따.
1: 아, 네, 네. 와, 이거 다 다시 하겠네. 네.
0: 네. 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지 말고. 아. 힘을 빼고. 네. 그냥 힘을 빼고. 살살.
3: 세게 밀면 안 돼요? 힘을 많이 주면 안 돼?
4: 아, 네. 살살만. 네, 네.
1: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5: 이걸 다 넣으면 온도가 한 번에 내려갈 때
6: 좀 두꺼운 애들을 먼저 넣을 거예요.
5: 최소로 먼저
1: 말려 넣고
5: 이 정도로
1: 이렇게
5: 박점. 비싼 거 네. 나머지 규격도
1: 네네.
5: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
1: 네네.
5: 한쪽으로. 피디님, 시금치? 네.
6: 절대로 오른손에 힘을 주지 마요.
1: 네.
6: 왼손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
1: 네.
6: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1: 아, 가운데 줄기를 빼고.
5: 그치, 그치.
1: 이 정도?
5: 네. 쉴 틈이 없어요, 지금.
1: 어우, 끝자리 난 것 같아.
3: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시간 다 됐어요. 시간과 싸움을 해야 되는 저희 직업인데 그게 잘 안 돌아오고 하면 스텝이 꼬이고 음식이 지금 나가야 될 시간에 못 나가고 휴쉐? 소스 네가 챙겨.
7: 그냥 풀어놓고 할 때마다 올리나? 네, 할 때마다 그냥 풀기만 해.
5: 파프리카
3: 퓨레 맞아. 버터랑.
5: 버터 점심에 나가는 거 맞는 거니까.
3: 좀 저어주세요.
5: 이게 다 불판인 거죠?
3: 네, 다 불판이에요. 거기는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0: 그냥 볼 수 있어?
1: 뭐? 뿌우면 되는 거죠? 네. 봐봐, 그럼 옆에 붙어있죠?

0: 있잖아요. 네. 나벌, 나벌. 손님 오셨어. 세 분 시작. 냄새 개.
1: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일단 고급 레스토랑이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념일이나 생일 되게 중요한 날짜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혹시나 제가 그분들의 추억을 망치게 되지는 않을까.
0: 선수야, 여 PD님 여 설거지하는 거 알려줘. 빨리 와.
2: 설거지?
3: 설거지?
2: 설거지?
3: 제가 알려줘.
2: 네.
3: 니가 이런 이유는 일단 괜찮은데, 일단 이제 접시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2: 네.
3: 접시가 엄청 고가예요. 깨면 피디님 월급 다 날아가는 거야.
0: 키친 안에 들어오면 일단 설거지를 해야지 그 다음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 힐끗힐끗 보잖아요. 그럼 그게 더 본인 마음에 더 안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코스를 구성할 때는 앞에는 좀 가벼운 음식들이 올라와요. 아미주, 샐러드. 뒤로 갈수록 무거운 음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약한 맛에서부터 점점 강한 맛으로 끌어올리거든요.

0: 이게 코스 요리잖아요. 거의 한 사람당 10개, 20개에 해당하는 설거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손님들이 수십 명이 와 있으니까.
1: 또 엄청나게 들어왔죠. 네. 헤드에도 끝이 없네요, 헤드에도. 아니, 셀프실을 한 5개 하면 10개가 들어오니까. 아, 그냥 설거지만 하다 가는 거죠. 보셨죠?
2: 아, 여기 해서. 이런 이유로.

0: 먹어야지.
1: 전복 한번 먹어보라고 하셨는데 간식인가?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 일하던 중에 먹어서 맛있는 거.

0: 떠들어오네.
1: 감자인데 맛한번
0: 볼게요. 아, 네. 감자 매시.
2: 뜨거워요? 뜨거워. 좀 뜨거워. 조심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0: 점점이 박혀있는 게
2: 트러플.
0: 엄청 고소하고 트러플 향이 나면서 좋다. 중간중간 먹는 걸로 배가 타겠는데요?

이제 2시가 한 장 남았나?

0: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스탠밀이라고 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직원 식사를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요리하면서 남았던 짜투리 재료들 같은 걸 사용해서 그날 그날 먹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미로 요리를 많이 하니까 셰프님한테 말씀드렸죠. 오늘 스탠밀은 저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3: 사이즈가 그냥 막 볶을 거니까 작게만 잘리면 됩니다. 튀김 분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4: 아스파라거스 같은데요.
3: 좋네요. 그리고 흰물을 빼는 게 더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덩어리가 씹혀야 되잖아요.
5: 저희 소고기도 잡고 남은 거랑 그리고 전복도 잡고 남은 것들 안 쓰는 것들 못 쓰는 것들을 다 저희가 스테밀로 활용을 해요.
2: 박재별님은 국을 하나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반찬 하나 준비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요리 배틀처럼 됐달까?
6: 항상 맛있게 하려면 간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7: 양념해도 될 것 같은데?
8: 그래? 아니요. 양념 별로 없는 컨셉이어서.
7: 아, 양념 없는 컨셉이야?
8: 예.
2: 저만의 방식이 또 있어요. 거의 마지막에 이제 야채를 투입하고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빡빡하게 볶아내는?
3: 아, 이게 양이 많으니까 가늠이 안 되네요. 이게 고춧가루를 둘이 부어도 이게
7: 쉽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돼요.
3: 많이 넣는데 고춧가루.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9: 피디가 본인의 어떤 치트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간을 한번 봤는데
10: 이거 쉽지가 않네요. 손 좀 봐야겠는데.

0: 너무 싱겁더라고요.
1: 양이 신인 분이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이 마지막 터치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한말 안 맞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섭섭.
0: 일반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저희는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뭐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에 식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2: 누가요? 아, 당연히 저희 스텝이 잘하죠.
3: 제육 맛있었어요. 제육 맛있었고 국은 좀 짜지 않았나?
4: 미역국은 좀 짰지만 물을 부어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저희 박리기 승리가 아닐까.
5: 근데 둘 다 궁합이 괜찮아서 저는 그래서 둘 다 맛있다.
6: 어떻게 궁합이 맞아? 하나는 싱겁다, 하나는 짜서.
5: 그래서 좀 더 궁합이 짜지 않았나. 근데 전 솔직히 제육이 좀 더 맛있었다고 생각해요.
7: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진 것 같아요.
8: 제 생각에는 간을 맞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제육볶음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미역국이 점점 더 오래 끓게 되면서 간이 조금 짜지지 않았을까.
9: 튀기는 거 말씀하신 거죠? 간단하게 튀기는 거.
10: 튀기는 거 말고
11: 조림.
9: 조림. 아.
12: 볶음.
13: 최근 들어 손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14: 아무래도 생략이 다 때문에.

0: 제가 옛날에 안심도 없이 전체를 다 쓸 수 있다고 그게 오히려 여기에다 진한 아주 진한 뭐 차트디나
1: 아, 이렇게 잘
0: 옛날 기법이긴 한데 요즘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니까 보면은
2: 딱 30년 된 책이죠. 네. 제가 요리를 처음 배운 경주 호텔학교에 있는 레시피북인데 가장 베이직한 레시피예요. 요리 아이디가 너무 안 떠오를 때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 거기서 요리 아이디어를 찾는다기보다는 다른 또 다른 그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그래도 요리에 열정이 있었네.

0: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1: 340까지 요리를 다 했어요. 감자 요리도 다 해봤고. 진짜.
2: 요즘 요리책도 좋은데.
3: 당장 뚜렷한 목표로 정하자면 이제 미슐랭 스타를 받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가게를 가게 된다면.
4: 최대한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0: 캐러멜라이징을 시켜가지고 메추리 구울 때 발라가면서 구울 때.
1: 메추리는 테스트 해보신 거죠? 네,
2: 다음 메뉴 테스트. 다음 메뉴.
1: 1월 달에 나가는 네. 메뉴.
3: 네, 저희가 보통은 1, 2, 3, 월, 4, 5, 6, 이렇게 7, 8, 9 분기별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수셰프가 그 메추리 요리를 다음 시즌에 쓰고 싶다고 해서 메추리 요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4: 어떻게 나올지.
0: 일단 이게 캐러멜이라 약간 산맛 약간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장점 면을 잘 새로
5: 이게 사실 이 정도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익혀주잖아요? 네. 안 먹어요.
4: 별리겄다고 잡혀줘요.
5: 별리겄다고.
4: 지금 충분히 익은 거죠?
5: 뭐 저는 딱 좋아할 스타일인데
4: 슈셰프 이리 와봐.
0: 네.
4: 이리 와봐.
6: 이게 지금 이 정도야. 익은 게.
0: 일단 손은 뭐
6: 니는 괜찮은데, 이놈아. 니는 괜찮은데, 손님들이 이게 안 된다고. 내가 말해.
4: 아, 일단 테이스팅 한번 보자고.
6: 네. 손으로 먹어.
4: 손으로 받아 먹어.
6: 먹어봐요.
4: 대박이다.
1: 나 엄청 부드럽고 촘촘해요.
4: 네.
6: 네, 이렇게 이제 보통 나가면 이 정도면 네. 100% 들어와요.
1: 아, 열이 갔다가. 엄청 보들보들한. 따뜻한 회를 먹는 느낌이랄까?

0: 소스에 그레이비 소스에 들어가는 야채라서 아, 그렇게 막 정교하게는 안 잘랐어요. 아, 오랫동안 은근히 끓이면서 맛을 빼내는 거거든요.
1: 아, 오히려 크게 썰어야 되나?
0: 네, 오히려 더 크게 썰어야 돼요.
2: 이거 완전 까득 채웠지?
1: 네.
2: 안 잘라서?
1: 네.
2: 그렇게 크면 한 4등분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절반이 아니라, 아, 이렇게 절반이 아니네요.
0: 우리가 안 하고 대응이 잘했네.
1: 그러세요.
0: 몇 초 걸렸다고? 안 됐다고 있어.
1: 아니, 처음에.

0: 후회를 한번 실수를 하니까.
1: 원래는 제가 칼질을 못하진 않거든요. 양파가 엄청 컸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양파는 그냥 조그만한데.
2: 기억이 안 나죠?
0: 안 보실 때 잠시 해볼게요.
3: 저도 만약에 다른 주방에 가면 하루 동안 일하라 그러면 물론 뭐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만 환경이 낯설면 다 힘들어요.
0: 실수 좀 하긴 했지만
3: 5대 소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프랑스 요리에. 모체가 되는 소스 중에 한 가지죠.
2: 그럼 이거 물어보지 않고.
0: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소스가 언제쯤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4: 최소 4일 정도.
0: 최소 4일. 4일 뒤 손님들이 제가 만든 걸 먹겠네요. 아,
2: 붙어있는 것들을 와인으로 와인향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4: 네.
2: 미시하게도 네. 그래. 얘는 소뼈.
0: 이거는 소뼈나
5: 배추. 같이 넣고 끓이는 거. 네.

0: 보통 3일 정도 은근한 불에 뭉근하게 끓여내서 전체 양의 한 10분의 1 정도 다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같이 하는 거 옆에서 좀 해보라 그래. 그렇지, 살짝 비스듬하게
2: 빠졌어요.
1: 그렇지.
2: 너무 떨리죠?
1: 네.
2: 얘네도 똑같아요.
1: 처음 오게 됐어.
0: 어란도 다 만들어 놓은
1: 거예요. 네.
0: 만들어 가지고 네. 나가는 거죠. 이게 다 하나도 밖에 들어온 게 없죠.
3: 그럼 여기 네. 어 제랑 아메주가 두 개가 나가요.
4: 네네.
3: 저 디너에

0: 뭐 물론 아주 초보스럽죠. 굉장히 초보스럽지만 그래도 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되게 뭐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1: 여기는 이제 최종 단계니까 실수를 하면 복구가 안 돼요.
2: 그렇죠. 예.
1: 사실은 이 여기는 이 여기 있는 친구들도 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정이 가능한 요리들이고 네. 여기서는 한번 실수를 해버릴 때 만약에 고기가 오버쿡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게 5분 10분 만에 되는 요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3: 그 메인 요리를 담당하는 거는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려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조금이나마 맡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긴 했죠.

모든 부분에 다

0: 여기는 받는 부위가 아니니까, 이름이 닿는 부위가 아니니까, 네. 그럴 때 엄청 이름이 쉬어요, 손에.
1: 안 뜨거워요?
0: 뜨겁지, 사람인데, 삶는 거야.
2: 고기, 고기를 잡으래.
3: 고기, 고기, 고기, 엄청 맛있어.

0: 되게 이후에 여기 빨리 들어가. 4개 더요, 이거.
1: 레스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5분에 더 익히고 또 빼서 레스팅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한다고 하네요.
0: 이 정중앙, 고기의 정중앙을 확인하면
2: 입술 보통 밑이랑 그 인중 사이 이렇게 보통 많이 되는데
3: 사람 신체에서 거의 가장 민감한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1: 어느 정도 온도 해야 돼요?
0: 일단 닿았을 때 따뜻하다.
1: 따뜻하다?
0: 약간 따뜻하다와 뜨거워요, 살이.
1: 꺼내서? 차가운데요, 얘는? 아직 한참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0: 절대 여기 있는 거는 내 손으로 잡으시면
1: 안 돼요. 아, 네. 무겁네요, 생각보다. 이분

최종적으로 이제 요리의 담음새, 뭐 모양, 거기 익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보고 완성도가 됐다고 결정이 됐을 때 음식이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디저트라는 게 프렌치에서 보면은 식탁을 치우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앞에서 잘 이끌어왔던 요리의 과정을 디저트가 잘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세요.

0: 하이다이닝이라는 카테고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건비도 높고 원자재 값도 높고 그리고 나머지 투자비도 높고. 물론 뭐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벼이 김치찌개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만들지는 않고 저도 충분히 뭐 리스펙하고 그렇지만 요 하나의 음식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단한 디시처럼 보이지만 저 키친 안에서는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요리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너무 크다 보니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평생을 해도 계속 고민이고 남아있는 이 넓은 요리의 세계가 있다 보니 아마 평생에도 다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1: 물어봤어요, 인터뷰할 때. 승패를 물어봤는데, 그 결과는 방송을 확인하고.
2: 나 오늘 물 만나서
3: 달라졌어요. 저 칼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물 밑에서 많이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다들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4: 제가 좀 낯도 많이 가리고 말도 많이 없는 편이라서 셰프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5: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열정만 가지고
4: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신 셰프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0: 굉장히 바쁘게 레스토랑이 돌아가고 있는데 항상 열심히 잘해서 너무 고맙고 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프렌치 레스토랑이 100년 가는 식당이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도 쌍대!
3: 아, 맛있다.
1: 진짜 맛있네.
3: 끝나고 먹는 순간은 너무 맛있어.

TV 국민행동요정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석고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자연이 주는 보물을 찾아 매일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
1: 오, 저 하나 붙었다. 야, 한 요 정도면 한 18만 원 정도? 17, 18만 원 정도 가겠네요. 야.
2: 이야. 이게 송상 버섯이에요. 이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귀하고.
0: 더위는 물론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상황버섯.
1: 저절로 나니까 뭐 일부러 안 심고 좋죠.
0: 매서운 추위를 이겨낸 산나물 역시 산의 보물인데요.
3: 야, 나물 좋다.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죠?
4: 아, 이게 이런 거 진짜 귀한 거다. 반찬이 전부 약이 되는 반찬이더라고요.
5: 그러니까 보약이라고 생각해야지.
0: 인삼만큼이나 좋다고 알려진 더덕 역시 봄이 제철.
6: 봄 더덕이 좋아요. 봄에는 맛있고 몸에 좋고요.
7: 10년 된 거는 여기 있는데 맛이 정말 달라요.
8: 더덕 가는 거 넣고 어깨나무 열매랑 가죽엎 열매예요.
9: 몸조심을 대신하고 많이 넣는 편입니다.
0: 자연이 품고 있는 보약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산에서 얻은 귀한 약초들로 음식을 만든다는 이곳. 계절이 바뀌는 요즘 더욱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약초가 들어간 오리탕입니다.
3: 아, 보약이네, 보약. 마순수추 기가 막히지.
10: 안 먹어본 사람들.
11: 이게 진짜 약이요, 약. 기력이 조금 없다 그러면 또 우리 와서 먹고 그래요.
0: 고기보다는 국물부터 찾는 사람들. 대체 뭐가 들은 걸까요?
12: 상황버섯 이런 이제 약재들을 좀 썰어가지고 약수 좀 만들려고 그래요, 약수.
0: 자연산 상황버섯을 포함 들어가는 재료만 20여 가지.
12: 이게 한 대략 한 7kg 이상 나오는데요. 이게 싹 들어갑니다, 이 약재가.
0: 상황버섯이나 겨우사리, 말굽버섯 등 대부분의 재료는 약초꾼인 주인장이 직접 캐온 자연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황버섯을 제외하고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재료는 약탕기에 넣고 110도 온도에서 10시간을 푹 우립니다.
13: 우리 약물 색깔이
12: 사포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겨요. 거품이 이렇게 막 이것도 다 약성이라고 이런 것도.
0: 국물이 만들어지고도 2시간 정도 뜸을 들여야 완성이 되는데요. 보통 재료 7kg에 국물 100리터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14: 예, 오리하고 황치하고 능이버섯 들어가고요. 대추도 들어가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상황버섯 우린 물, 약물, 약재랑 같이 우린 걸 같이 넣고 황치탕을 만드는 거예요. 달릴 때 좋은 약물을, 약재를 다 넣었기 때문에 더 첨가할 게 없어요.
0: 주재료인 오리 역시 우려낸 국물에 푹 구워내는데요. 여기에 전복과 키조개.

0: 낙지까지 넣어줍니다.
1: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버섯 다림물을 여기다 붓겠습니다.
0: 이른 더위도 거뜬히 이겨낼 보양식이 완성됐네요. 평범한 오리탕을 보양식으로 변신시킨 상황버섯을 찾기 위해 강원도로 왔습니다.
2: 도끼 가위, 야 도끼 가위 끌, 끌도 좀. 끌. 펠트, 피너, 피너 잘 돼 있고. 상황버섯 채취하러 가려고 장비 챙기고 있어요. 끌 지갑 없냐? 형 끌 지갑 없어요? 끌이 꼭 필요해요. 가위는 왜 갖고 가냐면 다니다 보면 넝쿨 같은 거 있으면 좀 잘라내려고 그렇게 챙겨갖고 가는 겁니다.
0: 모두 챙기면 배낭 무게만 10kg. 산에서 잘 때는 챙길 게 많아 무게가 두 배는 는다고 하네요. 이른 아침 서둘러 나선 산에.
2: 아우 씩씩하게 한번 가보자.
3: 오늘도 즐겁게.
2: 그때 좀 남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3: 그때 남겨놓은 게 있지.
2: 그러니까 좀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한번 그냥 탐색을 해보자.
0: 무작정 다니는 게 아니라 GPS를 활용 군락지를 찾는데요.
2: 평풍지가 벌써 올라왔다.
3: 우와. 몸이 엄청.
2: 야야 저기 큰 거 있다. 한 열흘은 빠른 것 같다.
3: 예, 진짜.
2: 열흘 이상 빠르다. 밑둥까지 끊으면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파리만 뜯어가자. 예.
3: 몇 가지의 그 향이 나긴 나는데 정말 향긋해요. 이거 진짜 고기에 싸먹으면 그만이에요.
0: 나무 기둥에 붙어 자라기 때문에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에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버섯. 지금이 마지막 채취 시기입니다.
2: 야, 저기 하나 뭐 붙어 있다.
3: 박달이네, 박달 상황이네.
1: 오, 박달이네.
2: 박달 맞지?
4: 뭐가 있어요, 지금?
0: 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는데요.
2: 제 손끝. 저기.
4: 서 있는 나무요?
2: 예. 네. 아니, 여기 이렇게 썩어서 쓰러진 나무 있죠?
3: 썩어서 쓰러진 나무.
4: 아, 지금 보여요.
3: 예, 네, 뭔지 보여요.
2: 저게 상황버섯이에요. 박달나무에 붙은 상황버섯.
4: 저게 보이신 거예요?
2: 우리 이제 나무가 대체적으로 썩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는 거의 다 탐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주웠다, 주웠어 하나. 와.
0: 아하. 꺾여서 죽어가는 박달나무에 상황버섯이 자라는 겁니다.
2: 야, 끌 필요 없을 건데 그냥 툭 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3: 상처날까 봐. 야. 그래도 첫 산행물인데. 야, 조심. 야, 오래 먹었네. 1, 2, 3, 4, 한 5년, 6년 정도 먹었네. 키로당 한 30만 원 정도 갑니다.
2: 초입에서 땀도 아직 안 흘렸는데. 야, 가자 빨리. 가라. 행대했으니까.
0: 약용 버섯 중에서는 꽤 비싼 값에 팔리는 상황버섯. 700m 이상 높은 해발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서야 합니다.
2: 한참이 잘못 들어왔어. 방향 여기 아니야. 야, 지도 여기 내가 찍어놓은 데 가고 지금 4km 떨어져, 4km.
3: 아, 이쪽인가?
2: 여기라고, 여기. 요거 있는데, 응? 여기잖아, 여기 돌았어. 지금 얼마나 잘못한 줄 알아?
3: 이렇게 올 수가 없는데.
2: 뭘 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 GPS에서 다 찍혔는데. 그냥 오다가 길을 약간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옆으로 요쪽으로 해서 옆으로 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0: GPS가 있어도 한 번씩 길을 잘못 들 때가 있는데요. 해지기 전에는 하산해야 해서 속도를 냅니다. 그냥 따라가기도 벅찬 제작진. 아하, 이거 큰일이네요.
2: 아, 이제 나무 수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0: 그리고 저기 하얗게 번쩍번쩍 빛나는 나무.
1: 네.
0: 그게 자작 상황이 붙는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2: 대부분 자작나무 같은 화렵수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은 나무 종류에 따라 이름도 달라지는데요. 그 종류만 200여 종이나 됩니다.
0: 야, 이런 나무는 진짜 뭐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저기 하나 붙었다. 야, 야, 하나 붙었어.
3: 오, 진짜.
0: 야,
2: 자작나무의 중간쯤에 뻗어 있는 가지의 상황버섯 발견.
0: 옆으로 뻗은 가지가 부러지면서 얘들이 종균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냥 얘들이 쭉 나가서 썩어서 그대로 있으면은 거의 안 붙어요.
2: 좋게 3m 높이에 달린 상황버섯을 따려면 장비는 필수. 클라이밍용 안전벨트부터 단단히 챙깁니다.
3: 오, 그래, 그래.
2: 숙련된 약속뿐이지만 나무를 탈 때는 신중을 기하는데요. 작업할 위치를 정한 후 로프를 나무에 묶어 몸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0: 야, 좋다.
4: 이 껍질이 그냥 다 줄줄 다 비껴진다. 야. 야.
0: 야.
4: 제대로 떨어졌다. 야, 받을려? 응. 저, 잘 봐도.
2: 이야! 나이스 캐치.
3: 이 귀한 것. 조심히 내려와.
0: 상황버섯 보여줘. 어, 보여줘, 보여줘. 야, 이거 나이 많이 먹었다.
3: 나이 많이 먹었다니까.
4: 이게 자작나무 상황버섯입니다. 5년에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오래되면 이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죠. 그 좋고 안 좋고는 뭐 성분은 어차피 오래됐다고 성분이 뭐 깎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한 요 정도면 한 18만 원 정도? 17, 18만 원 정도 가겠네요.
2: 3년 이상 자란 품질 좋은 상황버섯을 두 개나 채취했으니 시작이 좋네요.
0: 오늘은 그나마 덜 까졌네. 이게 우리가 막 다니다 보면은 엄청 많이 까져요. 많이 다칠 때는 진짜 쭉쭉 찢어지고 그래요.
2: 까지고 긁히는 건 다반사. 상처가 없는 날이 없는데요. 상황버섯을 캐는 약초꾼들의 숙명입니다.
0: 잠깐만, 보자. 괜찮네.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내려와, 여기야, 여기.
2: 상황버섯이 있는 곳을 찾았다는 소식에 서둘러 돌아오는데요.
0: 여기, 봐봐.
3: 오, 오, 송상강이네. 오, 뭐 이렇게 많이 달렸어?
0: 많이 달렸지. 야. 아, 지금 이렇게 붙었는데 안 컸다, 야.
3: 근데 이게 있다라면 이 주위에 분명히 큰 거 나올 것 같은데?
2: 군락을 짓는 나무의 특성상 근처에 상황버섯이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 주변을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5: 저기요.
6: 거기 찾았어요, 선생님?
5: 네.
2: 그리 높지 않은 곳에 붙어있는 상황버섯 발견. 그런데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생김새가 좀 다르네요. 안전을 위해서 단단히 채비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0: 야,
3: 야, 이게 송상버섯이에요. 이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귀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버섯 중에 가장 비싼 게 송상황이에요.
0: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가문비나무 분포도가 낮기 때문에.
2: 대부분 화렵수에서 자라는 상황버섯과는 달리 침엽수인 가문비나무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은 흔치가 않습니다.
3: 아마 좋으니까 희귀성을 갖고 있겠죠. 가격대도 그래서 높은 거겠고.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0: 야, 간만에 대박이다. 간만에 대박.
3: 송상황은 나도 처음 봤어, 진짜.
2: 그야말로 이번 산행은 운수 대동입니다.
3: 어? 찾았다.
4: 뭐 찾았어?
5: 네. 아구야. 야.
1: 예. 어디부터 있어?
5: 여기 저기 있어. 시큼한 거.
2: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알려진 개회나무. 죽어서 썩은 개회나무에 상황버섯이 달렸습니다.
3: 야, 좋다 좋아.
1: 막 찾으시는데.
5: 가만있어. 뛰지 마.
4: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 야, 아, 와.
5: 여기도 있고. 야, 여기 몇 개 있네. 응. 어우, 야, 나도 한번 소금 맛 좀 보자.
1: 야.
0: 야, 단단하게 붙어 있다. 야, 색깔 끝내주네.
3: 개회 상황이요.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차식으로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수용으로.
4: 야, 이 정도면 큰 거야.
0: 그치, 이 정도면 끝내주는 거지. 쓸만한 거는 한 12, 13개.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것들은 그거 가서 이제 물 끓여 먹어야죠, 우리가.
2: 산행 반나절 만에 배낭이 꽤 찼습니다.
0: 배 안 고프냐?
3: 배고파 죽었어.
0: 밥이나 뭐 먹어야다.
3: 아이고, 양식이네, 양식.
2: 이번 산행의 점심은 김밥인데요. 약속꾼들은 김밥도 그냥 먹지 않는다는데요.
3: 이거 아까우니까 이저 조금씩 찢어 먹어요.
4: 잘 찢어 먹었어.
1: 아, 이거 아까 오시다가 캔 거 아니에요?
3: 네, 나무네 제왕 병풍입니다. 이게 향이 기가 막힙니다.
2: 이야, 약초 김밥이라니 약초꾼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네요.
4: 맛있다.
0: 맛있지. 그냥
1: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이 일을?
0: 이 상황버섯은 한 4~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초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22년 정도 됐고요.
1: 갖추신 분들은 누구세요?
0: 산행하면서 다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7: 뭐 틀에 짜여 있는 회사 생활은 너무 그냥 틀에 짜여 있는 삶이고, 이거는 약간 자유를, 그 자연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직업을 생각해요.
2: 휴식도 잠시, 다시 시작된 산행.
5: 야, 야, 상황이다, 상황이다.
0: 끝내준다, 이거.
5: 때깔이 아주 예술, 예술.
0: 짱깨뿌에 잠깐.
5: 네, 잠깐만. 예,
0: 가면 남자 가면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이런.
5: 올라왔어.
2: 누가 나무에 오를지 정하는 내기였군요. 같이 다니니 이런 재미도 있다네요. 나무에 몸을 고정한 약초꾼. 먼저 버섯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4: 위에서 보니까 더 끝내준다. 더 끝내줘.
2: 버섯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요.
4: 와, 하나 땄다.
2: 와, 크기가 꽤 크네요.
1: 이 정도면은 뭐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3: A급이죠.
1: A급이요?
3: 예.
0: 오늘 대박이다, 대박 진짜. 아, 오늘 진짜 고기 먹자. 야, 내가 웬만하면 고기 안 먹잖아. 오늘 고기 먹자, 진짜. 아유, 갑시다.
5: 내려가세요. 어, 이거 하나 달렸다.
4: 뭐,
5: 어디. 쳐봐봐요.
4: 야, 말굽이잖아.
2: 하산길에 운 좋게 발견한 말굽버섯. 생김이 말굽 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곳에 달린 말굽버섯. 이럴 때는 장대를 쓰기도 하는데요.
5: 어이야! 어이야!
3: 우야!
5: 야, 엄청 커!
0: 됐지?
5: 유생, 이게 유생일 때 이 정도 큰 거야.
0: 여기서 1년, 2년, 3년,
4: 4년째.
0: 4년째네,
3: 4년째.
0: 4년째.
3: 내 얼굴이 제일 작아서.
0: 야,
1: 와, 진짜 크다.
0: 야, 제일 좋아.

0: 저렴하면서도 효과 만점.
1: 아, 저렴하다면 가격이 이 정도면 얼마나 나가나요?
2: 요거 한 2kg 정도로 잡으면 한 10만원 정도요?
3: 야, 묵지, 이거다.
4: 막판에.
3: 어이구야.
2: 야, 막판에 하나 건졌어요.
3: 야, 근데 막판에 따서 다행이다. 저거 올라갈 때 따시면 난리가.
4: 아이고, 야, 묵지가다, 묵지게.
5: 이걸로 상황버섯 채취는 마무리.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돌아오자마자 채취한 상황버섯부터 확인하는 약초꾼들. 이렇게도 후보니 꽤 양이 많아 보입니다. 보통 한 번 산행을 가면 3, 4kg 정도를 채취한다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될까요?
3: 7kg 하루에 딴 양치고는 엄청 많은 거예요. 특히 오늘 대박을 쳤잖아요. 이거. 이거는 100g당 50씩 봐요. 한번 쳐봐.
1: 두근두근.
2: 280g.
3: 280g.
2: 130만원.
5: 이야, 오늘 성과가 아주 좋네요. 수고한 모두를 위해 상황버섯 차를 준비합니다.
3: 개상황 차죠. 상황버섯 차.
2: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4: 아유, 야, 색깔 진짜 이쁘게 나오네.
3: 아, 색깔.
6: 어,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4: 그 걸어오네.
2: 고생 많이 했다.
3: 아, 그래. 아유.
2: 그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고, 또 저 내려와가지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그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최상품을 채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드시고 그냥 건강해지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5: 자연이 품은 귀한 보약을 찾으러 이번에는 전라남도 구례로 갔습니다. 해발 500m 산속에 자리한 지판채. 뭘 하는 곳인데 일이 분주할까요?
7: 쑥부쟁이라고, 이것도 봄에 일찍 나는 나무. 이슬이 막 묻어있네, 아침에 직접 지금 비 온 거라.
5: 쌉쌀한 맛이 나는데요. 주로 차나 나물로 먹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나물인가요?
7: 아, 엄나무 이거 다듬는 거예요. 엄나무 봄에 채취해갖고 1년 내 쓰기 때문에.
5: 엄나무의 새순을 개두릅이라고 하는데요. 봄에만 얻을 수 있어 귀합니다.
8: 가서 꼬사리도 좀 끊어오고, 꼬사리 더 놔두면 새지니까 안 돼. 그 꽁잎이랑 얼른 따갖고 와.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
7: 알겠어.
8: 조심해서 갔다 와요. 이 시간대에 뱀이 딱 나오기 좋은 많은 시간이요.
5: 봄에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산나물들은 채취 시기가 짧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차로 10여 분을 달려온 곳은 해발 700m 고지의 산속. 산나물 채취를 위해 길까지 냈습니다.
7: 일단 고사리부터 좀 꺾어야 되겠네.
5: 전라남도와 경상도의 딱 중간에 위치한 이곳. 눈 돌린 곳 모두가 산나물 밭이나 다름없습니다.
7: 고사리 모양이 안 좋네요. 이건 조금 시기가 퍼졌다고 봐야 되거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온도 변화가 심한 데서 올라온 게 꼬들꼬들하고 식감이 좋고 맛있어요. 저절로 나니까 뭐 일부러 안 심고 좋지요. 뭐 그냥 맛이 떨어져. 퇴비 주고 어쩌고 하면 돈이 제일 많이 되는 작물이거든, 고사리가. 근데 이제 식당을 하려다 보니까 안 팔고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5: 산나물 대부분은 식당에서 사용하는데요. 1년 내내 쓸 것을 마련하는 시기라 가장 바쁩니다.
7: 꽁잎 따러 가야 돼요.

0: 봄에 나는 연한 잎은 나물로 먹습니다.
1: 과일나무 전지해주는 거나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전지를 해주면 더 좋아요. 내년에 좋게 피.
0: 꽁잎 새순이 돋으면 맨 위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도구는 필수. 이후 나뭇잎만 훑어냅니다. 나물로 쓰는 어린 꽁잎의 채취 시기는 길어야 한 달.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 여기 나물류 중에서 여기 고소한 거는 요 뽕나물뿐이 없어요. 웬만한 나물은 쓰면서 고소한데 얘는 쓴맛이 없으면서 고소해요.
0: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이 많은 나물로도 유명합니다. 해질녘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1: 부숴야지. 요거부터 뽕부터 해야지.
2: 저걸 건지고.
0: 뽕잎은 보관을 위해 데쳐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2: 빠른 시간에 해가지고 해야 색깔이 새파랗게 돼요. 붓고 건지는 거는 애기 아빠가 하는데 내가 건지라 해야 건져. 물르고 안 물르고 그걸 내가 가늠을 해주니까. 건지시오.
3: 아니 왜 젓는 건 못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이거 내가 해도 된디. 익었니 안 익었니 뭐라고 해산께로 내가 몇 개 본 거요.
0: 나물은 한꺼번에 데치면 물러질 수 있어서 조금씩 빨리 데치는 것이 포인트. 이후 찬물에 식힙니다.
2: 네, 나물 데친 거 냉동시키려고. 맛이 더 좋죠. 냉동은 색깔이나 향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0: 나물은 채반에 받쳐서 물이 빠지게 둔 다음 소분하는데요. 이 상태로 영하 17도의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1: 마을 창문도 거의 내가 다 써. 마을 냉장고. 꾸쟁이.
0: 오늘 하루 작업한 나물 양만 좋게 100kg 가까이 됩니다.
1: 주로 많은 게 이제 뽕나물, 엄나물, 또 숙부쟁이, 치나물 뭐 그런 것이 주로 있어요. 곤드레만 끊어가야 돼요. 다른 거는
0: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가는데요. 냉동한 나물은 하루 저녁 물에 담가서 해동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물이 물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자연 해동된 곤드레부터 챙깁니다.
2: 곤드레는 강원도에서 씨를 구입해갖고 심은.
0: 다양한 나물을 내놓고 싶어 곤드레를 산에 심은 건데요. 해발이 높아 곤드레가 잘 자란다네요.
3: 양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2: 그 산나물은 나물을 그 양념을 많이 넣으면 그 향기가 사라져요.
0: 향을 살리기 위해 보로쇠 물로 직접 담근 간장과 마늘만 넣습니다.
2: 산나물은 한꺼번에 많이 무치면 안 돼요. 색깔이 변질되니까.
0: 오랫동안 산나물을 다루다 보니 특성에 맞춰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2: 피가 있는가 보고 혹시 이물질 있는가 이게 세심하게 봐야 돼. 힘들면 뭐라지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3: 몇 년 하셨어요 이 일을?
2: 35년 됐나. 식용유로 처음에 볶아. 여기는

0: 손님상에 올라가는 산나물은 매일 아침에 새롭게 무치는데요. 산나물의 종류는 계절에 따라 소비되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 시각 한쪽에서는 숯불에 닭을 굽는 중입니다. 자연산 산나물과 숯불 닭구이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제일 좋은 날에 앉으셨네.
2: 야, 나물 좋다.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죠?
1: 네. 아, 이게.
3: 좀 더 주세요.
1: 아, 더 드릴게요. 얼마 드릴게요.
0: 닭구이가 나오기도 전에 산나물은 동이 났네요.
4: 사장님, 이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응?
5: 돌갓, 돌갓. 갓인데 돌갓? 조선갓이라고.
4: 아,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뭐야?
5: 그건 곤드레.
4: 맛있어. 이런 건 진짜 귀한 거다. 야, 먹어, 집어봐.
5: 손님들이 우리 집에 나물 먹으러 오시기 때문에 고기 먹기 전에 나물을 다 먹어보라.
4: 요 사장님이 다 이거를 따서 다 담아요, 장아찌 같은 걸.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 반찬이 전부 이 약이 되는 이 반찬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는데 맛있어요, 또.
0: 이제는 산나물을 맛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6: 산초이파리거든요. 이거는 엄나물입니다.
0: 담백한 닭구이에 향이 그득한 산나물의 조화.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7: 머위에다 이렇게 싸먹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맛있어.
8: 김치가 물리지도 않고
7: 맛있지. 여기서 사장님이 하듯이 그렇게 못해요.
9: 왜요? 왜 못하세요?
7: 어? 아니, 길도 없는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뭘 채취해,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10: 먼 데서 와갖고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해발 900m에 자리한 노지. 더덕 수확이 한창인데요. 더덕은 인삼과도 견줄 정도로 효능이 좋기로 유명한 약초입니다.
11: 봄 더덕이 좋아요. 봄에는 맛있고 몸에 좋고요.
12: 네, 하루 세 뿌리씩 까먹습니다.
13: 와, 진짜요?
12: 감기 안 걸린다니 이거 세 뿌리만 먹어.
0: 막바지 봄 더덕 채취가 한창인데요. 봄에 캐는 더덕은 싹이 올라오기 전이라 특히 향이 좋다고 합니다.
14: 아이, 사장님이신가 봐.
15: 안녕하세요. 예.
14: 제가 사장은 아니고 저는 버스입니다. 이가 사장님이에요.
15: 더덕은 어떻게 해요?
4: 상품.
15: 여기에서 상품이에요, 이게?
4: 여기, 여기 상이죠. 예.
15: 예.
4: 이런 더덕이.
15: 봄 더덕하고 겨울 더덕 되게 맛있어요. 차가운 땅 속에서 있어서 더덕을 찾던 더덕이에요, 제가.
4: 아,
15: 네. 더덕 큰 것 좀 저희 보내주세요. 저희가 예, 네.
0: 직접 산지까지 와서 고른 더덕은 대전광역시로 보내줬습니다. 더덕으로 수제 쌍화차를 만드는 곳인데요. 오늘 작업할 더덕량만 약 120kg. 세척부터 모든 과정은 작업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0: 사용합니다. 약효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몇 배 차이 납니다. 많게는 10배.
1: 더덕 손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더덕 주름 사이사이에 낀 흙을 일일이 털어내는 작업입니다.
0: 알배요. 알배고 근육통 와요. 아파요, 많이.
1: 솔질을 마친 더덕은 고압 분무기로 다시 한번 세척해줍니다.
0: 이건 초음파 하는 건데요. 미세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 네 번째 세척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1: 특히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하는 더덕은 세척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더덕을 세척하는 사이 새로운 작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쌍화차를 만드는데 핵심인 더덕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더덕과 설탕 비율은 1:1로 맞춰줍니다.
0: 더덕 목련 구기자 발효 쌍화차에 이 5년 숙성된 발효액이 들어갑니다. 발효를 시켜서 하는 게 옛부터 전통 방식으로 담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그런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5년 이상 숙성시켜요.
2: 아, 5년을요?
0: 네네. 이제 10년도 된 것도 있고 7년, 6년도 있는데 근데 10년 된 거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맛이 정말 달라요.
1: 이야, 발효액이 진하게 우러났네요.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0: 맛 어때?
3: 많이 달아요.
2: 아, 달아요?
3: 네.
1: 더덕 발효액은 수제 쌍화차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통 방식을 고집, 온기를 이용해 5년 이상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0: 목련이 알러지 비염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는 몸부시도 될 겸 해가지고 해서 같이 넣어서 쌍화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목련 청을 담을 때 이제 단맛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배하고 상큼하게 레몬을 사용을 해요. 홍아 씨가 빼줬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목련을 활용한 발효액을 만드는 작업. 특히 목련은 아주 짧은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재료인데다 사람 손이 아니고는 다듬기도 어려워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0: 4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이제 냉동으로 들어갑니다.
1: 재료들을 푹 끓인 다음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홍화 씨는 뜨거울 때 치대서 내용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데만 거의 반나절이 걸리는 과정. 이후 완전히 식혀서 저장고로 옮겨줍니다.
0: 영하 2도 정도부터 얼지 않을 정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숙성을 시키거든요. 이제 저희 집에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년 숙성을 해요.
2: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이 쌍화차 만드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0: 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1: 쌍화차의 기본이 되는 발효액은 종류에 따라 발효 시간과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결과물입니다.
0: 이제 약재를 갈아서 이제 쌍화차를 만들 거예요.
1: 사용하는 기본 재료만 총 14가지.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쌍화차를 만들어냅니다.
2: 이게 지금 네. 다 쓰시는 약재인 거예요?
0: 네, 네, 다 쓰는 재료예요. 몸부심이 되시라고 많이 넣는 편입니다.
1: 쌍화차 종류별로 추가되는 재료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모든 재료는 분쇄기에 갈아서 사용합니다. 재료 준비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배합 과정에 들어갑니다.
0: 자, 목련청 넣고 오. 유자 넣고 더덕 갈은 거 넣고 약재 넣어주세요.
1: 보통 쌍화차는 한 번에 100kg 정도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만 40kg.
0: 이렇게 뭉친 것들 때문에 이제 손으로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배합기에다 넣어서 한 번 더 돌려줘요. 제대로 다 섞어서 5개월 이상 숙성시키러 들어가요.
2: 그럼 이게 쌍화차네요?
0: 네.
1: 이곳에서 만드는 쌍화차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주 재료에 따라 만드는 법도 다릅니다.
0: 구기자 더덕 발효 쌍화차인데 이제 여기에는 5년 숙성된 더덕 발효액이 들어가요. 발효 쌍화차에다 넣을 거거든요.
2: 몇 년 차 될까요?
0: 5년.
1: 더덕 발효액은 5년 이상 발효 과정을 거친 것만 쓰는데요.
0: 비싸요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2: 재료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0: 아니, 전혀요. 그거는 전혀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게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요.
3: 점성도 좋아요.
0: 더덕 발효액 들어갑니다. 어깨나무 열매랑 가시오가피 열매예요. 구기자를 이렇게 큰 구기자를 넣어요. 열 많으신 분도 드셔도 좋게끔 한 게 만들어낸 게 구기자 발효 쌍화차. 차가운 성질이에요, 더덕이.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목적으로 해서 5년 숙성된 걸 넣습니다.
1: 쌍화차 종류에 따라 재료는 달라져도 정성과 들이는 시간만큼은 똑같습니다.
2: 와, 진짜 무거운데 이거 몇 킬로나 나가요?
3: 80킬로요?
0: 오늘 총 합해서 8통 정도 나왔거든요. 450kg 좀 그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5개월 동안 숙성을 마친 쌍화차는 경입 작업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혼합을 한 후 살균 소독을 마친 병에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으며 다시 한번 내용물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단골 손님 등장에 쌍화차를 준비하는데요.
0: 구기자 쌍화차예요.
1: 쌍화차를 끓일 때는 쌍화차 50g에 물은 8배에서 9배 정도로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5분 정도 끓이고 10분 졸여주면 맛있게 쌍화차를 마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4: 이제 방문하는 것도 이거 먹으러 옵니다. 장모님 처음으로 살짝 전화 와서 그 쌍화차 그
0: 기운이 없다면은 좀 따뜻하게 해서 자주 드셔도 조금씩이라도 자주.
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좋습니다. 네.
0: 만들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뭐하나라고 가끔 생각해요. 근데 너네 쌍화차 정말 좋다라는 얘기 들으면 보람돼요.

0: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허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든.

0: 하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적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3: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3: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3: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3: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섭게 돌변한다.
1: 치매나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효자라도 그런 걸 보지를 못해.
2: 암만 그래도 이제 혈관이 막히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3: 워낙 제가 워낙 건강한 체질이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목혈관이 막힐 줄을 몰랐어요.
0: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생명의 길. 바로 목에 있는 경동맥이다. 경동맥이 막히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도 심장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
4: 뒤에서 누가 확 밀었어요. 확 밀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5: 이게 혀가 안 돌아가요. 혀를 뒤로 막 잡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6: 뭐 못한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이제 제 반만 보이는 거죠, 얼굴이.
0: 뇌졸중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치명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 경동맥 협착. 혈관 안에 조금씩 쌓여가는 찌꺼기가 당신의 경동맥을 막는 순간 뇌졸중의 위협은 시작된다.
7: 근데 갑자기 중지했을 때 뇌졸중으로 입원할 확률은 5배가 올라갑니다.
0: 경동맥을 지키고 뇌졸중을 피하는 법은 무엇일까? 심장과 뇌를 잇는 통로이자 생명으로 가는 길목. 지금 당신의 경동맥이 위험하다.

0: 누구도 그럴 줄은 몰랐다. 멀쩡하게 걷고 말하고 움직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반신불수가 됐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가온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이 지나간 자리엔 흔적이 남는다. 계속 들고 계세요. 건강했던 우강호 씨도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됐다. 그렇게.
1: 좋아요. 계속 유지. 팔 펴야 돼요. 팔꿈치 펴보세요. 그렇죠. 다시 내려오고요.
0: 일주일 전 처음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오른쪽 마비가 심했다.
1: 버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왼발 살짝만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유지.
2: 잘했어.
1: 안 되죠, 잘?
2: 네.
1: 다시 또 한 번 더.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0: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대로이지. 쓰러진 자신을 아내가 발견하기 전까진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이다.
1: 이제 오른발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3: 아침에 저기 세면하고 세면하러 가가지고 딱 들었을 때 넘어졌어요.
4: 몸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3: 아니요. 그냥 넘어졌어요. 쿵 하고 넘어졌어요. 아, 갑자기 그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지럽고 정신 하나도 없고 뭐 그 정도로.
5: 처음에는 손 전혀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0: 급성 뇌경색이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가 손상된 것이다. 하지만 뇌혈관을 막은 건 머리가 아니라 목에 있는 경동맥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었다.
5: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0: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인 경동맥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 중 하나다.
5: 경동맥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고 특히 눈과 대뇌에 피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혈관입니다. 경동맥 같은 경우가 막히게 될 때는 혈관 내에서 혈전이 생겨서 눈이나 뇌로 가서 눈에 혈전이 막히게 될 때는 눈이 한쪽이 안 보이게 되고 뇌 혈관이 막히게 될 때는 편마비가 일어나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언어장애가 오거나 감각 증상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우리 목 양쪽에 있는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다. 경동맥은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뉘는데 동맥경화로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0: 경동맥 협착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증상은 금방 사라지지만 우강호 씨처럼 경동맥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아예 차단되면서 뇌졸중을 일으킨다. 머리가 아니라 목 때문에 뇌졸중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지만 평소엔 건강했다는 우강호 씨다.
1: 면세노릇만 하니까 어렵네요.
0: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면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는 사소한 일상마저 힘에 부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조금 더 늦었더라면 남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뻔했다.
1: 어느 손으로 해도 잘 못 잡죠. 안 되죠. 집을 수가 없죠.
0: 다행히 아내가 일찍 발견한 덕분에 막힌 경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응급 시술을 받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2: 제 힘 이기려고 하시고 저랑 이겨내서 밀어볼게요. 둘.
0: 한번 뇌졸중을 일으킨 경동맥은 언제 또다시 뇌혈관을 막을지 모른다.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나 다칠 수 있는 일. 경동맥이 막혀있는 한 뇌졸중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년 전에 뇌졸중을 겪었던 장훈식 씨는 얼마 전 다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까무룩 정신을 잃는 증상이 그때와 똑같았다.
3: 그때는 목욕탕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데 약간 어지러운 증세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목욕탕 그 의자에 앉았는데 고개가 푹 제껴지면서 정신이 곧 잠깐 이제 왔던가 봐요. 근데 아들님과 이제 그걸 보고 일구를 부르라고 막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소리가 막 그 멀리서 들려.
0: 10분쯤 지나서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았다.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
4: 여기가 대동맥이고 대동맥에서 왼쪽 뇌로 가는 동맥인데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이게 바깥쪽 얼굴이랑 이쪽으로 가는 외경동맥이고 이게 뇌로 가는 내경동맥인데 이 내경동맥 기시부 시작하는 부위가 이제 잘 좁아집니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좁아진 부위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고 이게 빠르면은 이렇게 와류, 그러니까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면서 뒤로 떨어져 나가서 반복적으로 뇌졸중이 오게 됩니다.
0: 장훈식 씨는 왼쪽 경동맥이 90% 가까이 막혀 있는 상태다. 이번엔 혈전이 저절로 녹으면서 뇌 손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꽉 막힌 경동맥을 열어보니 그 안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등이 쌓인 찌꺼기, 죽상경화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동맥 협착은 뇌에 직접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과 얼굴과 두피로 전달하는 외경동맥으로 갈라지는 부위에 주로 생긴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먼저 피부를 절개하고 혈관을 수술용 집게로 막아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한 다음에 혈관을 갈라 뇌에 혈액을 공급할 관을 연결한다. 수술 중에도 뇌로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혈관벽에 붙어있는 찌꺼기는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꺼번에 절제하고 임시로 연결한 관을 뺀 후 혈관과 비슷한 재질의 패치를 덧대어 꿰매준다. 뚫린 경동맥을 지나 뇌까지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걸 확인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내막 절제술은 찌꺼기가 쌓인 경동맥의 가장 안쪽, 혈관 내막까지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칫 찌꺼기를 잘못 건드려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수술 중에 환자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마침내 뇌졸중의 원인이 제거됐다. 하지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뚫린 혈관은 다시 막힐 수 있다. 수술보다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다. 특히 수술 직후에는 혈전이 생기기 쉬워 더 주의해야 한다.
4: 혈관이 이제 크게 세 겹인데요. 내막층 있고 중막층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막층이 있는데 세 겹인데 제일 바깥에 외막층을 제외한 내막층과 중막층을 같이 다 절제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막을 걷어내면 거기 다시 내막이 생길 때까지는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0: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15에서 20%는 경동맥 때문에 생긴다. 그 수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동맥 질환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8년 새 경동맥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5: 30년 전에는 저희가 경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혈관이 좁아졌다 그러면 뇌 안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서 경동맥 좁아진 환자를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경동맥 협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뇌 안에 있는 동맥경화증은 줄고 있는데요. 당뇨가 있다든가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또는 흡연을 많이 하고 비만이 있다든가 이런 고위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또는 우리 가족은 6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가족이다. 이런 가족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3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경동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경동맥이 심하게 많이 막힐수록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5: 안녕하세요.
0: 박문호 씨는 4년 전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경동맥 협착을 발견했다. 오른쪽 경동맥이 50% 이상 막혀있는 중증도 협착이지만 그동안 뇌졸중은커녕 아무런 증상도 없었다.
5: 이 까만 게 바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잔뜩 쌓여있는 게 보여서 사실상 혈관은 이 정도만 남아있긴 하지만 이 상태로 잘 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나빠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약으로도 충분히 컨트롤되고 있고요.
0: 계속 모른 채 방치했더라면 울퉁불퉁한 모양의 죽상경화판이 터지면서 뇌졸중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
5: 죽상판이 나중에 불안정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점점 진행되면서 혈관 내로 이 안에 있는 노폐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여기에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들어서 뇌에 날아가게 돼서 우리가 협착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한 이벤트 때문에 뇌졸중이 갑자기 발병할 수가 있고 따라서 협착의 정도와 뇌졸중의 발생의 위험이 반드시 상관돼서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0: 모양도 나쁘고 협착도 심하지만 박문호 씨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약을 먹는 것 말고는 딱히 관리하는 것도 없다.
6: 아무 그래도 이제 혈관이 막히면은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혈액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은 별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 검진한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0: 증상이 없으면 웬만큼 심하게 막혀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5: 협착 정도가

0: 무증상성인지 증상성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뇌졸중이 일단 발생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협착이 있을 때 적극적인 치료, 다시 말해서 수술이나 시술 등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것도 2주 이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 또는 시술을 권하고 있고요. 반면에 무증상성, 증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우연히 발견된 협착 같은 경우에는 증상 정도가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70%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수술이나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70% 이상이 된 경우에도 최근에는 약물이 많이 발전하면서 약물을 계속적으로 수술과 시술 안 하고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경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은 뇌졸중과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 있다. 둘 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뇌졸중은 그 상태가 지속되는 데 반해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되는 미니 뇌졸중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다.
2: 첫 번째 쓰러졌을 때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계산을 하고 돌아서 가지고 딱 하는데 갑자기 소파에 딱 주저앉게 되더라고. 딱 앉았는데 그냥 그다음에 몰라요.
3: 혈혈을 뒤로 막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걸는 게좀뭐 허둥허둥하다 그래야 되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가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걸으려 그러기도 하고.
4: 샤워하고 이제 그 목욕탕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이제 제 반만 보이는 거죠, 얼굴이. 그래갖고 이제 눈에 물기가 있어서 이제 물기를 닦아낸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니만 한 5분도 안 돼서 머리에 두통이 생기는데 일반 두통이 아니고 그냥 머리가 이렇게 뽀개질 듯이 이렇게 이제 아파오는 거예요.
1: 증상이 나타났다, 금방 사라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0: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을 막게 되면 작은 혈전 같은 경우에는 혈전이 잘 녹아서 피가 다시 재개통됨으로써 증상이 10분 이렇게 몇 수분 내에 개선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니 뇌졸중이라고 미니라고 해서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니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경우에 더 뇌졸중이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니 뇌졸중이 왔다고 좋아졌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일종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경고의 신호라고 보고 바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경동맥 시술을 앞둔 80대 환자는 왼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가급적 빨리 막힌 경동맥을 뚫어야 한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환자는 오른쪽 뇌경동맥이 80% 이상 막혀 있다. 막힌 부위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은 상태. 먼저 오른쪽 사타구니로 카테터를 넣어 경동맥까지 도달한 후 색전 방지용 필터를 펼치고 풍선으로 막힌 부분을 넓힌 다음 스텐트를 삽입한다. 색전 방지용 필터는 시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혈전이 뇌로 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느다란 관 끝에 달린 스텐트가 경동맥으로 향하는 순간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시술 중에는 환자의 몸에 심박 조율기를 부착해 맥박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기 자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동맥 주변에 있는 뇌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테터가 혈관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죽상 경화판을 잘못 건드려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행히 별탈 없이 시술이 끝났다.
5: 머리 아프세요, 지금? 머리 안 아프세요? 여기 보시고, 제가 지금 어느 쪽 만져요? 말해보세요.
6: 왼쪽.
5: 지금은요?
6: 지금은 이마.
5: 네, 지금 오른쪽 왼쪽 어디 만지세요?
6: 오른쪽.
5: 아, 네. 시술 잘 됐고요. 10분만 더 있다가 검사 한 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저희가 거의 1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5% 환자들한테서는 스텐트 안으로 다시 혈전, 그 우리가 경화판들이 다시 찬다든지 혈관이 다시 재협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협착이 다시 생기시는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약을 잘 드시는 분들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거나 목 쪽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통 다시 재협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재협착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1: 스텐트 시술이 다 끝난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환자 상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좁아진 혈관이 스텐트 때문에 갑자기 넓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과혈류 증후군이다. 경동맥 스텐트를 넣은 직후에는 그 자리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 데다 넓어진 혈관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혈액이 뇌에 공급되면서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이를 과관류 또는 과혈류 증후군이라 부른다.
0: 암만 해도 뇌 자체는 경동맥에 타이트하게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뇌혈관들은 피를 받아먹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밑에서 갑자기 시원하게 열어주게 되면 막 봇물처럼 피가 뇌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혈류 증후군이라고 해서 혈류, 피가 많이 가게 되면서 환자가 뇌출혈이 일어나다든가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두통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빠지는 환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술하는 도중에 미주신경에 자극이 돼서 맥박이 굉장히 떨어지고 섬맥이 생기고 혈압도 굉장히 떨어져서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수술과 시술이 이와 같이 100% 안전한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1: 시술이나 수술이나 100% 안전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 내막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걸까?
0: 이 환자한테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 뇌졸중이나 사망 같은 합병증이 가장 적게 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좁아진 부분이 굉장히 뇌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면 수술로서 축상판을 제거하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어렵습니다. 또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증상이 없습니다. 이 환자한테는 혈관 내에서 이렇게 카테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텐트를 넣다가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국소적으로 내막 절제술로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40대 중반 이른 나이에 경동맥 스텐트를 삽입했다는 이인재 씨는 여기 올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동안 경동맥이 더 막히지는 않았는지 검사를 받는 날. 흔히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내 경동맥이 몇 퍼센트나 막혔는지 확인하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초음파 결과만을 가지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경동맥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보다 혈관이 더 막힌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0: 환자분들이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내가 몇 퍼센트가 막혔다라고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협착이 50% 내 뭐 그보다 더 심하네라고 해서 저희가 CT나 MRI로 찍어서 봤을 때 협착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건강한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초음파라든가 경동맥 초음파나 검사를 하게 되지만 경동맥 초음파로 측정을 할 때 협착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좁아지게 되면 그 물살이 세지듯이 혈관의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혈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이 협착이 진짜 50% 또는 70% 이상 협착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류 속도를 같이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교수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1: 네.
2: 혈류 속도까지 측정한 결과 이인재 씨의 경동맥은 53%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0: 여기 협착 되게 심해서 이것 때문에 뇌경색이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생겨서 당시에는 상당히 심했지만 어쨌든 스텐트 잘 집어넣고 벌써 15년 잘 지났어요.
2: 15년 전에는 갑자기 뇌졸중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그 후로는 단 한 번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1: 집에서 운동을 좀 줄넘기 하다가 갑자기 줄넘기를 놓쳤어요. 어쨌든 제 팔이 아니더라고, 제 팔이. 빵을 때리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뭐 여보를 여보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새나가는 거죠. 앞으로 새나가는 거죠. 제가 3일 전에
2: 스텐트를 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경동맥을 비롯한 혈관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지기 마련이다.
0: 스텐트 집어넣으면서 저희가 조금 뭐가 문제냐면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재협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해서 보고 있고 환자분은 당뇨 같은 거가 생기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더 진행될 텐데 당뇨 전 단계예요. 자 일단 제가 당뇨 전 단계라고 같이 경고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당뇨 환자 아닙니다. 잘 조절되고 있어요.
2: 흐르는 세월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경동맥의 노화를 늦추고 협착을 지연시킬 방법은 있다.
3: 아침에 매일 6시에 계단을 매일 탑니다. 29층까지 500개 정도? 3번 정도 탑니다. 아침마다.
2: 이인재 씨는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데다 당뇨 전 단계에 고지혈증까지 웬만한 성인병은 다 갖고 있다. 그래도 소시적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40대 한창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질 줄은 몰랐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경동맥 협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멀리해야만 했다. 담배는 물론이고 일 때문에 잦았던 술자리까지 피해가며 지난 15년간 꾸준히 경동맥을 관리했다. 사실 경동맥 협착에 좋은 운동이나 식습관은 따로 없다. 하지만 나쁜 건 분명히 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은 모두 경동맥 협착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 비만도 마찬가지다.
3: 제가 지금 7kg 빠졌다니까. 근데 몸이 너무 가벼워져. 배가 사실 이랬었는데 옷이 다 좀 흘렁흘렁.
2: 경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있는지도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때.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경동맥을 지켜준 특효약은 따로 있다.
3: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 총 4가지.
2: 경동맥 협착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은 꼭 복용해야 한다. 약을 먹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다. 아무리 식습관을 바꿔도 소용없다. 음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은 20%에 불과하다. 체내 콜레스테롤의 3분의 2가량은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한다. 고지혈증 약 중에서

0: 가장 널리 쓰이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생성을 줄여준다. 이외에도 콜레스테롤이 장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물을 병용, 혈중 LDL 수치를 낮춰주기도 한다.
1: 운동요법이나 또는 식이요법으로 경동맥을 협착을 개선을 시키려고 또는 경동맥으로 인한 뇌졸중을 막아보려고 하는 임상시험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들은 실패했습니다.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아졌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타틴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동맥경화증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협착이 진행이 되게 돼서 스타틴을 갑자기 중지했을 때 뇌졸중으로 입원할 확률은 5배가 올라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갑자기 약을 끊으면 경동맥 협착은 빠르게 진행한다. 이외에도 경동맥 협착이 있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바로 경동맥을 직접 압박하는 목 마사지다. 실제로 목을 마사지하다가 경동맥이 파열,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동맥의 바깥쪽에는 쇄골부터 귀 뒤쪽까지 이어지는 목빗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잘못된 자세로 거북목이 생기면 머리를 지탱하는 목의 하중이 증가해 목빗근이 경직되기 쉽다. 이때 뭉친 근육을 풀어주려고 목빗근을 마사지하면서 강한 압박을 주거나 갑자기 목을 급격하게 비틀면 경동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목빗근 아래에 있는 경동맥이 과도하게 눌리면 일시적으로 뇌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주변에 있는 뇌신경이 눌려 실신하거나 경동맥 협착 부위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벽이 찢어지는 경동맥 박리가 발생하면 뇌경색뿐만 아니라 지주막하 출혈 같은 뇌출혈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1: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 바로 경동맥이 위치하고 있는 이 목의 앞쪽 부분을 마사지를 하는 것은 금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거기 자극을 주거나 또는 파열 같은 것을 유발하거나 또는 동맥 박리 환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마사지를 통해서 가벼운 외상을 통해서 동맥이 파열이 되게 되면서 동맥 박리 현상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사지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경동맥 협착은 뇌뿐만 아니라 심장, 다리 혈관까지 위협한다. 심장 혈관 조영술을 앞두고 있는 60대 환자.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여서 병원을 찾았다가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급하게 뇌경색은 치료했지만 검사 중에 다른 문제가 발견됐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힌 것이다.
2: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게 석회합니다. 하얗게 보이는 거. 여기 다른 혈관을 봐도 이렇게 하얗게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다 석회화거든요. 이런 석회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협심증의 빈도라든지 뇌졸중의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경동맥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이제 관상동맥까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걸 저희가 다혈관 질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이러한 다혈관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들은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이 환자처럼 혈관에 쌓인 찌꺼기가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진행되면 CT 촬영

0: 것만으로는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해 관상동맥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보고 정확하게 혈관 상태를 파악해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할 수 있다.
1: 다른 혈관들은 한 7, 80% 정도 좁고 한 혈관은 90% 정도 좁아요. 근데 이거는 혈관도 크고 여기가 막히면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렇게 좀 병이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두 군데는 좁은데 여기도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환자의 혈관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비교적 크고 넓은 혈관인 경동맥이 어떻게 얼마나 막혔는지를 보면 다른 혈관의 상태도 가늠할 수 있는데 경동맥 협착이 심하면 관상동맥에도 협착이 생긴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는 심장을 둘러싼 세 가닥의 관상동맥 중 오른쪽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있는 상태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협심증,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심장 스텐트를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관상동맥이 거의 다 막힐 때까지 환자는 아무런 증상도 못 느꼈다고 했지만 이대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은 가장 많이 막혀있는 오른쪽 관상동맥에만 스텐트를 넣기로 했지만 다른 관상동맥도 치료가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1: 그러면 뭐 굳이 붙이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NG 주고 일단 파이널 찍고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0: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있는 환자 10명 중 4명에서 6명은 관상동맥 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
2: 경동맥이 좁아져 있는 환자 중에서는 일부 환자들한테는 심장이나 말초혈관이 협착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운동할 때 흉통을 느꼈다든가 관상동맥이 좁아진 것처럼 또는 다리의 정강이에 운동을 할 때 걸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피가 잘 흘러가지가 않아서 많은 피가 필요할 때 공급이 안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또는 경동맥이 양쪽 다 좁아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관상동맥 또는 다리 혈관 쪽에 말초 혈관에 협착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망 원인으로 손꼽힌다. 뇌졸중을 막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동맥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3: 잘 지냈고요?
4: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한동안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4: 네.
0: 사준환 씨는 11년 전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어지럼증이 뇌졸중인 줄 알고 놀래서 병원을 찾았다가 운 좋게 경동맥 협착을 발견했다.
4: 네. 짐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 뭐 피곤하고 막 그래서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자꾸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서 있는데 어지럽고 좀 약간 속도 좀 약간 울렁울렁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바로 병원에 제가 갔죠.
0: 네. 그 후로 많은 게 바뀌었다. 제일 큰 변화는 혈관 건강이다.
3: 소리 좋으세요?
4: 네,
3: 소리
4: 좋으시고.
2: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지금 처음에보다는 많이 안정이 됐어요.
4: 네.
2: 처음에는 이제 이런 데가 염증이라든가 한참 지내는 소견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안정이 됐고 네.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라면 재발률이 1년에 1%밖에 안 돼요.
3: 이 상태로만 가면 제가 보기에 평생 수술이나
2: 시술을 하자고 얘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4: 네.
3: 네. 특히 고지혈증 약을 중간에 잠깐 중지하거나 하면
4: 네.
3: 이때는 이게 터져요.
4: 아.
3: 갑자기 확 나빠져요.
4: 아.
3: 그래서 저는 수술한다고 할 때

0: 아스피린은 중지해도 되지만 고지혈증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1: 네, 잘 열심히 잘 먹고 있어요.
2: 고지혈증 약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경동맥 협착 환자는 LDL 수치를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협착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약을 먹지 않으면 경동맥 협착은 언제 뇌졸중으로 돌변해 목숨을 위협할지 모른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은 치매나 당뇨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꺼리는 경우도 많다.
3: 사실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그런 환자들에서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서 테스트를 임상 시험이 진행됐을 정도로 치매 예방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된 바가 있고, 스타틴을 사용함으로써 뇌졸중을 예방함으로써 도리어 예방 효과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스타틴을 사용함에 따라서 근육이 아프다든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그런 이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은 사용하고 초기에 생기지 한참 복용하고 있던 분들이 걱정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반면에 스타틴을 고용량을 장복했을 때 당뇨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다른 약물을 병용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대변으로 그냥 흡수 안 되고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스타틴 용량을 낮춰서 당뇨 발생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스타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복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 사준환 씨는 처음 경동맥 협착을 발견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협착이 진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아졌다.
1: 분홍같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꽃장추고, 이게 당귀고요. 향도 좋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쌈쌀 때 들어가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토란이고.
2: 직접 텃밭을 가꾸고 운동도 매일 1시간씩 하면서 꾸준히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고 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했다. 경동맥 협착이 무서운 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준환 씨가 제일 신경 쓰는 건 따로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경동맥을 비롯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 하루도 빠짐없이 고지혈증 약을 챙겨 먹는 것이다.
1: 이 고지혈증 약은 하루라도 빼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꼭 지키. 딴 거는 안 먹더라도 이거 하나라도 꼭 먹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1년치를 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먹고 또 이제 건강하게 운동해서 또 가서 잘 좋은 결과를 봐야 되겠죠.
2: 앞으로 남은 평생 매일 먹어야 하지만 하루에 한 번 먹는 고지혈증 약의 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게 당신의 경동맥을 지켜줄 것이다.
3: 스타틴을 포함해서 약물을 잘 복용하게 될 때는 경동맥 협착을 막을 뿐더러 뇌졸중 발생 확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약에 대한 너무 과도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내 혈관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과 함께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다 봅시다.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3: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은 선택한 게 기회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3: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3: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3: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3: 우주 발사체 생명을 주어넣는 것이라고 저는.

0: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으로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감추려 해도 삐져나오고 힘 빼면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곳. 뚱뚱한 사람도 마른 사람도 뱃살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
1: 아, 숨쉬기 힘들어요.
2: 이 배를 좀 슬림하게 슬라이스 치고 싶습니다.
3: 임산부 만삭 수준 배거든요. 저 지금도 옆으로 자요.
0: 내 뱃살은 과연 안전지대일까? 당뇨는 물론 심혈관 질환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복부 비만. 그러나 찌긴 쉬워도 빼기는 어렵다. 안 먹고 뛰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은 그대로.
2: 복부 비만이 뭐 다이어트도 하고 한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3: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하면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면 더쪄.
0: 뱃살은 빼기 어렵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
4: 다른 부위 살보다 뱃살은 사실 잘 빠지는 살입니다. 뱃살은 굉장히 빼기 쉬운 면이 있는데 한번 포기하셔서 오래 가면 잘 안 녹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0: 복부 비만,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4: 아무 의욕이 없고 처지는 상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몸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잠에 빠져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몸은 비축 모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가급적 많은 양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0: 체력이 바닥나고 잠이 쏟아지는 그때가 바로

0: 뱃살에 어마어마한 지방이 축적될 수 있는 타이밍. 이 밖에 우리가 뱃살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굶어야 빠진다는 것이다.
1: 아, 내 입맛이야.
0: 뱃살, 과연 굶으면 빠질까?
2: 적은 칼로리면 저는 살이 당연히 쭉쭉쭉쭉쭉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아니었던 것도 다시 알게 됐습니다.
3: 제 몸에 몹쓸 짓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 몸에서 변화가. 놀라웠어요.
0: 이번엔 꼭 절대 빠지지 않는 내 뱃살의 주범을 찾아본다.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풍부한 과즙과 달콤한 맛. 바야흐로 복숭아의 계절이 돌아왔다. 10년 넘게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주정화 씨. 이맘때가 되면 앉을 시간조차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만큼 종일 땀을 흘리는데 그대로인 체중이 야속하다.
4: 쌀한 가마니에다가 10kg를 더 얹었어. 90. 배가 너무 나서 이게 똑바로 누면은 허리가 아파. 안 구부러지잖아 이게. 저 발톱 못 깎아요 발톱. 이렇게 해갖고 막 생쇼를 하면서 깎지.
0: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kg씩 살이 불어났다.
4: 원래 사람이고 음식이고 눅진한 맛이 있어야지 좋은 거야.
0: 한 번에 다섯 봉지가 들어간다.
4: 자기 거 하나만 남겨놓으면 돼.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운동도 되잖아. 이러면 나만의 아이스 믹스.
5: 다 먹으려고? 이따 먹어.
4: 아니야, 오늘 이게 오늘 남겨놓으면 맛이 없어.
0: 밥은 굶을 수 있지만 믹스커피는 포기할 수 없다. 지친 일상의 활력소. 이렇게 페트병째 하루 두세 번의 커피 타임을 즐긴다. 커피 외엔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늘 가리기 바쁜 뱃살. 그러나 양말을 신거나 발톱을 깎을 때면 뱃살을 속일 수 없다.
4: 아우 쥐난다 쥐나. 피디님 여기 쥐난 적 있어요? 여기 쥐나면 진짜 나는 살다 살다 여기에 쥐가 나더라니까. 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가 진짜 빳빳해져갖고 되게 아파요.
0: 여성은 85cm, 약 33인치가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한다. 남성은 약 35인치로 90cm가 넘으면 복부 비만이다.
5: 얼마예요?
4: 아우, 안 그렇게 주지. 111이네. 진짜. 응, 얼마 안 되네. 100 조금 넘었어요. 110. 111.
0: 아우. 뱃살과 함께 각종 성인병을 불러들이는 복부 비만. 53세 주정화 씨는 이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뱃살, 과연 어떤 상태일까? 복부 지방 CT 검사와 함께 체성분을 알아보고 체열 검사를 진행했다.
6: 예전에 혹시 배에 이렇게 CT 찍어서 보신 적 있으세요?
4: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6: 여러 차례 체중 감량을 노력하셨다 그러셔갖고 뱃속 지방은 16,000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고요. 보통 만 이상이면 많아서 1.6배 되는 거예요, 비만 기준에. 근데 피하 지방은 13,000밖에 안 돼서 비만 기준에 0.75배밖에 안 돼요.
0: 주정화 씨는 뱃속 내장 지방이 많은 상태. 만 미만이 정상인데 6천 정도 초과됐다. 반면 피부 바로 아래에 축적되는 피하 지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건강의 적신호라 불리는 복부 비만. 배둘레가 여자는 85, 남자는 90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진단한다. 복부 비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피부 아래와 근육 사이에 위치한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 부른다. 반면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에 쌓이는 지방으로 지방이 분해되면 염증을 일으켜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똑같이 배가 나와도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6: 우선은 내장 지방 있는 것들이 간으로 들어가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당뇨의 위험성 있고 그와 함께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그런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먼저 높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당이나 지방산이 혈관에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와 함께 혈압의 위험을 증가시켜서 저희가 심혈관 질환 위험의 세 가지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위험을 모두 높이게 됩니다. 또 비만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흔한 거는 대장암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간암이나 담낭, 담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신체 활동을 조금 줄이자.
1: 맞아요. 안전 문제도 오긴 하더라고요. 네.
0: 활동량이 많음에도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이유는 뭘까?
6: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뱃속에 많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거는 가공식품이나 액상가당이 함유된 뭔가를 먹었을 때예요.
0: 밥 대신 군것질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1: 이거 봐봐. 이거. 비상식. 얘 이거 얼려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6: 초코파이는 몇 개?
1: 초코파이는 찔린다 생각할 땐 두 개.
6: 두 개?
1: 네, 맘 놓고 먹을 땐 네 개.
6: 네 개. 네 개면 아마 한 5-600칼로리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 커피 또 드셨죠? 하나가 70칼로리 정도 되니까 두 개면 140칼로리죠. 그럼 800칼로리 드셨다는 거니까 짜장면에 탕수육 드신 거나 똑같아요. 밥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포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른 성분으로 그거 먹고 배가 부르다고 밥을 안 먹지를 않게 돼요. 그냥 음식만 먹었다 그러면 환자가 살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환자는 활동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먹는 게 활동하기 전에 먹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몸이 찾는데 그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단 거를 더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열량을 주는 건강식을 식사 같은 거를 위로 올려주시면 덜 그러실 거예요.
1: 네.
0: 덜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복부 비만. 뱃살은 제대로 잘 먹어야 빠진다. 대체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늘어나는 뱃살을 걱정하면서도 막상 빼려니 막막하기만 한데. 여기 복부 비만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두 남성이 있다. 종일 앉아서 일하는 42살 박종승 씨와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하다는 50살 이다련 씨. 뱃살을 빼기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 두 남성의 복부 비만 탈출기.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그의 나이 지천명이라 불리는 쉰. 아들의 나이는 이제 3살.
7: 자, 먼저 가세요.
0: 이다련 씨의 하루는 육아로 시작해 육아로 끝났다.
8: 잠깐 저 보러 갔어요.
7: 뭐 보러 갔어요?
8: 비켜주세요. 네.
0: 너무 소중한 늦둥이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 중인 이다련 씨.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데 왜 자꾸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9: 배도 이게 빵빵한 게 더 커졌어요. 예전에 좀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좀 홀쭉했는데 예. 이게 숙박이 아내가 산딸이래요. 산딸.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게 숨도 이제 한 번 더 쉬어야 돼요.
0: 어느새 또 저녁을 준비할 시간. 자신은 굶을지언정 아이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절대 거르는 법이 없다. 채소에 고기 반찬도 빼놓지 않는다.
7: 가자. 슈퍼맨.
9: 죽음을 내다 앉아.

0: 없지.
1: 그러나 하루 종일 나를 위한 밥은 없다.
0: 멋있지.
2: 어린이집 아이 등원시키고 그 집안 청소 뭐 하다 보면 거의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은. 또 한시도 또 제 어머니 또 이제 재활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뭐 차려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냉장고에 있는 뭐 가벼운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빵이나 우유 가볍게 먹을 때도 있고요.
1: 낮 시간 독박 육아로 지친 그를 버티게 하는 건 달달한 달고나 라떼다.
3: 확실히 좋아요?
2: 틀립니다. 카페인하고는 또 다른 이제 오버센 고당 카페인이 들어와서 눈이 개안이 됩니다.
1: 아침과 점심을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 과연 이 뱃살은 어디서 온 걸까? 언뜻 봐도 뚱뚱한 체형은 아닌 다련 씨. 그러나 그의 허리둘레는 106cm로 16cm가 초과됐다. 기다리던 육아 퇴근 시간. 아이 취침과 동시에 잠자던 식욕이 살아난다. 아까는 밥 생각이 전혀 없더니 참았던 식욕이 폭발한다. 이때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건강에 대한 염려도 음식의 유혹 앞에서는 까맣게 사라진다. 이 시간을 위해 하루를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뭐 9시면 뭘 차려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찮고,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뭐 일주일에 한 주 3회, 4회 다 이제 배달 음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1: 혼자만의 시간은 어찌나 달콤한지 잠자기도 아깝다. 하루의 마무리는 팥빙수와 아이스크림. 배가 꽉 찬 느낌이 드는 순간 뒤늦은 후회가 밀려든다.
2: 제 아들이 3살인데요. 제가 현재 이제 50세거든요. 근데 제 나이에 아들이 됐을 때 건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싶습니다.
1: 과연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비만보다 더 위험한 복부 비만. 뱃속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각종 장기를 위협할 수 있다. 체열 검사와 함께 복부 지방 CT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함께 진행한 이다령 씨. 허리둘레는 106cm로 복부에 살이 집중된 상체형 비만이었다. 키 175cm에 85kg. 특히 배만 많이 나온 그의 체형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처음 뵙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4: 환자분 혈액 검사를 보면 전체 열량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대사상의 피검사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아요. 100까지가 정상인데 네. 1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6부터가 당뇨예요.
5: 네.
4: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간 기능 수치에 지방간을 만드는 그런 수치가 좀 증가돼 있고요. 복부 비만이 생기면 그러면 다른 데가 어떻건 그냥 지방간은 생깁니다.
5: 네.
4: 복부 비만이 생기면 그게 그대로 혈관을 타고 가서 간에 쌓이거든요.
1: 네. 복부 비만은 왜 지방간으로 이어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인다. 지방이 쌓일 땐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저장된다. 그리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한다. 만약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층을 축적하고도 공간이 부족하면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 간에도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한다. 즉, 복부 내장 지방은 지방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달의

0: 박연 씨의 경우 현재 당뇨 전단계. 그 밖에 지방간과 유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 특히 만 미만이 정상인 내장 지방은 2만 1000으로 나와 두 배를 웃돌았다. 그에 비해 피하 지방은 2000 정도가 초과됐다.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1: 아침 점심 드시는 거 평상시 드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2: 야채나 방울토마토 이런 좀 과일 약간 이제 섭취하고 있고요. 나름 이제 관리하려고 네. 아침은 이제 탄수화물 배제하고 있거든요.
1: 보통 한 끼니에 한 600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침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까워요. 20칼로리 뭐 이 정도. 네. 그럼 환자가 막 움직이고 생활하고 뭔가 하는데 네. 그때 몸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쓰는 거예요. 쓰는 모드입니다. 네. 몸을 막 썼는데 나는 먹은 게 그거에 필요한 양의 반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좀 편안해질 때 뭐를 먹을 수 있을 때 걔를 다 흡수하려고 몸이 변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냥 보통 거를 먹어도 나는 조금 더 살이 찌기가 쉬워져요.
0: 낮 동안 굶거나 잘 먹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기초 대사량 이하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기아 상태로 인식하게 된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다가 음식이 한번 들어오면 이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우리 몸은 절약 모드에 들어간다. 대장과 소장은 물론 대사 기능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간에 이르기까지 내장 지방의 창고를 채우면서 우리 몸은 비축 모드에 들어간다. 즉, 낮 동안 덜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이는 우리의 착각. 불규칙적인 식사는 내장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1: 아침과 9시부터 2시 사이에 먹는 음식은 늘려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살 안 찝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아침을 우선 식사를 조금 하시고 네. 그 사이에 드신다면 우유에다가 바나나라든가 그게 힘들면 초콜릿 같은 거라도 조금만 초콜릿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두 개에 우유 하나라든가 그렇게 드셔요. 네. 그러면 몸이 어떠냐 하면 뇌가 들어오면 몸이 돕니다. 그래서 써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소모에 가장 많은 부분은 장기가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가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일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가 조금 더 먹는데도 체중이 안 늘어요.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나는. 네. 근데 나는 체중이 들고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 그렇게 돼요. 좀 더 보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밤에 잠이 안 오고 출출하다 그러면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눠 드십시오. 네.
0: 이다련 씨의 경우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전에 마치고 낮 동안 잘 챙겨 먹기, 고열량 배달 음식을 줄이고 하루 두 번은 엘리베이터 대신 5층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복부 비만 솔루션이 주어졌다. 40대 가장으로 참 열심히 달려왔다. 보험회사 지점장이자 내 아이의 아빠 박종승 씨. 하루 평균 9시간을 앉아있는 그의 가장 큰 고충은 뱃살. 와이셔츠를 뚫고 나올 기세다.
3: 영업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점심을 다 안 먹는 것 같아요.
0: 누가 뱃살을 중년의 미덕이라 했는가? 한 칸씩 늘어나는 허리띠.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지 않고 한 번씩 숨쉬기도 힘들다. 운동을 좋아하는 그도 30대까지는 날렵한 몸을 자랑했다. 잦은 술자리로 20kg 가까이 불어난 살. 그는 현재 181cm의 키에 105kg. 복부를 빼고도 비만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뱃살에 먹는 것도 조심스럽다.

0: 많이 먹으면 두끼 먹고요. 그 보통 한끼 먹습니다.
1: 한 끼요?
0: 보통 저녁에 몰아서 이제 잠자기 직전에 먹고 바로 취침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2: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 간헐적 단식 중이라는 박종순 씨. 주로 한식 위주의 집밥이다. 복부 비만, 이번엔 뺄 수 있을까? 컴퓨터 단층 촬영기를 이용해 복강 내 지방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살펴봤다. 박종승 씨의 경우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높은 편으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됐다. 그 밖에 유산과 염증 수치,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고 콜레스테롤은 당장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나왔다.
3: 콜레스테롤이 274고요. 그러면서 사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높아요. 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가 굶는 식사가 있는 겁니다. 굶었다, 먹었다 하는 거. 안 먹는 시간이 길어서 그때는 당분이 없으면 몸이 뭐를 하느냐 하면 몸속에 있는 근육과 같은 기름을 빼서 근육을 빼서 당으로 전환시켜서 써요.
2: 내장 지방은 25,300으로 정상 기준치에서 약 2.5배 많았고 피부 아래 지방층인 피하 지방은 약 1.2배 높았다. 즉 박종승 씨의 복부 비만은 보이지 않는 뱃속 지방, 내장 지방이 원인이었다.
3: 특히 상하체 근력이 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이 복부 비만이 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칠 때까지 뭔가를 해야죠.
0: 저는 나름대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한 건데요.
3: 네. 네. 1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한 거죠.
0: 네.
3: 그렇죠.
0: 아, 근데 효과는 없었어요.
3: 별로 없었어요? 네,
0: 그대로였어요, 몸이.
3: 그런데 몸이 이런 패턴으로 한 끼에 몰아먹는 걸 하잖아요. 그러시면 췌장에 뭐가 생깁니다. 혹이 생기기 쉬워요. 네.
2: 간헐적 단식. 체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단식 거예요. 효과는 없는 걸까?
4: 안 먹어서 끌어내 쓰는 것도 몸에는 스트레스고 또 많이 먹어서 소화에 힘이 드는 것도 몸에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안 먹었을 때는 간, 폐 이런 장기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소화기가 과부하를 받겠죠. 그래서 소화기 특히 췌장, 담낭 이런 곳에 부하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2: 하루 16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어떤 사람에게 맞을까?
4: 아무래도 간헐적 단식은 많이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너무 열량이 부족해서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하시는 걸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세 끼니 다 많이 과식하시는 형태의 분. 뭘 먹어도 나는 많이 먹어. 너무 내가 자꾸 비만해져서 그거를 해보고 싶어 하시면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
2: 간헐적 단식을 했던 박종승 씨는 앞으로 저녁 한 끼에 먹던 음식을 세 끼로 분산시키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복부 비만 개선을 위해 이제 굶지 않고 잘 먹기로 한 두 사람.
5: 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집에서.
2: 과연 2주 뒤 이들의 뱃살은 들어갔을까? 다이어트를 막는 최대의 적은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 먹는 데는 단 몇 분이면 되지만 빼는 데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팔다리에 비해 배는 왜 유독 살이 잘 찌는 걸까? 팔과 다리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기 쉽지 않고 살이 찔 공간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육이 적은 복부는 공간을 늘리기가 용이하다.

0: 뱃속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소화기관과 붙어있다는 점이다. 혈관을 타고 곧바로 복강 내 장기 사이사이로 들어가 지방을 축적한다.
1: 몸에서 지방이 잘 들어오는 구조는 공간이 좀 있는 구조예요. 팔, 다리는 근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복강이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되기 때문에 또 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다른 부위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장 옆에 있는 막에서부터 지방이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그쪽을 다 채우고 나면 간이나 이런 쪽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0: 여러분도 뱃살이 접히시나요? 살 빼려다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게 되는 악순환. 다이어트에 지쳐갈 때쯤 혹 하는 것이 나타난다. 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다이어트 주사. 바로 GLP-1 유사체다. 최근 연예인들이 이 주사를 맞고 감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 뱃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42살 윤민수 씨. 그도 지난 1년 반 동안 GLP-1 유사체 주사에 도움을 받았다.
2: 한 102, 103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많이 나갔던 것.
3: 배도 좀 많이 나왔던가요?
2: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일단은 38인치까지는 입었던 것 같아요. 바지를. 네.
3: 지금은
2: 이제 33 정도.
0: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1: 저희가 4월 달쯤 이제 끝나고 네.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하시고 있는 상태죠.
2: 그렇죠. 4월 말에 끝났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네. 일반적으로 저희 이 대부분의 약은 끝나고 나면 네. 바로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 4, 5kg씩 늘어요, 남자분들.
2: 요즘으로 해서 선방 한
1: 부분. 예. 뭐만 좀 조심하면 되느냐 하면 네. 약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늘리면 뭘 먹고 싶은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유, 두유 한 잔 정도에 약간 단 간식 조금만 하시면 예를 들면 뭐 바나나 반 개라든가 바나나 한 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드시면 크게 변동 사항 없이 늘지 않을 거예요.
0: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GLP-1 유사체는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는 걸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GLP-1 유사체는 인크레틴 호르몬과 같은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 때문에 식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동시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1: 대부분의 비만 약제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GLP-1 유사체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안전하게 체중을 뺀다고 하는 한 달에 2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폭식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국물 음식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덜한 경우는 여성분들 중에서 활동량도 적고 음식도 많이 먹지 않는데 당분류, 액상과당 많은 음식을 조금씩 자꾸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듣습니다.
0: 중년의 적. 복부 비만 개선을 위해 생활 습관을 교정한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솔루션 10일째. 먼저, 늦둥이 육아와 살림으로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이다련 씨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게 밥을 소분한다.

0: 반찬 가게에서 일주일치 반찬을 구입해 가급적 닭과 반찬으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평소엔 바로 먹을 수 있는 달달한 과자나 커피로 때웠을 시간이다. 아침과 점심은 챙겨 먹고 그동안 야식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
1: 예전에 그냥 이 시간이 늦으니까 초코파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금방 해결해버리죠. 빙수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소화제 먹을 일도 없고 편해요. 속이 그 배가 말랑말랑하지 못해.
0: 과연 뱃살에도 변화가 생겼을까? 영양 상담을 받은 대로 매 끼니 단백질과 채소 반찬을 곁들이고 배달 음식은 가급적 기름기가 적은 건강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 두 번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그의 집은 5층.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뱃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위해 틈날 때면 10분이라도 플랭크 자세를 한다.
1: 제가 육아로 당연히 몸이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아침을 먹고 바뀌다 보니까 멍했던 저기 정신이 좀 맑아지고 좀 힘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몸이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네. 네.
0: 그렇다면 늘 과로에 시달렸던 박종승 씨는 뱃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었던 박종승 씨. 그는 간헐적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잘 먹기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2: 확실한 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배고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0: 집에서도 더 활력이 생겼다. 중간중간 칼로리를 보충하니 저녁은 예전보다 적게 먹는다. 몸을 쓴 다음에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쓰고 먹고 쓰고를 반복한다.
3: 알겠죠?
4: 아빠 얘기하래.
0: 육류 위주였던 박종승 씨의 식단은 초록색 채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결 가볍고 담백해졌다.
2: 과거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아침, 점심, 세 끼를 다 먹어야 몸이 좋아진다. 그 전혀 생각도 못했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라 내 몸에 오히려 더 이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0: 운동할 시간도 없던 일상. 평일에는 출근 전에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뒷산을 오른다.
5: 옳지. 하나. 또.
0: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5: 또. 옳지. 네.
0: 생활 습관을 교정한 지 2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막상 검사를 받으려니 자신감이 떨어지는 두 사람. 2주 전과 똑같이 건강지표의 개선 상태를 알 수 있는 체혈검사와 복부지방 CT, 체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허리둘레에도 변화가 있었을까? 2주 만에 5cm가 줄었다. 그렇다면 박종승 씨는 어떨까? 긴장되는 순간. 그동안 4cm가 줄었다.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네. 힘드셨죠?
7: 네.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6: 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복부 비만이 잘 안 빠져.

0: 뱃살이 안 빠져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1: 네네.
0: 근데 내장 지방은 어느 때건 잘 빼요. 환자는 내장은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놀라갔고요, 사실은.
2: 피하 지방보다 훨씬 치명적인 내장 지방. 2만 5천이 넘었던 내장 지방은 2주 만에 1만 9천 대까지 줄었다. 삼시세끼 다 먹고도 체중은 3.2kg 감량. 복부 비만이 개선되면서 공복 혈당은 117에서 105로 10 이상 떨어졌고, 유산은 9.1에서 8.1로, 중성지방도 130이나 떨어졌다.
0: 근데 뭐가 비정상됐어? 그러면 콜레스테롤만 높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너무 줄여 먹으면 만들어요. 얘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요. 세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막, 얘 만드는 것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 274 하던 콜레스테롤, 그때도 높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은 314으로 더 올라갔어요. 요 수치 하나가 지금 나쁜 방향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또 뭐가 좋은 방향으로 갔느냐 하면은요. 혈액 내 염증 수치가 그때 0.47 하던 게 3분의 1쯤 줄어서 0.19가 됐어요. 이 수치가 0.2 이상이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 높다고 생각해요. 염증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지금.
2: 복부 비만이 개선되면서 염증 수치와 혈당까지 개선됐다. 다만 콜레스테롤은 높아진 상태다. 그래서 더안 먹고 움직이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식을 챙겨 먹기로 했다.
0: 그냥 걷기만 1시간 정도 하는 정도 되면 한달 정도에 한천 정도 빠지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환자분이 지금 음식의 배치를 변화시킨 거, 종류의 가공식품이나 이런 첨가물 좀뺀 거, 그리고 운동은 살짝 하셨는데 근데 5천이나 빠졌으니까, 물론 정상 수치는 만 아래예요. 근데 2만 1000이니까 두 배이다가 지금은 15,700이니까 저희가 빼야 될 거에 반이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졌어요.
2: 규칙적인 식사를 했던 이달현 씨는 2주 사이에 3.1kg 감량. 내장 지방이 빠지면서 정상 범위를 웃돌았던 중성지방과 유산, 지방간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떨어졌고, 이제는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뱃살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오해. 잘 챙겨 먹어야 뱃살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1: 너무 정말 적은 칼로리이면 저는 살이 당연히 쭉쭉쭉쭉쭉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아니었던 것도 다시 알게 됐습니다.
3: 매끼 챙겨 먹어라. 특히 아침을 제가 안 먹고 있었으니까 아침을 먹어라. 그래야 그 체력이 유지가 되고 또 다른 게 이제 덜 찾게 된다.
2: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바로 이때가 배로 지방이 몰릴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0: 뱃살이 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힘의 균형을 잃는 겁니다. 몸은 힘이 떨어져서 혈액을 잘 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대사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니까 소모를 잘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약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워지는 거거든요.
2: 뱃살을 찌우기 싫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적절한 교감신경 활성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듯 장기들이 활발하게 일을 한다. 이때가 바로 지방을 비축하지 않고 쓰는 모드. 교감신경계에 민감한 내장지방은 이때 빠르게 지방산을 방출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반면 에너지 부족 상태나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입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거나 눈이 건조해지는 등의 교감신경 과활성 이후 상대적으로

0: 교감신경 활성도가 떨어지는 때가 온다. 밥을 먹고도 소화하기가 힘들고 더부룩해서 잠이 쏟아질 때, 먹은 게 없어서 체력이 떨어질 때, 이럴 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축 모드로 바뀌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된다.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한갑이 넘었지만 뱃살은 찾아볼 수 없다. 그녀는 늘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 즉 비축 모드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쓴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섭취하고 외식은 하되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한다. 낮 동안에는 식사 외에도 1, 2회 간식을 챙겨 먹고 아령으로 상체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1: 어느 날 환자를 보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순간이 생겼어요. 체력이 소진되는 그런 상태가 됐었던 것 같아요. 39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침 안 먹던 식사를 하고 식사의 두 끼니 정도는 육류 종류를 바꿔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 해당하는 육류를 한 3첨, 뭐 4첨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적게 움직이면 5, 6천보 정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가 아주 부족하지는 않고 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복부비만 탈출, 꼭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1: 뱃살을 빼고 싶으면 우선 활동하기 전에 식사하시는 거를 반드시 챙겨라. 아침, 점심 식사를 아주 부족하지 않게 반드시 챙겨라.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쓰고, 먹고 쓰고를 맞추자가 1번입니다. 제 얘기 말고도 식품 영양학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영양에 있어서 하나만 고치라면 뭐야?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라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방사!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모래와 풍먼지 황사!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와 눈병의 주범! 황사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팽조교가 보고 있는 날 황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부터 숙달된 팽조교의 지시에 따라 황사 대비 훈련 시작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황사 발생 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꼭 닫고 실내 공기 정화기, 가습기 등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둘,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은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긴 소매 옷을 입고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합니다. 셋, 휴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넷, 요리 전에는 꼭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깨끗이 씻습니다. 이건 말안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섯, 황사가 비치면 창문을 활짝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고 황사에 노출된 침구류나 옷을 세탁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간단한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황사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아름다운 대자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제주.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에 품어보았던 섬.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대대로 마을을 지키며 뿌리내린 이들이 있고,
1: 영 노릇 맞으면 잘 모르면 기름도 하고.
0: 섬의 매력에 빠져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찾아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2: 섬이 신세상이라 막 털어져네.
3: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사는 지가 20년이 됐네요.
1: 기분이 좋지. 젊은 사람과 이제 이 90 넘은 할머니 오라느냐 오늘은 정말 저 기분이 좋아요.
0: 느영, 나영, 너랑 나랑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입니다.

0: 완연한 봄을 맞은 섬 제주. 만개했던 동백꽃이 하나둘 지기 시작하는 요즘 활기를 띠는 마을이 있답니다. 올해로 93. 오랜 시간 마을을 지켜온 양갑수 할머니는 오늘도 텃밭에 나왔습니다.
1: 이거 옛날 뭐 나물 캐요, 나물. 이거 나물. 이거 나물이고 배추라고.
2: 할머니 뭐 하세요? 어? 추운데 뭐 하세요?
1: 뭐?
2: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1: 이거.
2: 예. 네. 이거
1: 국 끓여 먹으려.
2: 국 끓여 먹으려고. 이거 동이네요?
1: 이거는 동 사는 거.
2: 여기 주세요.
1: 이거 털어놔, 너 아직 가라.
2: 네, 제가 저 이거 가져올게요.
1: 응.
2: 네, 여기 조심하세요.
1: 그만해요.
0: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안부를 살피는 혜연 씨. 도시에 살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할머니와는 40살 차이 나는 친구랍니다.
2: 할머니, 여기 사세요.
1: 옛날 영 타서이 이거 먹어봐. 꿀 닮아, 꿀.
2: 나와요.
1: 꿀 맛이요. 달래요.
3: 옛날에 어릴 때도 이거 많이 따서 드셨어요?
1: 옛날에는 이거 따 먹으면 드린 때는 무슨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저 많은 것든 거 캐고 이런 거 다 그냥 이어 빨아먹고 그랬지, 음신.
2: 이게 날이 따뜻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1: 빨아먹어. 언니.
2: 네. 할머니, 오늘 세수하셨어요?
1: 예수의 노시 노트 뽀르는지.
2: 이거 조금 발라보세요.
1: 아이고, 그만하라, 그만.
2: 그거 한번, 예, 네, 그렇게 해서 내려.
1: 아이고, 배고프다. 만개할망.
2: 오늘도 좀 발라보실까요? 어때요, 할머니? 고와요? 이게 촉촉하잖아요.
1: 저 것이 땀물에 곱다. 내 손은 그 아가씨, 내 손실이다.
2: 괜찮아요. 저도 아직 좀 어려서. 얘기 들어보면 되게 힘들게 사셨는데 되게 할머니가 밝으세요. 유쾌하시고. 이런 거 그리고 저 오면 이런 거 이렇게 밭에 키워서 주시는데 이렇게 다 깨끗하게 따듬어서 주세요.
1: 댕기당 아이들이 섭섭하고 이런 사람 보면 막 반가워서 직접 야 이도 저한테 댕기 막 할머니 이따 돌아온다고 고추수레 가게.
2: 네, 같이 가요. 콩 나와서.
0: 이거 두 사람은 요즘 자주 꽃나들이를 갑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이 마을은 수백 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동백마을, 나무도 길도 동백꽃이 천지랍니다.
4: 고맙다. 착하다. 착하다. 영원한 살아서.
1: 꼬딱한 꼬장 하나 탁 그냥 먹어다지. 저 동백 물?
4: 이거 꽃가루.
1: 아이고 돌다.
4: 사랑해요. 맛있다. 가루 봐봐. 이거 일로 해동 일로 탁 먹는 거죠.
3: 아 그걸 왜 묻히세요 원래? 왜 묻히세요 그걸?
4: 아이고 곱다. 동백꽃이든 여름이든 동백에 대한 거는 모든 게 영양가입니다.
1: 네, 곱다.
3: 안
4: 이뻐요?
3: 이뻐요?
1: 네.
4: 날씨도 이렇게 좋고 집안에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거 동백꽃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한 바구니씩 주워보려고 나왔습니다.
0: 만개한 동백꽃이 자신을 뽐낸 후에 하나둘 저물어갈 때쯤이면 그 꽃을 거두느라 마을이 소란스러워진답니다.
4: 천천히 허렌, 천천히 실어진다이. 아이고 예쁘다.

0: 꽃 이쁘지?
1: 예,
0: 명래꽃 원래 최고로 최고로 이쁘게 이쁜 꽃인 것 같고 꽃도 두텁고 아니 무게도 나갈 것 같고
1: 원래는 또 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다른 해보단 더 왔어.
2: 동백의 쓰임새를 알아본 건 식물학을 공부했던 회연 씨.
3: 이 꽃잎을 가지고 동백 꽃차로도 쓰고요. 이거는 또 말려서 그 동백 그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어요.
4: 뭐 비누나 화장품 거를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여기에 하는데 이게 만들면 이걸 한번 써봐라. 나한테 줘요. 실험 대상이었어요.
3: 실제 막 적용이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사는 지가 20년이 됐네요.
4: 아니.

0: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1: 좋다.
0: 오지 않는 사람아 기적 소리 끝나는 밤에
2: 노동인 듯 꽃놀이인 듯 동백꽃을 한 아름 거두었습니다.
0: 공걸로만 춘우린 해수다야. 육경을 한 마리 끄니.
3: 하나 다 끄네요.
0: 예, 경유도 우리가 하영주사수다.
2: 곱고 흠집 없는 것들로만 좋은 동백꽃은 건조기에 넣어 잘 말려줍니다. 꽃만큼 고운 곳에 쓰이러 간답니다.
3: 말려서 이렇게 진공포장처럼 이렇게 신어둔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화장품질을 하고 있습니다.
2: 동백은 마을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2007년 300년 마을 역사를 기념해 이후 주민들과 함께 방앗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동백나무로 공동사업을 함께 일구며 전국에 소문난 동백마을이 됐습니다. 꽃만큼이나 씨앗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거둬두었던 동백 씨앗.
4: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겨울에 피는 동백꽃이 지고 나면은 그 토종 동백꽃에서만 이런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럼 10월 달 되면 열매가 벌어져서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게 마치 이제 도토리 죽듯이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모아오세요.
5: 이런 건 정성이잖아.
4: 이게 멀쩡해 보여도 속에 이렇게 갈라진 것들은 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 색깔이
5: 이만큼 가잖아요.
4: 이런 거는 냄새나.
2: 좋은 것만 깐깐하게 고릅니다.
1: 무봉이 어머니가 나중에 5kg, 3kg, 심심하다 주성아 차, 심심하다 주성아 차 하면서 계속 온 거라.
6: 얘기하다 보면은 이 마을에 돌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집안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다 두루두루 웃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2: 잘 고른 동백 씨앗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용도에 따라 볶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씨앗으로 동백 기름을 짭니다. 씨앗의 크기에 따라 볶은 정도에 따라 또 가하는 압력과 용도에 따라 짜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동백기름은 주로 머릿기름으로만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 형태로 기름을 짜면서 그 쓰임새가 화장품 원료나 식용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하네요.
3: 아, 향이 엄청 고소하네요. 기름 지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열매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붉거나 이제 작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정을 해요. 연기 나는 것도 보고 냄새 나는 것도 보고 해서
4: 잘 났어요. 약간 쌉싸름하면서 고소하면서 오늘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재밌는 일화가 어떤 날 이렇게 덜 볶아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품으로 쓸 수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제 볶아 먹고 하다 보니까 요리용 동백기름이 나오게 됐거든요.
2: 실패가 새로운 기회가 된 셈입니다. 기름을 짜는 날이면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4: 동백기름이 동양의 올리브유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동백 오일을 넣고 파스타를 만들어도 맛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맛이 좋아가지고 오늘 마을 분들하고 같이 해서 먹어보려고요.
2: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 파스타. 막 캐온 싱싱한 달래와 제주도산 고사리를 넣고 올리브 오일 대신 동백기름으로 만든 회연씨표 고사리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갓 잡아 싱싱한 회까지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3: 자, 회 두 개는 가고 어디 안 가서 가? 가운데? 네, 네, 네. 여기. 네, 고맙습니다, 회.
2: 갓 지어 따뜻한 밥에 동백기름과 깨소금 솔솔. 그것만으로도 맛이 일품이랍니다.
4: 이거 동백기름이 밥이랑 만났을 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기름하고 깨소금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회랑 같이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3: 자, 이거 저쪽에 먼저 드립시다. 예.
2: 마을 사람들이 회를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김에 묵은지를 올리고 회에 동백기름을 찍어 밥을 올리면 끝.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7: 맛있어.
3: 아, 파스타 맛을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2: 느영 나영 서로 함께 둘러앉아 더 맛있는 밥상입니다.
4: 자기 개인의 이득보다는 마을 공동의 그런 이득,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마음, 동백을 이렇게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사고 있는 걸, 요걸 이제 계속 꾸준히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2: 해가 좋은 날입니다. 양갑수 할머니가 미뤄두었던 동백 씨앗을 말리러 갑니다. 조일거리가 있어 좋다는 양할머니. 잘 말려 마을 방앗간에 가져다 주려고 한답니다.
0: 말려 놔둬서 벌거지도 안 먹고 기름 빨게요, 이거.
2: 그 사이 할머니의 친구가 또 찾아왔습니다.
8: 이거 뭐세요?
0: 이거 아징갈까 있냐?
8: 어.
0: 저 고산 마다리에 담은 거.
8: 와, 엄청 좋은 거 하셨네요.
4: 내일 가지러 올게요, 할머니.
0: 내일 가지러 올까?
4: 네네,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하루만 더 말려서 제가 내일 가지러 올게요.
0: 그래.
4: 엄청 곱게 잘 말리셨네요. 엄청 바삭바삭 잘 말리셨네요.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또 할머니가 이런 거 하시는 거를 또 재밌어하고 또 보람있게 생각을 예, 하셔가지고
0: 나이 예. 들어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먼저가야 음식을 거시한다고 옛날에도 그냥 이야기도 하고 좋지. 아, 이형 만나니까 오늘은 너무 반갑고.
4: 할머니 응?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0: 응. 네, 옛날에 그리하는 사람들.
2: 그 섬에서 느영, 나영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

0: 이렇게 많은 돌고래를 본 적이 없어요.
1: It's so beautiful. Oh my god.
2: 제주 좀 다르게 또 보기 그런데 와이프가 여기 계속 살면서 그 제가 못 보는 거 또 느끼고 이야기도 듣고 너무 좋아하죠.
3: 웃고 삽시다 우리.

0: 와,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 색깔 좀 보세요. 옥색 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1: 조박단, 웰컴, 웰컴, 나 연애 막간.
2: 와, 슈미부크 다니네 봐.
3: 슈미부크.
0: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멋진 귀한 곳 같습니다.

0: 일상에 지쳐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1: 꿈만 뻗으면 하늘하고 닿을 것 같아요.
0: 와, 딱 그런 곳을 만났습니다.
2: Welcome.
0: 아침이면 방금 짠 우유를 맛볼 수 있고
1: 수고하셨습니다.
0: 사랑과 정성으로 차린 따뜻한 집밥까지
1: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눈물이 나요.
0: 동네마다 한 명씩 꼭 있는 유쾌한 아저씨가 생겼죠. 그리운 할머니가 계신 집 한없이 따뜻했던 그곳으로 갑니다.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 종교와 문화 차이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복잡한 현대사를 거쳐 독립한 지 20년이 안 되는 나라죠. 수도 포드고리자를 거쳐 미지의 땅으로 향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몬테네그로. 인간이 길을 쓰고 길을 내보지만 험산 중령을 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강물은 기어코 바위산을 뚫고 푸른 길을 냈습니다. 타라 협곡, 그 거대한 위용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1: 너무 높아가지고 아찔한데요? 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 강은 타라강이고요. 이 다리는 쥐리지비치의 다리인데요. 길이가 무려 365m, 그리고 높이가 150m에 이르는 1940년대에 완공된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다리라고 합니다.
0: 유고슬라비아 왕국 시절 어렵게 다리가 놓여졌지만 곧바로 전쟁이 터졌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3: 도바르단
4: 도바르단 야삼 소란스티마트
3: 모이 예메코 야삼 야삼 이지 유주나 코레
4: 아로즈나 코레야 드라고미에 드라고미에
3: 드라고미에
0: 곳곳에 영웅담이 숨어 있습니다.
5: Своим виницам веку я могу дать доступ и убежище и туда, мое остро и убежище. Своего команданта, и немецкого, и еще, не знаю, сколько того, и обеспечения.
0: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항거하다 순국하거나 진격하는 이탈리아군을 막기 위해 다리를 폭파한 후 처형당한 이도 있었습니다.
4: 신경이, 도체나 못 빼지.
0: 숱한 외침과 전란을 이겨낸 몬테네그로는 이 아름다운 산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북동부 산악지대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죠.
1: 몬테네그로의 최고의 명산 드루미토르를 달리고 있는데요. 와, 해발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아직도 산 꼭대기에 오면 눈이 녹질 않았어요. 와,
0: 해발 2000m 이상 봉우리가 50여 개, 18개의 빙하호수를 품고 있는 거대한 산군 드루미토르 국립공원입니다.
1: 진짜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게 와, 이 눈 좀 보세요. 와, 와, 눈이 한 1m도 넘는데요. 와, 지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데 눈이 워낙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천천히 녹는 것 같아요.
0: 4월까지도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쓸쓸한 고원,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0: 견뎌온 백발의 노인 같습니다.
1: 노.
2: Hello.
1: I'm from Korea.
2: Korea. So, traveler.
3: where are you from?
2: This, I'm local guy. Tu sam sa dormitora, rođen sam u Isu. Svi su mi preci sa dormitora. Kao Himalaj i Tibet. Ista je stvar. Ima tu energetsku i mističnu i duhovnu. Nije samo priroda.
0: 잠자는 땅이라는 뜻의 두르미토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쉬어가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4: 눈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 한참 앉아서 이 바람의 느낌하고 공기의 느낌,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피부로 좀 많이 담아놓으려고요.
0: 너무 지치고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순간 마음속에 그려보는 곳입니다. 산골 마을 자블라크. 여기서 며칠 쉬어가겠습니다.
4: 여기는 자블라크라는 산골 산촌 마을인데요. 대부분 집집마다 홈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저도 예약해보고 찾아와 봤습니다.
1: 도브르베체.
5: 도브르베체.
1: 모예 예메코. 야쌈 이즈 유즈나 코레.
5: 도브르도슈리. 모예 이메 블라기차.
1: 블라기차.
6: 야쌈 조란.
1: 조란.
6: Montenegro.
5: Montenegro. Montenegro. Dobrodošli.
6: Dobrodošli.
5: Welcome.
6: Izvolite.
5: Welcome. Ajde, kažu.
6: Gledaj već.
5: Ovdje mi živimo. Ja i moj suprug ovdje živimo. Radimo, stvaramo i to je naš dom.
0: 아침 식사까지 5만 원. 믿기 힘든 가격인데요.
4: 만년설 설산이 보이는데
0: 전망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이곳 두루미토르 국립공원에는 조상 대대로 소를 키우며 살아온 농가들이 있습니다.
4: 우유를 짜고 계시는구나.
0: 옆에서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6: 오와 마오와 파오웨지 그래서 10, 15 달러
0: 아침 저녁으로 5리터 넘는 우유가 나온답니다. 치즈를 만들어 파신대요.
4: 아주 소중한 선물이요. 아직도 따뜻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6: 예.
4: 예. 아니 소들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바쁠 것 없는 하루, 저도 농부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갓 짠 우유는 처음이라 괜히 망설여졌는데요.
4: 와, 이거 설탕을 타놓은 것처럼 달콤한데요? 아주... 부드럽고 우쿠스다 우쿠스다 우쿠스다 우쿠스다
5: 우쿠스다
0: 아주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5: 소펠
4: 뭘 만들고 계시네요.
0: 요즘 유럽에서도 빵을 만들어 먹는 집이 드문데 손 많이 가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5: 피토 오에 트라디시오나노 예오
0: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발라 최대한 얇게 펴니다. 이래야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우유에 레몬즙을 넣어서 만든 리코타 치즈. 시금치, 달걀을 버무려서 반죽 위에 올립니다.
5: Znači sad ćemo da je pripremimo za tepsiju. Sad ćemo ovo doradimo.
0: O, 신기하죠?

0: 반죽을 순대처럼 말아서 굽습니다.
1: 이소르트 다 포그라다테 이마메 도예네 키메 카우스타비토 네?
2: 네.
1: 미스테요?
3: 와, 이게 완전히 전통 화덕으로 굽는 비타인데요?
0: 시골집이라 이런 화덕이 있네요. 장작불 위에서 뭉근하게 구워집니다.
4: 저기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눈물이 나요.
0: 제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집니다. 부끄러운가 봐요.
3: 아, 손녀가 오늘 일요일에 놀러 왔나 봐요. 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0: 몬테네그로 사람들에게 집 생각나게 하는 소울푸드입니다.
3: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맛있어 보여요.
1: 이 오나 ćemo probati. Izvolite.
3: 저는 도르미트루의 눈처럼 이렇게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엄청 뜨거웠어요.
3: 이 요리를 만드신 정성이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고소하고 바삭하고 우쿠스나.
1: 봐라. 도지테 drugi put. I tako pravimo, dočekujemo goste kao vas i nešto najljepše vratiti se na svoje ognjište.
3: Hvala, hvala.
0: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늘 함께 해온 가족.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은 유럽. 다음 여정은 알바니아입니다. 자동차로 몬테네그로 국경을 넘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로 갑니다. 알바니아, 이름조차 낯설죠? 발칸반도의 다른 나라들처럼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높고 푸른 디나르 알프스 산맥이 뻗어 있지만 역사와 문화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도 한가운데 자리한 모스크. 500년 넘게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 국민의 60%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오랜 공산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서구 사회의 분노를 개방한 게 불과 30년 전의 일입니다.
5: 이곳은 수도 티라나의 중심 광장인 스칸데르베그 광장입니다. 15세기부터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워서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던 스칸데르베그의 이름을 따서 스칸데르베그 광장이라고 붙였는데요. 저기 용맹하게 말을 타고 계신 분이 스칸데르베그입니다.
0: 알바니아의 민족 영웅 기에르기 카스트리오티. 스칸데르베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0: Sehr gut. So, mach's gut, eh?
1: 2차 대전이 끝나고 발칸반도가 독립 열기로 뜨거웠을 때 엔베르 호자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4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알바니아 전역에 무려 75만 개가 넘는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2: 완전 미루 같은데요? 겉에서 보기엔 이런 벙커가 있다고 전혀 못 느꼈는데 안에 들어와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넓은데요.
1: 호자는 스탈린주의에 빠져 무신론 국가를 선포하고 종교활동을 탄압했습니다. 또 적대 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불법 도청과 체포, 고문이 자행이 되었죠.
3: 아니, 별사.
2: 이런 지하 공간에 이렇게 멋진 극장까지 마련해놓고.
3: 와. Erasmo Martini, bom, bom, bom, bom, bom. Completo parlamento de Vindecto. Ele é um campo no ar, um campinho que tu. Campo no ar que tu dê. Ele é um embaixador de estima, não que tu já te dê. Isto é top secret.
1: 유사시에 데뷔한 비밀 도시였습니다.
2: 오페라야 극장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저 2층에는 좀 높은 사람들이 앉아 계셨다고 하고.

0: 와, 너무나 잘 울리는데요. 역시 지하라 잘 울리는 것 같아요.
1: 시민들은 가까운 벙커에 배치됐습니다.
2: 옥시겐 카본.
1: 12살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 보자신 필트라 버튼 도문지어 옥시겐 데피니 카본이.
1: 갑자기 안내원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비밀스럽게 손짓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0: 비밀의 장소인데요.
1: 벙커는 극비리에 건설됐고 설계와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2: 그토비 넘어선 아쇼나라스 루프테 빈데 엔베르호자 베담 그토 푸치샨디 디테 그토 제린데 그토 파이마르베 시리생아 생아유리
1: 늘 암살의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호자. 결국 심장병으로 사망. 어목했던 독재자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무상의료와 교육이 실현된 그 시절을 추억하는데요.
2: 소디 유베코프.
1: 어두웠던 역사를 뒤로하고 알바니아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수도 티라나에서 멀지 않은 곳 쿠루요로 갑니다. 중세시대 알바니아인들이 최초로 세운 민족국가 아르보눈 공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경주 같은 곳이죠.
0: 이곳은 해발 600m의 지한 크루여라는 곳입니다. 크루여란 뜻은 알바니아 말로 샘물, 근원이란 뜻인데요. 아, 그야말로 알바니아인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1: 언덕 위에 요새까지 기념품 상점이 많았는데요. 알바니아 국기에 그려진 쌍두 독수리 문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0: 월샨데떼. 응감코. 응감 아르두노. 응가 코리아 에유부트.
3: 웰컴. 시스메.
0: 시스메. 고맙습니다. 아우, 해바라기 씨도 한국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요?
3: I like Korea, Albania.
0: Very nice.
3: Very nice.
0: Very nice.
3: People good.
0: People good. Beautiful woman.
3: Thank you very much. You're very nice. Have a look here.
0: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직접 저 카펫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이슬람 신자가 많아 기도용 카펫을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에게 독수리 문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2: 그래야 슈퍼, 슈퍼 그래야.
0: 그래야 슈퍼.
2: 슈퍼 그래야. 그래야 알바니아.
0: 코리아, 알바니아.
2: 아, 코리아,
0: 알바니아. 알바니아. 네. 돌리면 대리. 이거. 이거 선물로 하나씩 드리는데요.
4: 이 라이터에도 이 알바니아 국기가 그려져 있네요.
1: 검은 독수리는 스칸데르베그 가문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2: 헤로인 데금 달, 제시카 세로디 스칸데르베그.
1: 온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국기에도 그 상징을 그려넣을 만큼 특별한 인물 스칸데르베그. 오스만 제국의 인질로 끌려갔던 그는 300여 명의 알바니아인들을 이끌고 탈출해 북부 지방을 통일하고 쿠루여를 항쟁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0: 알바니아의 민족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숭고히 희생하신 분, 외세와 대항하고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알바니아의 정말 위대한 인물이 저기 보시면 스칸데르베그의 투구와 칼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보존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1: 25년 동안 생이 다할 때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그가 죽고 난 후 결국 성은 함락당했습니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마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0: 불신대대
5: 불신대대
0: 운영코
5: 운영 취미
0: 취미?
5: 취미 법세계 아르돌
1: 아주 오래된 상점입니다. 알바니아 전통 공예품을 파는 곳인데요.
0: 와, 이거는 모자를 만드는 곳 같은데요.
5: 알바니아 캡스.
2: 알바니아
3: 카펠레.
5: 카펠레.
1: 그 역사가 아주 깊은 모자입니다.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 썼다고 전해지는데요.
5: 슈메말, 슈베티에티.
0: 작은 것 같은데.
5: It's Albanian hat rest like this, not putting everything the hat inside. For example, like this.
3: 몇
5: 대째 하시나요? 4대째 하시나요?
0: 와, 7대째 이 전통 모자를 만들고 계시는 와, 크루어의 장인분.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분?
5: He's my son.
0: 와.
5: 어? I learned this job by my grandfather. He's died 10 years ago. And he's learned me how to make this job.
0: He's my grandfather, he's my father.
1: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는 주로 무슬림들이 이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알바니아의 상징이 되었죠. 지금도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양모를 서로 엉키고 뭉치게 하는 과정입니다.

0: With two of these, we make one hat.
1: 만 하루 동안 뜨거운 소금물에 담고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모자에 비누칠을 합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접착제 역할을 하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모자 한 개를 만드는데 이틀이 꼬박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모자는 오래 가기 때문에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결혼식이나 예배용으로 쓰이는데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0: Thank you.
2: 프레시언트 대단하십니다. 와, 놀랍신다. 마에스테로. 마에스테로.
0: Thanks.
1: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항쟁해온 알바니아. 그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0: 좀.
2: 제가 한국에 가서 이거 쓸 때마다 장인의 손길을 기억하겠습니다.
1: 살아있는 문화유산과 전설 같은 영웅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알바니아 서부 미제케 평원을 지나 땅과 물의 경계가 사라진 땅, 너른 습지를 만납니다. 카라바스타 국립공원, 자연의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죠.
3: 오, 막 차가 미끄러지네요.
2: 알바니아의 최고의 습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 국립공원 차량인데 앞유리도 깨져 있고 왠지 불안하다 싶더니 기어이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차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이런,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2: 너무 진흙탕이라 지금 차가 빠졌어요. 지금 모두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문제가 심각한데요?
1: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차가 도착하기 전 줄을 묶어놓습니다. 아, 드디어 견인 차량이 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4: 팔라멘데리.
2: 팔라멘데리.
4: 스카이. 팔라멘데리.
2: 팔라멘데리.
4: 롭신.

0: 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차가 빠져나왔습니다.
1: 와! 발신한데,
0: 빨리 달려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달려 새들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향합니다.
1: 와, 엄청 많아요. 예. 펠리칸이 지금 저 섬에 한 수십 마리가 앉아 있어요. 와.
0: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 달마시안 펠리컨입니다. 20여 년 전 개체수가 10

0: 10여 마리로 줄어 정부가 어선의 접근을 막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하는 생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 메사리는 bonifikimin e tokave bujqësore humbi habitati këtyre, po jo vetëm Shqipërinë, në gjithë botën edhe u zvogëlu pelikani, specia pelikanit, edhe kjo prandaj ne është shumë pak.
0: 날개 끝이 검은색이라 이름 붙은 달마시안 펠리컨. 코로나 시기 야생이 복원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는데요. 어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종은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2: 그러니까 알아듣는 그러니까 코리아 유부 있죠.
3: 코리아 유부 슈퍼.
4: 아저씨가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요.
0: 구운 생선이 식을까 봐 손님이 있는 곳까지 뛰어갑니다. 다시 주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아주 뜨거운 남자입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또 뛰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나 했거든요.
4: 웬 레스토랑에 말들이 이렇게 많죠? 아저씨 뭐 하시는 거지?
0: 초원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말이 바쁠 땐 식당 일을 돕는 일꾼 역할을 합니다.
5: 고모사, 인부첫 멜룰레.
6: 왜좀 탐하는 필미 민가야? 스카 달 페유 세켜 스카 베 타울레트. 스카 베.
0: 꽃병을 들고 야외 테이블로 갑니다. 말은 익숙한 듯이 아저씨를 조심스레 내려놓는데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4: 맨날 뛰어다니시는데 팔레멘데리
0: 아주 괴짜세요. 말은 아저씨의 이런 행동이 익숙한지 누워서도 열심히 풀을 뜯습니다.
5: 마 인텔리겐타 오스케 사요 체 푸선 테 구지나.
0: 저도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
4: 이건
7: 땡큐. 잘 먹어요.
5: 그스 레브렉.
7: 이게 레브렉이에요.
0: 역시 후다닥 가버리셨어요.
4: 음식 주시고 쏜살같이 사라지시는데요. 알바니아의 아드리아에서 잡은 농업과 생선. 와, 너무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육질이 부드럽고 정말 고소한지 간도 딱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0: 손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식당. 덕분에 저도 맛있게 먹고 갑니다.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여정, 알바니아 중부의 베라트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오순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기독교 지구, 반대편은 이슬람 지구로 나뉩니다.
4: 천 개의 창문을 가진 도시 베라트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1, 2차 세계대전과 또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그리고 발칸의 두 번의 전쟁을 끄떡없이

0: 건져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1: 베라트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로마와 비잔틴, 불가리아 지배를 거쳐 15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면제해주자 인구가 크게 늘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0: 와, 이 길은 굉장히 좁은데요. 어떻게 제가 통과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사람 하나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네요. 오, 오가다 사람 만나면 여긴 꽉 막힐 것 같아요.
1: 베라트는 애초 돌을 쌓아서 만든 요새 마을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아 차가 올라올 수 없어 지금도 무거운 짐을 노새가 지고 나릅니다. 수많은 전란 속에서 도시가 파괴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된 이유죠.
0: 아무래도 언덕이고 또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작은 골목길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당나귀를 이용해서 짐을 옮기고 하나 봅니다.
2: 그리고
1: 골목길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3: Do you like Albania?
4: Yes.
3: Okay. Come for me.
0: 뭘 보여주신다는데 이곳 베라테 사시는 현 주민인 것 같습니다.
1: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데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하시네요.
3: Bye.
0: 와, 베라테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테라스 같은데요. 여기 사시나요?
3: Yeah. We are living here. My home is my bar.
5: Ah.
3: Yes. I started coming to work too. 5 years, 50.
1: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0: 여기 올라오니까 알바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토모르 산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 있습니다. 높이가 2,416m나 된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멋진 곳이라니. 한 달 살이 하면서 골목골목 천천히 구경하고 싶은 동네입니다. 오늘 하룻밤 이곳에서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녁까지 주시는데 1인당 7만 원이에요.
0: 방이 벽이 다 돌로 되어 있는데 아담하니 되게 아늑하고 되게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풍경이 아주 좋은데요.
1: 흘러가는 구름 따라 어느새 내 마음도 두둥실 날아오릅니다.
0: 예, 이야, 보니까 여기 밑에는 게스트하우스고 할머니 집은 여기 위에인 것 같아요.
1: 밥때가 되었다고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3: 두 개미 고시기는 오더러니. Hi, hello, how are you?
0: I'm fine.
3: This is my daughter, my daughter. Yes, and my grandmother. 96 years.
0: Wow.
3: Yeah, 96 years.
0: What's your name? My
3: name is Derek.
0: Mir.
3: Siachoni. Josh Mir. Josh Mir. Ozotto.
0: Yeah. 건강하세요, 할머니.
3: 에?
0: 건강하시라고요.
3: 저도 순대지 미래 계속. 야, 미리엠 가신다, 러바슈. 마당킨.
0: 제가 사실 방송 촬영 중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나네요.
1: 살아계실 때 이렇게 안아드리지 못했어요. 아쉽고 그립습니다. 튀르키예식 양고기 요리와 피망 속에 양념한 쌀을 채운 돌마까지 근사한 식탁을 보자 술 한 잔.

0: 따르는 할머니.
1: Is lucky?
2: Yes, lucky.
1: 96세 할머니도 예? 40도가 넘는 그 알바냐 전통수 라키를 지금
2: 다 축하드립니다.
0: 하루에 한 잔씩 꼭 드신대요.
2: 오, 스트롱.
0: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독한 술인데 할머니는 끄떡없습니다.
1: 안 써요?
2: 내 카페.
0: 속이 얼얼해서 빨리 한술 떠야겠습니다.
1: 쉬메. 아, 이거는 피망에 쌀을 집어넣어서 오븐에 구운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밥이 그리웠는데 여기 베라트에 와서 밥을 또 먹을 줄이야.
0: 맛있는 튀르키예 스타일의 음식이 많습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베라트. 그래서 더 흥미로운 도시죠.
1: 오늘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시고 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베사메 무초.
3: 아하! 다 저희 라이프 스케이크 온 듯이.

0: 브라보! 브라보!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세요?
1: 아.
0: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1: 예. Yeah. My voice is. 마소노.
2: 기분 좋으신지 마이크 놓을 생각이 없으시네요.

0: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그러나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짧은 만남이라도 이별은 늘 아쉬운 법이니까요.
1: 예, 또 오겠습니다. 저도 이 백업부터.
2: 발레민데리.
0: 뜨거운 제 마음을 보냅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1: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러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국 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꼭 베라티에 다시 와서 또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0: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살다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꼭 다시 올게요. 곁에서 오래 머물다 가겠습니다.
1: 아, 멋진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개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대사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대사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피 속에 포도당이나 지방산 농도가 높아도 세포가 이 연료를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 살도 찔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는 합병증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사람들은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과 같이 붙어다니는 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인데요.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렙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잘 부어요. 잘 부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무거우니까 굼뜨게 되죠. 잘안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어요. 내가 가벼운 몸이면 가뿐하게 계단으로 올라가겠지만 몸이 무거워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얹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순환인데요.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더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쉬지 않고 먹고 의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직과 장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피하지방 조직, 두 번째가 골격근, 세 번째가 간입니다. 이세 조직과 장기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고 전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면서 뱃살이 더 나오게 되고 당뇨병이 오게 되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간부터 볼까요? 간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술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걸리게 되죠. 간에 기름이 끼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는 알코올보다 더 강력하게 지방간을 일으키는 아주 큰 놈이 나타났죠.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흔히 과일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과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우리가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게 되죠. 포도당은 혈액에서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당은 간에 들어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당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옵니다. 그래서 과당으로 인한 지방간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인들뿐 아니라 소아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과당이 많이 든 인스턴트 음식들, 대부분의 정제 가공 음식의 공통점은 당 함량이 높고 나트륨 함량이 높고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나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요세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돼 있어야 우리 뇌에 도파민, 그러니까 중독을 유발하는 이러한 중추를 자극해서 더 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제 가공 음식의 특징은 중독을 유발한다. 탄수화물 중독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의 과잉 섭취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결국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당뇨병과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정제 가공 음식을 멀리 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이른 나이에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러한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간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 술 그리고 과당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술과 과당을 끊어야죠. 언제까지? 지방간이 좋아질 때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비만 치료 프로그램은 어떻죠? 전날 케이크를 먹었으면 다음날 운동을 더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면 된다. 마치 술을 소주 두 병을 매일 먹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온 환자한테 소주를 한 병으로 줄이시고 간장약을 드세요라고 처방하면 그 병이 치료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에서 벗어나야 치료가 되는데 그럼 지방간을 일으킨 음주, 그러니까 술과 과당을 지방간이 개선될 때까지 끊는 것이 비만의 치료?

치료해야지. 단순히 식욕억제제만 처방해서 적게 먹으면 해결될까요? 이게 칼로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치료의 아주 티피컬한 예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에 안 좋은 음식에서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술과 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할때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는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의 인슐린 저항성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제가 앞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 탄수화물은 급성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몸에 들어오면 지방보다 먼저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은 먹어도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는 탄수화물은 내 몸에 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그게 피하 지방을 늘릴 수도 있고 간의 지방간으로 쌓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보리밥, 잡곡밥만 먹는데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중년 여성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과연 건강해질까요? 지금 과당 섭취도 많지만 근육량은 줄어드는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많아지고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배가 나오고 당뇨로 가는 겁니다.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마른 비만으로 이어지고 대사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당당하게 먹죠. 건강식이니까. 그렇지만 이미 당뇨가 왔고 지방간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도 과일이 건강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격근인데요. 지난 시간에 의자 중독을 얘기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식후 고혈당 관리인데요.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죠. 올라간 식후 고혈당의 80%를 근육이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10분이라도 걸어야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받는데 근육이 그 80%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올라간 혈당을 간과 피하 지방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방간으로 이어지고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으로 가기 쉽겠죠. 그래서 올라간 식후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해마다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던 콜레스테롤이 올해 검사해 봤더니 확 올라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콜레스테롤이 높았으니까 내 유전자에는 그냥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마 작년까지는 그래도 운동도 하고 나름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서가 바뀌고 일이 바뀌면서 운동도 못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앉아 있게 되고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하다 보니까 근육량도 줄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조절이 안 되고 이러다가 지방간이 오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건 아닌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내 체질 탓이야, 이건 유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셨나요? 물론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면 무작정 약만 처방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한번 돌이켜보고 고치려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피하 지방 조직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쉬지 않고 먹는다. 에너지의 밸런스가 지속적으로 플러스다. 스폰지를 짜줘야 되는데 짜주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 이게 피하 지방 인슐린 저항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늦게 야식을 먹게 되는 것도 결국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밤늦게 야식을 먹게 될까요?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이 공복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뇌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직과 장기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공복 기간에도 뇌는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죠? 간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낮 동안에
남는 포도당을

비축해 두었다가 인슐린 호르몬이 바닥에 있게 되면 간은 합성 모드에서 포도당을 분비하는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다른 조직과 장비들은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 포도당을 먹을 수 있어요. 뇌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먹을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는 다른 조직과 장기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뇌는 간이 내보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왔어요. 그러면 공복 시간에도 인슐린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 창고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몸은 지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의 도움으로 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뇌가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과 장기와 경쟁적으로 포도당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뇌는 음식을 더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늦게 깨서 다시 뭘 먹고 자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미리 음식을 먹게 해서 혈당을 충분히 올려놓게 해야 잠을 잘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야식을 하지 않고 자잖아요. 중간중간에 깹니다. 깊은 잠을 못 자요. 왜? 뇌가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늦게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식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뇌가 공복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갖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그 방법에 우리 몸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뇌는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받지만 다른 조직과 장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야식을 하게 되면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하 지방 조직의 기능 부전 때문이든 골격근에서 문제가 생겼든 간에서 지방간이 와서 인슐린 저항성이 왔든 어느 쪽에서든지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면 전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은 포도당과 지방산을 잘 쓰지 못하는 대사 유연성이 뚝 떨어지는 몸이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하 지방 조직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비축이 되지 못하고 남는 지방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내장 지방에 끼거나 간에 더 쌓이거나 췌장에 쌓이거나 근육 사이사이에 끼거나 또는 혈관에 끼거나 하면서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대사 이상과 혈관 질환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뿌리가 단순히 뱃살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혈관 질환,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 병은 어디서 나왔죠?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내가 나이가 됐으니 혈압이 올라갈 때가 됐네,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때가 됐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했다면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이상이 나왔다면 지금부터가 뱃살을 빼고 몸을 건강한 몸, 건강 체중으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내 몸을 망가뜨렸고, 그로 인해서 살이 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단순히 적게 먹는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바꿔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골목골목 천천히 걷다 보면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1: 양림동은요, 근대 역사 문화마을입니다. 근대 역사의 보물창고라고도 하죠.
0: 아하, 그러니 기분 좀 내볼까요?
2: 오,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짜잔! 귀여워.
0: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3: 고3 딸하고 추억을 좀 쌓고 싶어서 양림동을 찾아왔습니다.
0: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박하지만 깊은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목 맛집에서 만난 광주의 맛.
4: 광주는 예우박찌개를 많이 먹어요.
0: 저 골목 너머 추억이 있고 숨은 고수들도 만날 수 있는 그곳.
5: 계세요. 아이고,
6: 안녕하십니까.
5: 우와, 멋지다.
6: 딴 사람은 일체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
0: 오늘은 광주 구석구석 함께 걸어보시죠. 현재 총 97개의 동이 있는 광주. 그 중에서도 보물 찾기 하듯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동네들을 찾아갑니다. 과거 버드나무가 울창의 이름 지었다는 광주 양림동입니다. 지금은 버드나무보단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동네가 됐죠. 산책하듯 한나절 걷기도 좋고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서 인생 사진 찍는 분들도 많답니다.
7: 이쁜 장소에서 웨딩슨에 찍게 되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좋은 작가님이랑도 많이 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8: 콜 한번 이렇게 멋진 척 한번 해주세요.
0: 그런데 왜 이곳일까요?
8: 여기 이제 골목도 이제 곳곳이 또 예쁘기도 하고 이제 또 한창 장미 필 때여가지고 추천드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0: 양림동 곳곳에 웃음꽃이 활짝 핀 건 오래된 건축물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1914년에 지어졌다는 오웬 기념각. 회색 벽돌을 2층으로 쌓아 올린 이 사각형의 건물은 전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 오웬 목사가 1909년 순교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물.
1: 사실 이 건물은요, 오웬 목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종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연극, 영화, 또 교회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0: 바로 이곳에서 광주의 근대 문화예술이 꽃피었습니다. 소중한 유산으로 남은 110여 년의 역사.
1: 기독교가 시작될 때 양림동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요, 기독교적인 유산이 많아요. 선교사님이 살았던 곳이라든가 병원, 학교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근대 역사 문화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0: 양림동은 과거 서양촌으로 불렸습니다. 땅값이 싸 미국인 선교사들이 정착했고 학교와 병원, 사택들을 지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서양식 주택. 이곳은 광주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 제중환의 의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로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우일선 선교사. 그의 집은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양림동에서도 손꼽히는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죠. 덕분일까요? 독특한 마을도 생겨났습니다. 이름하여 펭귄 마을. 여기도 펭귄, 저기도 펭귄. 마을 곳곳에 펭귄 작품과 그림들이 눈에 띄는데 왜 펭귄 마을인지 궁금합니다. 다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 건가요?
2: 이 양림동 펭귄 마을에 제가 와 있는데요. 여자친구랑 같이 와 있는데 데이트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곳. 대체 왜 펭귄 마을인지 이분이 알려주신답니다.
3: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0: 아이고. 이 두 분을 빼고 이 마을을 말할 수 없다는데요. 5.18
4: 전야대. 2015년 정도, 13년에 시작했지만 그 이쪽 형님도 많이 도와주고 같이 동네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5: 근데 이 마을이 왜 펭귄 마을이 된 거예요?
6: 아, 펭귄 아저씨 같이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4: 걷는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이 너무 펭귄을 흡사하게 닮아가지고 이제 펭귄 마을로 불리게 됐습니다.
6: 가장 그렇게
5: 작품하신다고.
6: 15, 젊었을 때는 목수일을 했거든. 신간 도와달라고 애들 그 유치원 애들 보여주려고 했더니 요새는 안 나타나네.
0: 어린이들에게만 공개한다는 것.
7: 우와, 멋지다.
6: 얘들 유치원 애들 구경하고 여기 깎아놨는데 아. 처음에는 펭귄 마을에서 펭귄을 많이 깎았어요.
0: 목수로 일했던 실력을 살려 나무에 펭귄을 조각하고 색칠까지 한 작품입니다. 조각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 아무나 안 보여준다네요.
6: 다른 사람은 일제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 유치원 애들만 오면 그 애들은 붙여줘요. 그 이제 주기도 졌어요. 많이. 그래갖고 지금은.
4: 내 깎기가 힘들지 않아요.
6: 처음에는 힘든지 이제는 좀 습관되고 하루에 안 나와. 네. 처음엔 안나밖에 못 깎았는데 지금은
4: 한 두 개 정도 깎아요?
6: 두 개 정도 깎았어요.

0: 이렇게 주민들의 도움과 애정으로 탄생했다는 펭귄 마을. 골목길 곳곳에 주민들이 손수 만든 작품들이 걸리면서 지역의 명소가 됐죠. 촌장님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다네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이든 주민들만 남은 동네. 그때 촌장님의 작은 아이디어는 지금의 마을을 있게 했는데요. 그 시작은 폐품이었습니다.
1: 버려진 폐품을 활용해가지고 그 버려진 캔 가지고 전가트로 작품을 만든 겁니다. 불난 집이 있었는데 이 벽을 무엇을 한번 활용해볼까 하다가 뺑기를 칠하고 그리고 작품 하나나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 11년, 12년 정도 됐거든요.
0: 버려진 물건들로 골목길 미술관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1: 토요일로 일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골목길이 빡빡 차가지고 우리 그 주민들이 너무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잘한다라는 사람 더 잘하잖아요.
0: 앞으로 더 열심히 마을을 가꾸실 거라는데 꼭 가볼 곳이 또 있답니다.
1: 아, 동굴 혹시 안 가보셨죠? 그쪽 가시면은 여름에 시원하니 좋습니다. 그쪽에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0: 펭귄 마을에서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이곳. 아니, 도심에 웬 동굴일까요?
2: 이곳은요, 일제강점기 때 방공 대피소로 뚫어놓은 동굴입니다.
0: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안전모도 준비되어 있고요. 일제강점기,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일본군이 뚫었다는 이 동굴.
3: 얼마나 들어갔나요?
4: 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0: 길이는 약 30m.
4: 자, 여기가 끝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완성을 못하고 이것이 동굴이 미완성적으로 됐기 때문에 입구만 지금 이렇게 네 개가 뚫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어릴 때는요, 이런 동굴 속에는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음식 변화가 잘 빨리 오니까 동굴에다가 김치 같은 것을 저장했어요. 그럼 훨씬 더 천천히 익지요.
0: 비록 일제 식민지의 잔재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봤더니 슬슬 배가 고파지는 그때 냄새가 납니다. 하하, 골목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5: 이거는 파미 암소 사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골로 애호가 육수를 빼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0: 푹 끓인 사골 육수로 애호박 찌개를 만든다네요. 육수 준비가 잘 끝나야 찌개도 제맛을 낸다는데요. 광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애호박으로 찌개를 만들어 드셨답니다.
5: 애호박찌개는 서민 음식이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크면서 울타리에 달려있는 애호박을 따다가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 할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갖고 그걸 먹어봤는데 어렸을 때도 그 맛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0: 사골 육수에 돼지고기, 양념과 애호박만 넣고 끓이는 음식. 하지만 그 맛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6: 고기에서 자체 우러나는 그 돼지고기 맛에 애호박의 단맛 추가해서 마지막에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알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면은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던 음식이에요.
0: 양림동 골목에서 20년. 엄마의 손맛을 이제는 딸이 이어가고 있죠.
5: 너무 맛있다.
0: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별다른 재료는 아니지만 특별한 맛을 내는 이곳만의 애호박찌개. 손님들의 입맛엔 어떨까요? 칼칼한 게 입맛 살아난다고요? 하하. 밥 말아서 한 숟가락 푹 떠 먹으면 이 순간만은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6: 애호박찌개 진짜 맛있어가지고 점심 때 많이 사 먹어요.
0: 여기서 하나 더. 손님들이 애호박찌개만큼 많이 찾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 생고기.
6: 저희는 항상 당일도 때 한우 암소만 사용하고 있고요. 코 앞다리를 사용해서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원래는 식욕식당이었던 곳. 질 좋은 생고기를 거래하다 보니 생고기 비빔밥도 맛있기로 입소문이 났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아니라 생고기냐 애호박이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네요. 오늘 메뉴 선택 만족하십니까?
7: 생고기 비빔밥이에요.
8: 맛있는 거
7: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생고기가 그냥 싱싱하네요.
0: 깊고 진한 국물 맛. 절대 포기 못하는 분들도 있죠.
7: 국물 또 잡고 맛있네. 아니, 맛이 깔끔한 맛있어요.
9: 얼큰하죠.
7: 얼큰하면서. 광주는 애호박찌개를 많이 먹어요. 국물도 있고 얼큰하니 깔끔하니까요.
0: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으로 배 든든히 채웠으니 골목 여행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양림동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답니다. 근대 의상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건데요.
10: 하고 있고 또 선생님도 선생님이 색이 잘 어울린다. 그 선교사 스타일로.
0: 10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옷 갈아입고 걸어볼 참이에요.
10: 이게 정말 이제 빨간
11: 모자도 이쁜데.
10: 자, 친구는 이렇게 입고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11: 짜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면서. 고3 딸하고 추억을 좀 쌓고 싶어서 원래 광주에 거주를 하고는 있긴 한데, 근데 한 번도 딸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양림동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시간 내서 주말이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0: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11: 이뻐.
10: 귀염. 너무 귀여워. 이리로 가면 오늘 통화 속 주인공이야.
11: 그러니까.
10: 짜잔.
11: 이뻐라. 너무 이쁜데?
0: 마음에 든 옷도 골랐고 기념 사진도 남겼으니 우아하게 양림동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그 길끝에 도착한 곳은 근대화 시기 상류층 가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장우 가옥.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통 가옥입니다. 호남 지역 근대 한옥의 특징도 보고 전통의 멋도 느낄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다네요.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멋스러운 분위기의 고택. 그래서일까요? 이곳에서 근대 의상을 입고 저마다 추억을 만들고 간답니다. 이렇게 둘러볼 곳들도 많지만 하룻밤 편히 쉬어갈 곳도 있습니다. 고3 딸을 위해 엄마가 고른 숙소. 이것도 역사가 깊은 곳이라네요. 1950년대 지어진 선교사 사택을 내부만 리모델링했다는 게스트하우스.

0: 한때 한 대학의 기숙사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1: 안 앉아봐도.
2: 이 게스트하우스는 뉴스마 선교사 사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내부는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 갔을 때 처음 느꼈었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정서적인 것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그렇게 현대의 시설처럼 깨끗하지 않고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향수와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래된 건물의 정취는 살리고 누구나 머물 수 있도록 그 안에 쉼을 더했습니다.
2: 저희 공간에서 꼭 자랑하고 싶은 곳은 저희 발코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앞에 백일홍, 목백일홍의 수명은 거의 한 500년 정도 되는 그런 수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게 저녁 산책이든 아침, 이른 아침 산책이든 이런 굉장히 이 마을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3: 광주에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세세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은 처음이라, 그리고 딸하고 같이 함께 해서 훨씬 더 이제 재밌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4: 양림동을 자주 오지는 않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곳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0: 근데 시간 속을 걸어보는 골목 여행이었고요. 자, 다음은 젊음이 넘치는 거리 광주 동명동으로 갑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고급 주택들이 즐비에 두천으로 불렸던 동명동. 이후 개성에는 카페와 식당 등이 문을 열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가 됐답니다. 플리마켓이나 공연, 전시 등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은데요. 광주 사람들에게 동명동은 어떤 공간일까요?
5: 아, 동명동은 옛날 구도심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플리마켓이나 문화예술 같은 이런 컨텐츠가 많은 동네. 저희는 여기 살고 있고요. 양조장 운영하고 있어요, 동명동.
6: 양조장이요?
5: 네.
7: 전통주 브루어리.
0: 동명동에서 전통주를 빚고 있다는 모녀. 3년 전 꿈을 안고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우리 술의 매력에 빠진 건 어머니가 먼저. 다른 곳에서 전통주를 만들다 딸과 의기투합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8: 선물이 이제 공급이 되는.
9: 동명동이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한옥이나 이런 이쁜 그런 분위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동구가.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하고 조금 어울릴 것 같아서 예, 여기에 양조장을 하게 됐습니다.
5: 도수는 지금 한 몇 도 되죠?
9: 한 네, 지금 한 5, 60도?
5: 아까는 한 70도?
9: 많이 부드러워져요.
5: 확실히 부드러운 여운 있는 맛? 맛을 한번 이걸 보셔야 되는데.
0: 옛날엔 김치와 장을 담그듯 집마다 술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술 맛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독특한 술 맛을 만들고 싶다는 이곳.
9: 여기는 저희 양조장 제품을 생산하는 발효 숙성실입니다.
0: 광주에서 생산되는 쌀과 전통 누룩을 이용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약조와 탁주를 빚고 있답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직접 술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5: 술을 빚는 밥을 고두밥이라고 하고 이게 고두밥이에요. 이 쌀하고 누룩하고 물만 들어가면은 이제 술이 되는 거거든요.
0: 막걸리 빚기에 필요한 재료는 고두밥과 누룩 그리고 물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죠.
5: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술은 이렇게 천천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0: 깊숙하게.
1: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잘 섞은 뒤 항아리 등에 놓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약 3일 후 체에 술을 걸러주면 완성.
2: 술이 이렇게 이제 하면 네. 네, 내려가죠. 그래서 예전에 뭐 술을 내린다 이렇게만.
3: 이 체험을 가장 이게 제일 좋아하시는 순서예요.
2: 네.
1: 직접 빚은 술맛 참 궁금한데요.
4: 어때요?
5: 달아요. 달콤해요.
4: 술이 달콤해요?
5: 네. 쌀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술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간단하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2, 3일, 3일 있으면 이렇게 맛이 될 수 있다는 게 저 집에서 꼭 해보고 싶어요.
1: 이 맛을 느끼러 골목골목 길 찾아오는 분들도 늘었답니다.
3: 진짜
2: 저희 술맛 보는 게 일상이라서.
1: 전통주로 꿈을 빚는 두 분, 바람이 있다고요?
2: 우리나라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저희 전통주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6: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주가 되려고 열심히 체험도 하고 알리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1: 구석구석 빛나는 광주. 골목 여행 잘하고 돌아갑니다.
7: 옛날에는 패션이고 구두고 양화점도 많이 했어요.
8: 이 자리에서 90년 동안 극장 운영을 해온 극장이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고향 같은

0: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1: Who says I can't get stoned?
2: 지금 워낙 맛있게 하시니까 정리 정도가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만들어보니까 밖에서 사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네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생각보다 빨리 왔네. 어디 한번 열어볼까?
1: 어? 그린다쌤 택배 왔어요? 뭐예요, 뭐예요?
0: 물감이랑.
1: 어? 우와.
0: 또 색종이랑.
1: 많다.
0: 풀. 끝.
1: 오늘은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신난다, 신나. 어, 근데 먼저 좀 치우고 시작할까요?
0: 치우긴. 오늘 이거 다 쓸 건데?
1: 네?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에이, 이걸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0: 기대하시라. 버리지 말고 그린다. 바닥에 박스를 펼쳐놓고 파란 종이를 척, 척 올려. 그 다음 박스를 뜯고 또 잘게 찢어줄게. 이렇게 올려주면 푸른 바다 완성.
1: 금세 바다가 생겨났어요. 린더쌤, 이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0: 바다에 사는 친구는 이걸로 만들어볼까?
1: 어? 볼록볼록 비닐로요?
0: 이 비닐에서 누가 나올까? 먼저 비닐을 동그랗게 이렇게 오려주고 볼록볼록한 쪽에 물감을 묻히고 종이 위에

0: 나와라. 짠.
1: 우와, 물고기다. 동글동글한 모양이 그대로 찍혀서 진짜 물고기 같아요.
0: 이번에도 물감에 찍어서 꾹 누르면,
1: 아, 거북이네요. 등껍데기가 아주 멋진데요.
0: 이번엔 빨간 물감을 찍어서 꾹, 그 아래 비닐을 줄줄이 붙이면,
1: 아, 알아요. 이거 흐물흐물 해파리.
0: 가만, 우리 좀 더 모아서 바다를 더 멋지게 꾸며볼까?
1: 네, 좋아요. 여기 페트병.
0: 여기도 있네. 어디 보자. 병뚜껑, 빨대, 달걀판. 많으니까 너무 좋다.
1: 네. 우리 이걸로도 다 꾸며봐요.

0: 바다 마을이 마음에 쏙 드나봐요.
1: 우리도 같이 놀까?
0: 네, 좋아요. 근데 어떡해요?
1: 바닷속으로 붕덩.
0: 붕덩. 와. 우리가 만든 바다에 들어왔어요.
1: 조아랑 같이 와서 쌤 너무 좋아. 그럼 천천히 구경해볼까?
0: 네. 잠수함 출발. 저게 뭐지? 머뭇댁에 도착. 얼마나 멋져질지 기대하시라. 짜잔. 모모도 버리지 않고 꾸몄다. 나는 딩동댕 유치원을 지키는 모모맨. 재미난 소리가 난다.
2: 모모야. 내가 지금부터 재미난 거 그려줄게.
0: 정말? 야호! 어떤 걸까?
2: 초록색을 묻혀서 여기다가 칠해줘.
0: 우와!
2: 이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가 조금 뒤 멸종됐어.
0: 멸종이 됐다고? 과연 누구지? 되게 볼록볼록하다.
2: 그치?
0: 응. 혹시 악어인가?
2: 악어는 아니야.
0: 그래?
2: 여기 배를 색칠하면
0: 배가 연두색이고 몸이 초록색이면 삼삼이야? 아니야.
2: 이번에는 꿀을 만들어줄 거야.
0: 어디에?
2: 이 박스를. 유치원 꿀이 되지.
0: 오, 멋있는데?
2: 병뚜껑을. 여기다가 놔두면.
0: 와, 꿀이 두 개가 됐네?
2: 종이박스 병뚜껑으로 할 거야.
0: 아, 그렇구나. 와, 누구길래 이렇게 뿔도 많지?
2: 또 이걸로 조금, 아주 조금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면.
0: 오, 이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약간 나 같기도 해. 혹시 도마뱀은 아니지?
2: 아니지, 도마뱀은 이렇게 걸어가자.

0: 많아.
1: 맞아, 이렇게 이렇게.
0: 여기 또 이빨을 붙여주고
1: 또 이빨 붙여주고
0: 또 이빨을 붙여주면 무시무시한 이빨 완성.
1: 우와, 정말 무시무시하다.
0: 마커로 눈동자를
1: 동글동글
0: 여기다가 또 붙이면
1: 와, 눈이 생겼네.
0: 그치?
1: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이제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0: 뭔데 뭔데 뭔데?
1: 무시무시한 공룡?
0: 맞아!
1: 와하! 맞췄다! 공룡이었구나! 우와! 완전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아. 우와!
0: 그치?
1: 이렇게!
0: 응! 이제 또 이제 붓으로.
1: 아, 붓으로? 우와! 엄청난 용암이 나오고 있어.
0: 와. 여기 산에도 용암이 묻었어.
1: 아, 그렇네.
0: 옆산도
1: 옆산까지 전부 다 빨갛게 물들었어. 왠지 뜨거운 것 같아.
0: 난 아무래도 공룡을 잘 만든 것 같아.
1: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정말 실감난다. 몇 점 된 게 아닌 것 같아.

0: 버리지 않고 낚시하는 모습을 미술로 만들었습니다.
1: 김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귀여워.
1: 엄마 마카롱.

0: 넌 잘할 수 있어. 너를 정말 응원해.
1: 진짜 너무 웃기다.
2: 우와. 잘 타는데 멋진데.
0: 참 잘했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승환길길.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 상처엔
1: 승환길길.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이봐,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1: 어? 어디?
0: 머핀은 화살표?
1: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머핀맨은 하나요, 도레미 섬에 있어요.
0: 우와, 화살표야.
1: 어?
0: 저기 또

0: 앞에만을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팬맨을 알아요. 바로 여기
1: 박사님이 뭐 팬맨이에요?
2: 네, 맞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외쳐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3: 얼굴 상처엔
0: 승환이게.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귀 기울여 들어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2: 둘, 러, 요!
1: 한 번 더!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들어요. 예요. 뭐든지 귀 기울여서 잘 듣지요. 아, 어린 용사들이 떠들고 있네. 어? 누구세요?
1: 나는 천지.
0: 오, 네.
1: 이 세상 모든 한글을 파괴하지.
0: 네. 네? 에? 그건 절대 안 돼요. 나쁜 천지. 어린이 용사들이 구해줄 거야.
1: 어림없는 소리. 어린 용사는 절대 너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0: 야!

0: 현실 성으로 가자.
1: 어? 그런데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어?
2: 훈민정은 내가 알려줄게.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노란 길로 가다가 빨간 꽃을 만나면 그때부터 빨간 길을 따라가. 훈민아, 정음아.

0: 내 말 잘 듣고 있지?
1: 응, 들었어. 갔다 올게. 가자. 노란 길, 노란 길, 노란 길. 이렇게 노란 길을 따라가라고 했었고. 어? 우와, 예쁘다. 정음아, 꽃 구경은 그만하고 빨리 가자.
2: 아, 맞아. 우리 천지의 성을 찾는 중이었지?
1: 응. 노란 길, 노란 길, 노란 길, 노란 길, 노란 길.
3: 노란 길, 노란 길, 노란 길.
2: 뭐? 노란 길이 끝났어. 어? 천지의 성은 어디에 있지? 아, 아용사가 분명히 노란 길로 가라고 했는데.
4: 훈민정음, 아용사가 설명할 때 제대로 안 들었구나.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잘 들어. 노란 길을 걷다가,
3: 노란 길을 걷다가
4: 빨간 꽃이 나오면,
1: 빨간
2: 나 빨간 꽃 봤는데. 호민아, 나 따라와 봐. 가자. 빨리 빨리.
4: 그때부터 빨간 길로 가. 알았지? 끝까지 안 들은 것 같은데.
2: 따라와 봐.
1: 빨간 꽃이야. 이 용사가 빨간 꽃이 있는 곳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보여.
5: 훈민정음.
2: 야용사.
5: 너희가 잘 듣지 않아서 그래. 경청하는 방법은 간단해.
2: 경청?
5: 응. 귀 기울여 듣는 태도. 첫째,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듣기.
2: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듣기.
5: 둘째, 끝까지 듣기.
1: 아, 끝까지 듣기.
5: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알려줄게. 귀 기울여 들어봐. 노란 길로 가다가,
3: 노란 길로 가다가
5: 빨간 꽃을 만나면,
3: 빨간 꽃을 만나면
5: 그때부터 빨간 길을 따라가. 여기까지야.
1: 알았어.
2: 여기서 빨간 길로 가면 돼.
1: 응.
2: 고마워, 야영사. 천지의 성으로 가자.
1: 한글이야.
6: 한글아,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2: 우리 말을 못 듣나 봐.
1: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그래.
2: 저기 자음이야.
6: 디귿이 많이 있어.
7: 어림없다.
2: 천지.
7: 한글 디귿은 절대 찾을 수 없어.
2: 디귿이 모두 미음으로 변했어. 어떡하지? 우리는 디귿을 찾아야 하는데. 아, 미음으로 디귿을 만들 수 있어. 응. 야!
1: 정말 디귿이네. 찾았어, 디귿.
8: 이제 모험 용사가 나설 차례.
2: 응.
8: 헛. 나와라, 한글.

0: 이제 할아버지 차례. 들어요.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1: 한글아! 이제 들려?
2: 어? 들려?
1: 들려?
2: 들려?
1: 와! 와!
2: 내가 다시 돌아왔어. 덕분에 이제 다시 잘 들을 수 있어.
0: 들어요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 정음아, 내가 비밀 얘기해줄게. 응?
3: 친구가 말할 때도 귀 기울여 들어요.
4: 밖에 아직 비가 와요. 집에 갈 때 우산 꼭 챙겨가세요.
3: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어요.
0: 들어요. 순서대로 써볼게요.
3: 디귿이 으를 만나 드. 드가 받침 리을을 만나 들. 이응이 어를 만나 어. 이응이 요를 만나 요. 들어요.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들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들어요.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귀 기울여 들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요.
5: 히히, 한글이다. 내가 다 먹어야지. 냠. 냠냠냠. 슝.
0: 윙.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귀 기울여 들어요. 귀 기울여 듣기. 약속. 끝.
6: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오, 한글 시리얼? 나도 먹고 싶었는데.
7: 먹어볼래? 여기 한글 엄청 많아.

0: 어때 어때?
1: 한글 미음을 먹으니까 물이 마시고 싶어. 또 모자도 쓰고 싶고 모래놀이도 하고 싶어.
0: 우와, 모두 미음으로 시작하는 한글이네. 어린이 용사들,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2: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3: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4: 일찍!
3: 한 번 더! 오!
1: 닭을 일어나! 아침이야!
5: 피곤해. 응? 넌 누구냐? 처음 보는 한글인데?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일찍이에요.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제 늦게 주무셨나봐요.

0: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1: 자, 이리 오세요. 제 기운을 받으시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될 거랍니다. 보세요. 이야! 그럼 이제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전 이만.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 쌩!
0: 한글, 거기 서라!

0: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야지.
1: 아, 뿌듯해. 내 기운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보내줘야지. 이야!
2: 어림없다.
1: 안 돼! 어? 내가 파괴됐어!
2: 이제 일찍은 파괴되었다. 이제 모두가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0: 늦었네.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다. 자자. 자자. 아유, 잠이 안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이 안 와.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괴로워. 너무너무 잠이 안 오는데 뭐하지? 책 보고 놀자! 졸려. 더 잘래.
1: 아침인데 모두 늦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어서 일어나. 아침이야. 일찍 일어나야 건강한 새가 되지. 일찍 일어나야 아침밥도 먹지.
0: 아침밥 안 먹을래. 놀이터 안 나갈래. 피곤해. 더 잘래.
1: 일을 어쩌면 좋지.
2: 어린이 용사 도와줘. 어린이 용사.

0: 것 같은데?
1: 꿈속에서 부르는 거야. 난 더 잘래.
0: 나도.
2: 한글용사! 도와줘!
3: 어? 어? 야, 용사! 이 용사! 일어나! 출동해야 해! 어,
4: 내가 늦잠자다니.
5: 이상한 일이야. 어제 너무 늦게 잠들었어.
3: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한글 용사 출동! 무슨 일이지?
4: 기운이 생기지 않아.
5: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3: 한글 용사 출동!
4: 이럴 수가. 대체 무슨 일이지?
5: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런 어? 천지가 한글 일직을 파괴했어. 온 세상이 늦게로 가득해. 오, 훈민정음은 아직도 꿈나라에 있어.
3: 잠을 조금밖에 못 자서 기운이 안 생기는 거야.
4: 맞아,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잠을 푹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
5: 한글 일직을 찾아야 해.
3: 우리를 보고 있는 어린이 용사들에게 부탁해보자.
6: 어린이 용사, 한글을 찾아줘!
7: 안녕히 계세요.

0: 보자. 완료! 일찍!
1: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제 할아버지 차례! 일찍! 한글 카드를 모든 자판기에 넣으면!
3: 우와! 한글을 찾았다! 어서 일찍의 기운을 뿜어야지! 일찍!
4: 오, 상쾌해! 유후!
5: 잘 잤다.
6: 기운
7: 충전!
6: 한글 용사
7: 출동!
3: 우와, 모두 모였네?
8: 무사해서 다행이야.
9: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한글인지 알게 됐어.
10: 한글 일찍은 소중해.
3: 내가?
5: 한글 일찍 최고야!
7: 최고!
2: 일찍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1: 밤에는 일찍 자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요.
4: 아, 개운해.
2: 일찍 순서대로 써볼게요.
11: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이가 받침 리을을 만나 일. 쌍지읒이 이를 만나 찌. 찌가 받침 기역을 만나 찍. 일찍.
2: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일찍. 친구들 따라해봐요. 일찍.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따라 읽어보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혼민아, 정우마, 일어났니?
12: 히히, 한글이다! 오늘은 문장이 기네. 냠. 슝.
2: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친구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약속 끝.
4: 와, 한글 시리얼 먹어야지.
3: 어떤 한글을 먹어볼까?
12: 히히, 냠냠냠.
3: 어, 악어야, 안녕.
12: 안녕. 우와, 한글이다.

0: 무엇을 먹고 싶어? 사과가 먹고 싶어.
1: 나는 한글 시옷을 먹으니까 수박이 먹고 싶어.
0: 또 수영도 하고 싶고
1: 숨바꼭질도 하고 싶고. 어린이 용사들,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낱말을 한글 용사 아이야 홈페이지에 적어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승강키키.
4: 주물 상처엔
5: 덥덥네.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우후! 우리가 신나는 파티를 연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모든 친구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단 거야. 어? 이걸 어쩌지? 난 특별한 옷이 없는데. 특별한 옷이 필요해. 나 어떡해.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아,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 마술. 그래, 마술이 필요해. 요정 중에 가장 예쁜 요정. 응?

역시 마스레임은 대단하다니까.

역시 나 없이 뭐가 안 된다니까. 괜찮아. 12시까지는 아직 멀었어.

놀아줄까? 그래, 그럼 잘 있다.

지금 가야 해. 동네 집 청소해야 하거든.

0: 잘한 것 같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1: 좋아.
0: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다 잘됐지 뭐.

0: 아무도 없잖아.
1: 아무도 없어요?
0: 어? 모두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띠롱. 빨리빨리 배고프단 말이야.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서 줘 빨리빨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 상처엔
1: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돌발이가 두 번 걸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환킥킥.
1: 주물 상처엔
2: 너만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어?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온다, 뀨! 뀨!
4: 비온다!
5: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6: 이름?
0: 누구세요?
6: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5: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4: 같이 써야죠.
7: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6: 감사합니다.
2: 주비주!
8: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5: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2: 응, 그래.
0: 잠깐만, 여보세요?
2: 네?
0: 저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8: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0: 저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저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저스틴 말이야?
3: 아, 어떡해.
2: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저스틴을 만나도 되다니.
8: 축하해, 신디.
5: 안 뜨거.
6: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5: 아, 진정해, 카이.
1: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0: 응.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8: 어, 저 사람 아니야?
2: 어? 어? 얼른 가보자.
9: 와, 역시 최고야.
10: 난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6: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2: 아, 뜨거!
5: 어? 쟤들 또 어디 가는 거야? 아, 야옹!

0: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1: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0: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1: 눈부셔!
0: 내 기타가 사라졌어!
1: 네? 누가 가져간 거지?
0: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1: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1: 뭐야? 누가 그런 거지?
3: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1: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혹시 카이? 카이 요정님이 왜?
2: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1: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0: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2: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0: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치 마법을 뿌리느라고.
2: 뭐냐고? 너무하다뇨.
1: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0: 잘못했어요.
2: 아니야, 잘했어 카이.
1: 타로, 무슨 소리야?
2: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1: 주주, 얼른.
2: 알았어.
3: 마법의 흔적이 보여.
1: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4: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5: 저 사람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4: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4: 당신은?
6: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6: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7: 트윙클 부스트 업!
8: 스타 비전!
4: 모두 날 따라와.
8: 알았어.
4: 그래.
6: 이게 뭐야?
7: 탭탭 레인보우 스틱.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0: 아니, 어? 저건 개도 번개?
1: 어?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데?
3: 안돼.
4: 개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5: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6: 어,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타로.
7: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6: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7: 어?
5: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7: 어,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5: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6: 맞아요.
8: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9: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8: 저기 뭐가 좋다는 거야?
9: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8: 시끄러.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2: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3: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4: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5: 카이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6: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3: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6: 아, 고마워요.
3: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3: 야! 아, 여기 벌레가 있네.
7: 야, 갑자기 무슨 벌레?
3: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5: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5: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5: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4: 주비주!
5: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0: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1: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2: 가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1: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꿀뿔이 흩어졌거든요.
3: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1: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4: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2: 그게 언제 떨어졌지? 이리 쳐.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5: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주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2: 뭐라고요?
5: 메시지 끝. 난 간다. 까!
4: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2: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1: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3: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시드님. 감사합니다.
2: 그럼 시작해볼까? 치링치링치르링 시크릿.

0: 야,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거기서! 어?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들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루시야. 루시가 왔어. 어? 으아! 안 되겠어. 어서 매직 필드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 필드.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기.
1: 이렇게 갑자기 스완 센스 윈.
2: 안 돼. 클린 클린 미라클.
1: 레드나이트! 우리 같은 편이라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니모테로! 니모테로!

0: 내가 나서야겠어.
1: 바로 진정. 매직 크리스탈.
2: 이건 미팅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0: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1: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0: 뭐라는 거야? 에이?
2: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0: 각오해라 리모테로.
2: 너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0: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2: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파워 업. 야!
0: 이럴 수가. 어떡해. 미안. 공격할게. 리모테로.
2: 용서 못해 미러쉬. 안 되겠어. 러썸 로드.
0: 네버테로.
2: 러썸.
3: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2: 러썸 사브리.
0: 조심해.
3: 뮤직 슬라이드.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4: 네?
0: 어? 어머, 어쩜 좋아.
4: 알겠습니다. 그린 마법 정수기! 최대 체력!
0: 안 돼!
4: 아니! 예!
1: 매직 크리스탈!
4: 예!
0: 레드 나이트!
2: 저게 뭐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0: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4: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승강기!
4: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박수! 고맙다니까!
1: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2: 응? 노래? 아니?
1: 그럼?
2: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쏙 시원하게 부는 거야.
1: 어.
2: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1: 가!
0: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나 갈래. 나.
2: 짜다 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신나는 뽀로로 입춘.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0: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입춘.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18년 세워봐.
9: 18, 12, 20.
8: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10: 1, 2,
11: 1, 2, 3,
12: 1, 2, 3, 4.
8: 11자리와 1자리를 같이 세워봐.
9: 10, 20,
13: 21,
14: 22,
15: 23,
16: 24.
17: 우후!
18: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시?
8: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9: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계속.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8: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10: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8: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9: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10: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8: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9: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10: 매트.
19: 그리고 두 장의
10: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9: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8: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 걸.
19: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8: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9: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8: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4: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9: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18: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4: 실망할 거 없어, 24.
18: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10: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4: 안 되네.
18: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10: 이제 일곱 줄 너비, 여덟 줄.
4: 안 돼.
18: 안 돼.
4: 안 돼.
18: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10: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8: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10: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9: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18: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내.